1910.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6% 오른 7,365.10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2.02% 오른 25,838.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사상 처음 7,000피 시대를 연 코스피가 7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밤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진 점은 최고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미국 기술주의 시간 외 하락 등은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45% 오른 7,384.56의 장을 마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다 반도체 관련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번지며 뉴욕 증시가 오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 달러 약세 등으로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이 42억 달러 넘게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78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42억 2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환 보유액은 지난 3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이유로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가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6월 대미 투자 특별법 시행 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보다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차들이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늘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아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흘 뒤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어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아이는 이튿날 결국 숨졌습니다. 세계 첫 24시간 뉴스 채널 CNN을 세운 미디어 사업가

0: 테드 터너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6일 테드 터너가 이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980년 6월 세계 최초로 24시간 뉴스 채널인 CNN을 선보였던 터너는 2018년부터 치매를 앓았고 지난해 폐렴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7.1도, 습도는 57%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강세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고요. 오름폭도 꽤 컸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오름폭 2% 정도는 따위로 보이게 만드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무려 6.45%나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에 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네요. 7,500선 잠시 넘었다가 지금은 그냥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굉장한 강세장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 워낙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체 지수만 봤을 때는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소태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식 영재반 목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이고요. 재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자, 간밤에 있었던 일부터 정리를 하고 우리 시장으로 오도록 할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어휴, 오름폭도 꽤 크더라고요. 보셨습니까?
2: 아, 네. 뭐 이게 전쟁이 정말 종결될 거다라는 기대감 예. 때문에 웬만한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거는 어쨌든 에너지 섹터는 좀 이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네. 좀 힘들었고, 그다음 이제 유틸리티 섹터, 그러니까 방어적인 섹터 말고는 주로 이제 산업재하고 소재류의 산업들, 그다음에 IT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0: AMD가 엄청나게 치솟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랬듯이 미국과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이란 전문가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이란에서 또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근데 이제 이란에서는 어떤 뭐 미국과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의사결정 체계가 좀 다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권력이 분산돼 있는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혼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점은 유가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왔거든요. 네. 지금 유가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HMM 그 벌크선이 하나 피격을 당했습니다만 또 다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협이 이제 개방이 이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둘이 왜 싸웠어요?
0: 근데 그거 제가 트럼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1: 네, 둘이 왜 싸웠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협이 열리면 이제 전쟁 끝난 걸로 이제 서로 그렇게 퉁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이 어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협이 열리고 거기에 배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우리 이제 그 전쟁 끝낸 거야라고 서로 뭐 합의서도 없이 뭐 또 없이 퉁쳐버린다는 걸로 네. 출구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0: 뭐 한 장짜리 MOU 얘기하죠.
1: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러면 둘이 만나가지고 그 뭐 두 차례나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네. 왜 했나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지금 따지면 자 두 분도 할 말이 없을 거고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일단 뭐 이렇게
0: 흘러가는 없을 거예요.
1: 네, 이렇게 네.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나.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는 유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회원만 열리면 우리도 인정하자. 네,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트럼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욕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요즘에 새벽에 자꾸 SNS 글을 올리는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제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에 뉴욕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국내 증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코스피가 7천까지 넘어섰잖아요.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회사 분위기?
2: 회사 분위기는 조용했는데요. 저는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죠.
0: 네.
2: 그리고 저희 부회장님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대뜸 야 얼마나 더 오르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언제가 피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올라가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더 부담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0: 네.
2: 그러니까 어제가 약간 소위 말하는 포모,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없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이 훨씬 더 극대화됐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반도체 좋고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 좋고 뭐 일부 뭐 IT 뭐 기판 회사들 빼면은 또 상승 종목 수가 한 200개 되는데 하락 종목 수가 한 650개가 됐었어요.
0: 예.
2: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됐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이제 좀 쏠린다라는 느낌도 분명히 좀 있어가지고.
0: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2: 네. 그래서 예. 좀 이렇게 주가가 좋은 거는 좋은데 좀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불편한 감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차분했을 겁니다. 그 언론에 나오는 뭐 이렇게 딜링룸에서 사람들 축포 터트리고 이런 거 다 연출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언론에게 배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건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조금 전에 상무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들 하실 말씀이 야 이거 대체 언제까지 가는 거야 라는 생각. 이제는 환호가 아니라 겁먹은 듯한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 댓글장에 어떤 분께서 1만 피는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그거 과감하시네요.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 겁을 먹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겁니다. 예. 뭐냐면 1만 피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1만 피는 가야죠. 뭐 주식 투자 업계에 종사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0: 가야죠.
1: 1만 예. 피를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용과 반작용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월 달만 하더라도 9월 그러니까 2025년 9월서부터 거침없이 지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1월 2월 달에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랬어요. 조금 쉬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갑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3월 달에 전쟁이 터지면서 조금 한 15% 정도 쉬었죠.
0: 그렇죠.
1: 그러고 나니까 네. 4월 달에 이렇게 4월, 5월에 급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거침없이 가서 마늘 가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마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네. 마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반도체만 가서 나머지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8천까지 간들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이 조금 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여전히 반도체는 가고 나머지 못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양극화가 형성이 되고 그럼 네. 많은 분들이 오히려 또 그 반도체 아닌 주식을 팔고 반도체만 또 멀리

0: 되고 반도체가 지수만 끌어올리게 되고 나면 이게 주식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1: 아니죠.
0: 아니
1: 그거는 뭐 많은 연구나 이런 데서 다 검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정상적인
0: 정상적인 상황이
1: 할 수는
0: 아니에요.
1: 없죠.
0: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저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밴드 내에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체력을 좀 회복한 다음에 다시 만까지 가야지. 지금 다이렉트로 만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후폭풍을 전 그것이 이제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무조건 강세장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작용 반작용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로버트 태권 부위가 그 태권 그 주먹 미사일 이걸 발사해도 이쪽으로 반작용이 확 나서 몸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르는 것도 현실이란 말이죠.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밴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2: 예, 억지로 좀 떠밀려서 했습니다.
1: 지금 예. 고점 얼마 잡으셨습니까, 그러면?
2: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그 보통 영업이익 올해 이제 코스피 상장 기업들 이익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1: 아, 예.
2: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작년 한 10월 달에 저희 코스피 영업이익이 한 300조에서 400조였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대충 한 4천 이렇게 좀 했고 이제 올해 연말 연초 되니까 갑자기 이익이 이제 500조 600조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5천 6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860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가가 8,600, 8,500 이렇게 가도 크게 터무니없거나 비싸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1,000조거든요.
1: 예.
2: 그러면 곱하기 10이면
1: 예.
2: 네, 많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지금은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한 8,000 중후반대에서 만 정도 예. 이 정도로 코스피가 지금 현재로 가고 있다.
1: 네.
2: 타겟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 레벨에서 조금 낮게
1: 예.
2: 살짝 살짝 이렇게 좀 조심을 하는 마음에서 살짝 낮춰서 목표 주가를 예. 잡았습니다.
1: 지금까지 사례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10배 곱한 거대로 지수가 갑니까?
2: 그게 약간 시차는 있는데요.
1: 예.
2: 웬만큼 가면 가긴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영업이익이라는 게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 사고의 합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근데 어떨 때 보면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으니까 좋게 봤다가 이게 하향되기도 하고
1: 네.
2: 또 너무 경기가 나쁠 때는 너무 이익 추정치를 낮게 잡았다가
1: 그렇죠. 네.
2: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또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을 때는 조금 낮춰 잡고 너무 낮을 때는 좀 높게 잡는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묘미였고 그게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작년 10월부터 그냥 너무 사정없이 네. 올라가니까 저도 뭐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고
1: 네.
2: 그래서 좀 이 사이클 이 이익이 증액되는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건가 또는 언제 주춤할 건가 요게 이제 오히려 좀 더 관심인 것 같습니다.
1: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예전 사례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0: 이런 부분들을 예. 저는 이제 성무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에 의해서 시장을 예측하시는 분이고
1: 예.
0: 저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그 근저에는 저도 상무님이라든지 많은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신 리포트를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리포트를 보면 처음에 올 초만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심정이
1: 네.
0: 차용자의 이제 시각입니다. 많은 이제 기업들의 EPS,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의
1: 주당순이익.
0: 예. 주당순이익을 많이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올해 이제 늘어납니다. 반도체가 늘어납니다. 전력 인프라가 늘어납니다. 뭐 방산이 늘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였었어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놓고 보면 이것을 더 이상 반도체를 제외하면 끌어올리지 않으시는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목표 주가를 올릴 때 무엇을 올리냐면 PER, 주가
1: 네.
0: 수익 배율을 올리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EPS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확 변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PS는 좀 머물러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달성한
1: 네.
0: 다음에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1: 네.
0: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나온 어떤 한 전력 인프라 기업, 제가 이제 기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1: 네네.
0: 목표 주가를 100%를 상향시켰어요.
1: 아.
0: 목표 주가를 100%를 상향시켰는데 그 논리를 보면 EPS 상향이 아니라 주가 수익 배율을 20%대에서 40%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익 성장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상무님 말씀을 좀 듣고 저도 이제 경험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보통 기분이 좋을 때는 웬만한 어떤 악재들은 무시하잖아요.
1: 그렇죠.
0: 다들 네. 기분이 좋게 네. 되는 거고 또 기분이 좀 나쁘면
1: 조그만 악재도 크게 느껴지죠.
0: 그 조그만 악재도 크게 네. 느껴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뭐 앞서 언급드렸던 흥분과 우려의 그 영역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조금 너무 흥분도가 지나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 아유, 지나친 정도가 아니죠.
0: 그러니까 좀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네. 야, 이렇게까지 두 배를 올린다? 제가 처음 보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다들 당황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 계신 분들도 워낙 좀 이상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증권사별로 코스피 높게 보는 데는 얼마까지 봅니까?
0: 지금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 8천 네. 후반 정도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아직 만까지는 네. 그 가이던스가 없는 것 같고 하단도 한 5천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천에서 한 5천 정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 부분들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올라도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 우려의 목소리들, 겁에 질린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우리 경제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반도체 혼자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2: 예,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저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거의 47% 네.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1: 더 커진 거죠.
2: 훨씬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말에도 제가 뭐 투자자분들한테 가서 반도체는 아직 조금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논리가 저희 한국 기업들 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한 50% 정도. 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아직 40%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이익이 아마 올해하고 내년에 60%를 넘어서 65%에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상대로라고 하면. 근데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47%니까 사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못 따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1: 잠깐만, 그러면 그 말씀만 들어오면은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삼성 27만 전자, SK하이닉스가 160만 원인데도
2: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높아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저도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에서 40%를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너무 이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쪽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제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전자 사야 되니까. 파는.
1: 아, 거기까지는 돈이 안 가는.
2: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코스피랑 코스닥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반도체 그리고 AI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벌어지고.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약간 이게 추세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정말 코스피 그 반도체가 저희 국내 주식시장에서 찾는 비중이 60%까지 가게 됐을 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조금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저기 자유로워가지고요 시속 400km로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 대형 사고가 나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좀 불안불안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 같은 것들 굉장히 더 개선이 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230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다올투자증권에서 39만 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오를 거의 뭐 50%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팔면 못 산다. 팔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약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39만 원, 뭐 SK에서 230만 원 이 얘기를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네. 지금 좀 오늘 지금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틀 급등했으니까 오늘 정도 지금 한 0.1% 뭐 마이너스 한 1% 빠지니까 오늘 뭐 팔아도 한 3일 사이에 수익률이 거의 뭐 한 20, 30% 수익률이 나오죠. 예. 20, 30%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4월 말에 사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 팔고 요 뭐 한 조금 빠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오를 대로 올라 버렸으니까.
0: 그리고 이제 빠지면 산다라는 것이 네네. 팔고 산다라는 것이 어려우니까 네. 지금 이제 20,

0: 20% 단기간에 급등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권고해 드리고 있고요. 권고해 드리고
1: 예.
0: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230만 원 그다음에 뭐 40만 원, 39만 원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도 아직은 유효하다. 아직은 유효하다. 물론 꼭 이 가격까지 간다라는
1: 네.
0: 개념보다는 그 대신 목표 수익률은 좀 짧게 잡자. 아까 우리가 뭐두 배, 세 배가 날 것으로 보고, 뭐 누구 단기간에 뭐 2, 3일 만에 2, 30%가 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까 자율에서 400km 했는데 순간 뭐한뭐 자동차 400km는 안 나오니까 뭐한 200km 밟았다라고 치면
1: 지금은 자유로에서 저기 콩쿠드 항공기가 날아간 꼴인데
0: 그러니까
1: 뭐.
0: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내가 200km 밟았다고 치면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앞에 저기 그 뭐죠? 신호위반 그 나오면 우리가 60km를 확 줄여야 되는 구간이잖아. 네. 지금 이제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은 60km 단위로 신호위반을 아니 속도위반을 걸리니 지금 그렇게 달려가면서 천천히 1, 20% 정도 수익률을 거두겠다라는 심정으로 들어가셔야지 지금 야 39만 원, 230만 원, 지금 당장 들어가가지고, 내가 5월 말에 230만 원 돼가지고, 팔자 바꿀 거야. 라고 보시면, 이거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조금 톤다운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아까도 포모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포모에 잔뜩 질리신 분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2: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오히려 이제 좀 주가가 빠질 때 조금 용기를 내고 오히려 급등하고 올라갈 때는 뭐 팔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을
1: 차분하게?
2: 차분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좀 지금 반도체 주를 보면은 진짜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속도가 좀 과한 거는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잡으면은 또 예를 들면 최소한 한두 달은 또 고생하십니다. 주가가 나중에 오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천천히 살 때는 좀 천천히 사고 만약에 들고 있는 거면 훨씬 더 늦게 파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2: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뭐랄까 약간 표창 이야기만 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너무나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코스피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요, 시중의 모든 자금들이 증시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3%대에 머물고 있는 은행금리, 이거를 믿고 맡기느니 차라리 ETF나 주식 쪽으로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수신잔액이 몇 년 만에 최저치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보도 못한 저축은행들이 수신 방어를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도 꺼냈는데요.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가 어제 기준으로 연 3.5에서 3.8%대를 공시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요, 은행에 정해진 만큼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일컫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 예전에는 정기 이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셨는데 요즘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또 관심이 없어지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기 드릴게요. 1번 예금, 2번 갯돈. 1번은 예금, 2번은 갯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예금, 2번은 갯돈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만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7000피 시대가 시작이 된 거는 확실하고요. 이제는 대체 뭘 해야 되냐라는 생각부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상황, 이란 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하나는 중동 쪽 전문가들이 주로 하신 말씀인데 길게 저강도로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쪽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는 끝날 것이다. 어느 쪽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상무님?
3: 저는 둘 다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점진적으로 소위 말해서 영어로는 fade out, 스물스물 사라지는 그렇게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2: 그럴 거면 왜 이렇게 벌집을 이런 식으로 들쑤셔놓은 건지.
3: 실패한 거죠.
2: 굉장히.
3: 원래 의도를 실패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확실하게 뭔가를 보장을 받고 싶은 거기 때문에 사실 쉽게 끝날 상황은 분명히 또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란도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너무 암울합니다.
2: 네, 그렇죠.
3: 그리고 미국은 뭐 잠깐 이렇게 뭐 군사비 내고 끝낼 수는 있어도 이란은 지금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거의 10년 넘게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평화만 보장이 되면 이란도 빨리 끝내고 싶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의외로 그 이 더 이상의 물리적인 충돌은 끝났다. 다만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 될 거냐, 이게 좀 관건인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서서히 정상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 알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식시장 간밤에도 많이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요즘에는 약간 분위기가 저쪽 소식이 나오든 말든 나는 오르련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짚어봤던 내용인데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개미분들의 체감 코스피는 3000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0: 50피까지는 왔다라고 치죠. 제약바이오는 한 4,000피 정도일까요? 뭐 이 정도이죠. 전혀 7,000과는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반도체를 갖고 계시면 거의 뭐 1만 피 정도 느낌이죠. 그 다음에 네. 전력 인프라를 갖고 계신 분도 1만 피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엔터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요?
1: 이거는 또 한 되지 않을까요?
0: 이것도 한 3,000피 정도 되는 네. 느낌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앞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두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좀 몰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듣는 얘기들은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포모, 그다음 전력 인프라 이거 같이 네. 이제 움직이고 반도체도 지금 기존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가 지금 SK스퀘어, 주 SK,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움직이다 보니.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못 버티고 이게 기회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섹터가 잘 오르지 않는 기업들, 그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못 기다리겠다.
1: 네.
0: 뭐 기다려라라고 뭐 일부 인플루언서 분들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저거는 벌써 야 50% 100% 올라갔는데 나는 이제 못 기다리겠다라고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거래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쪽 가는 애들은 더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못 오르는 애들은 못 드는 거죠. 그게 오늘 시장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만약 오늘 이제 시장이 아침에 시작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3일 연속 상승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특정 일단은 그 반도체가 꺾이니까 자동차라든지 건설,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오늘 조금 올라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역시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객의 탁금 130조거든요.
1: 네.
0: 이 어마무시한 힘이 모여있는 130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겁을 확 먹는 이런 상태가 연출이 되고 있는.
1: 네, 네.
0: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마이너스인 거는 팔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사자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자.
1: 거래량이 줄었다.
0: 거래량이 줄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 카카오 할 때 왜 밖에서 웃었냐면요.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0: 네.
1: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반도체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반도체 다음에 갈 데가 있긴 있어요?
2: 그 반도체 다음이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철저히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2: 네.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뭐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구글이거든요.
1: 네.
2: 구글만 괜찮고 사실 나머지는 다 좀 별로예요. 엔비디아도 좀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사실 작년 10월 달 이후에는 사실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1: 그렇죠. 좀 재미없었죠. 네. 네.
2: 근데 반면에 미국의 약간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엄청 올랐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삼성전자가 1조 달러가 넘어서 중소형주라고 볼긴 어렵지만 어쨌든 약간 비슷한 유
1: 네.
2: 약간 너무 대형 초대형주가 아닌 중대형 사이즈에서 지금 반도체와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주식들이 가장 강하다.
1: 간밤에 AMD가 20% 가까이 오른 것도 같은 맥락인 겁니까?
2: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진짜 지금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클로드 저도 요즘 쓰고 있는데
1: 네.
2: 클로드를 통해서 명령어를 주면 자기가 파일들을 고치고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뭐 GPU도 중요하지만 GPU보다 다시 CPU, 다시 C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1: 네.
2: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그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얘기가 나와서 요즘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뭐 샌디스크 같은 주식들,
1: 네.
2: 그다음 시게이트처럼 그냥 하드 드라이브 같은
1: 예.
2: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유의 산업들의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토토 아시죠? 토토. 일본의
1: 변기 만드는
2: 일본 회사. 이 회사가 사실 변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1: 저는 변기를 얘기하고 도박을 말씀하셨습니다.
2: 비대 만드는 회사.
0: 비대 만드는 회사.
2: 근데 그 회사가 그 세라믹이 있는데 그게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냉각 장치에. 그리고 미국의 캐리어 에어컨. 거기도 그 냉각 장치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주가 엄청 올랐어요.

0: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느냐
1: 네.
0: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좋든 나쁘든 이것보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로 일단은 좀 나눠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제가 토토를 도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도박은 아니죠? 복권 같은 거죠?
2: 복권 같은 거.
1: 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조금 전에 냉각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요즘에 냉각도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냉각 설비.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이 유리기판.
1: 아,
2: 기판 자체가 일단은 저전력의 연료
1: 네.
2: 효율을 높인다라는 부분들이고,
1: 유리기판 그래서 어제 SK 쪽이 많이,
2: SKC가 이제
1: 예.
2: 많이 올랐고요. 유리기판이 들어가면 이제 액침 냉각이 가능해지는 거죠.
1: 예.
2: 이제 물속에 담그는 물이라는 표현이 뭐 같지만 이제 액체에 담글 수 있는 액침 냉각도 이제 가능해지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LG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호황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자, 냉각은 냉각이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뭐예요?
2: 아, 기판 자체가
1: 예.
2: 원래 실리콘 기반으로 이제
1: 예.
2: 기판이 만들어지는데 실리콘 기판보다 유리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저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1: 네.
2: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냉각 얘기를 잠깐 하면 전체 데이터 센터에 잡아먹는 전력의 30%가 냉각 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우리가 방송 데이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아마 에어컨 계속 틀어놓을 겁니다.
1: 어우, 에어컨 선풍기 해가지고 저희도 전력 많이
2: 많이 써요.
1: 써요.
2: 그게
1: 네.
2: 이제 전체적으로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지점에서 그
0: 네.
2: 데이터 관리하는 곳에는
0: 서버. 네.
2: 24시간 동안 에어컨 틀어놓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네, 안 들어오면 애들이
2: 그러니까
1: 죽어버리니까.
2: 죽어버리는
1: 네.
2: 열이 발생되니까 그 열을 이제 지금 지열로 바꾸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지금 전력 인프라까지 최근에 이제 그 상무님 말씀하신 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1: 네.
2: 설명이 가능하겠죠.
1: 아, 하긴 한여름에 컴퓨터만 켜놔도 GPU 이런 것들이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와장창 보였으면 엄청나게 덥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반도체랑 AI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이 AI랑 요즘은 피지컬 AI가 또 주목을 받잖아요. 로봇주들도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여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까요?
0: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1: 예.
0: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한 2년에서 3년 뒤가 되면 또 그쪽이 주력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고
1: 네.
0: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 돈들이 뭐 천문학적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다른 것들은 잘안 보이는 거죠. 그쪽으로 좀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로봇 쪽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 앞으로 2년, 3년 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한 달, 내지는 올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들이 좀더 유망하지 않나
1: 아,
0: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뭐 당장은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두 분께 한번 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이제 정말 끝난다라고 트럼프의 생각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될 그런 섹터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2: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1: 예.
2: 부분들을 좀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짧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여전히 반도체 AI 모멘텀은
1: 그래도
2: 예,
1: 예.
2: 그거는 이제 뭐 상수다라는 거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우리가 이제 재건 관련해서 좀 많은
1: 예.
2: 분들이 보시는데 이거는 보지 말자.
1: 아.
2: 오히려 성모님도 잠깐 언급하시지 10년 이상 걸릴 거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방산이 오히려 피해 이제 전쟁 끝나면 방산주가 못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1: 아.
2: 반대다.
1: 네.
2: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전비를 재래식 무기를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오히려 전력 아 저기 뭐냐 방산주들은 꾸준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방산 집중 말씀해 주셨고 건설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왔고요. 오늘도 강합니다. GS건설이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건설이 가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0: 전쟁은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게 크게 두
1: 예.
0: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원전이고,
1: 네.
0: 다른 하나는 전쟁 끝나면 재건이고. 그래서 이제 건설인데, 전쟁이 그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럼 재건은 아닌 거네요, 일단.
0: 네.
1: 예.
0: 그리고 이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1: 네.
0: 거고요. 근데 원전은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갑니다.
1: 아, 이것도 또 AI에. 예.
0: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엄밀하게 봤을 때 정말 건설주라기보다는 그 건설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가스 발전기 이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주가가 예. 엄청나게 좋은데 캐터필러 저희도 잘 아는 그냥 건설 기업인데요. 예. 그 회사들이 임시 또는 이제 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데이터 센터에 임시로 전력을 또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건설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주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굳이 제거는 아니더라도 원전 쪽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안 비쌉니다.
1: 네.
0: 그렇게까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비싸진 않아서 대신에 이제는 조금 큰 업체들 그리고 과거에 수주를 받았던 원전과 관련된 수주를 받았던 뭐 대림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골라가면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1: 건설 계속 관심을 가지시되 일단은 재건 쪽은 좀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도 해볼까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인사드리네요. 뭐가 좋길래 그러는 겁니까?
2: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일부 원전과 그 가스터빈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이제 납품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AI 데이터에 대한 전력이 확장되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가스터빈이라든지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
1: 예.
2: 지금은 AI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토토까지 이제 확장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저기 그 선박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발전기로서 어마무시한 이제 되는 거고 해상 발전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면서 조선주 엔진주 이런 것들까지 움직이거든요.
1: 예.
2: 그러한 개념으로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원전주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외국인들의 관심이 11만 원대 별로 없더니 14만 원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외국인 이야기 나온 김에 마무리로 외국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일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0: 저는 쉽게 얘기하면 1번은 팔 만큼 다 팔았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 아, 네.
0: 그리고 이제 사실 1, 2월 달에 반도체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리밸런싱 수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줄이고 비중이 또 갑자기 너무 줄어들면 좀 채우는 그런 과정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월 달, 3월 달에 좀 나왔었는데 그게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좀 팔 만큼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1: 오히려 사야 될 때가
0: 사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역으로 전쟁 때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지배력 또는 미국의 주도력이 좀 약해졌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예전만큼 못 가니까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다른 소스들 다른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대만 한국, 일본 이런 쪽들을 좀 찾는데 그 중에 이제 딱 들어오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예.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1: 계좌도 열렸고
0: 예, 그리고 예. 미국에서도 지금 개인들의 비중이 헤지펀드나 은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개인들의 영향력. 개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니까. 네. 뭐 미국의 애플 넣어봐야 별로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조금씩 아주 큰 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네.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1: 그래서요. 저는 어제 사실은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 자금이 막 들어왔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었냐면은 이거 막판에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라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들었거든요.
2: 막판에 외국인들이 좋은 일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개인들 좋은 일 시켜주고 있죠.
1: 아, 예, 예.
2: 개인들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물린 거죠. 고점을 네. 잡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개인들 고점에 많이 파셨다라면 오히려 더 떠는 게 이게 과거에는 항상 이게 올라 우리가 이제 그 2021년도를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8만 원까지 사다가 안 샀어요.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8만 원부터 팔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9만 원 찍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8만 원에서 9만 원 순수 개인들이 들어가서 물렸던 물량들인데 그때 그 물량들이 해소되는 10만 원, 11만 원대 상무님 얘기하신 것처럼 리밸런싱 하느라고 외국인들은 팔았거든요. 그걸 이제 개인들이 지금 받아먹고 네. 지금 이제 20만 원 와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개인들이 성공한 거죠.
1: 아, 외국인들이 물렸네.
2: 외국인들이 물린 네.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전례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주식 영재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그리고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웃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오름폭과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보합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세가 꽤 거세네요. 어제 들어왔다가 물렸던 물량들이 나가는 건가? 뭐 먹을 만큼 먹어서 나가는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예금이었습니다. 3027번, 9573번, 5421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7번, 요즘 예금이자 낮아서 다들 투자한다는데 저는 투자에 소질이 없어서 꾸준히 저축하고 있어요. 예금도 좋은 것 같아요. 예금 좋지요. 예금은 제일 안전한 그런 투자 방법이잖아요. 예전만큼 수익률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좋긴 좋은데 문제는 예금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지 좋은 투자 상품이 되거든요. 문제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4261 쓰시는 분,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예금에 넣을 돈도 없네요. 돈도 버는 사람만 버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주가 오를 때요. 처음부터 많이 지적이 나왔던 게 결국에는 큰 손들, 돈이 있는 사람들만 또 돈을 벌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온기가 다 퍼지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또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3번 쓰시는 분, 국장, 지금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기분이네요. 무섭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증권사분들 다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호하는 분들은 일부 인플루언서 분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은 두려워하는, 겁을 내는 그런 상황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만 하지도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이 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적당히 대응은 하시되 비투라든지 뭐 고버스라든지 이런 고위험 상품은 지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이때 코스피가 한 7,300선 중반까지 내려왔네요. 0.63% 하락하고 있는데 그만큼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갈 때도 됐고요.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5: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역에 5mm 내외로 많지 않겠는데요. 중부와 호남지방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지만 울산 26도, 대구 27도로 영남 지역은 기온이 높겠습니다. 경보고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여파가 있는 곳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호 분기점 1,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호 분기점의 실곡 물류까지는 9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외곽 나들목에서 실곡 물류 부근 1, 2차로에서도 대형 트레일러 관련 사고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이 2시간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외곽 나들목에서 실곡 물류 까지는 여전히 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4: 이번 협상 국면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적대관계 부분을 79대 이스라엘 혁명 이후로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그 실제 사례는 좀 다르다고 보고
3: 유달생
5: 있어요.
3: 유달생 한국외대 그 이란학과 교수입니다.
5: 이란, 이라크 8년 전쟁 기간에 그 미국하고 이란의 거래가 있었고 또 중재 역할을 한 부분이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1987년에 이란 콘드라 사건이 폭로됐는데 예. 미국과 이란이 거래를 하고 미국산 무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이라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란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 그 종전이나 평화 협상에서 계속 개입한 부분들은 만약 그 미국과 이란이 일정 정도 종전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본질적인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국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과 이란 간에 여러 가지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내부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팔레스타인 문제가 다시 거론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커다란 충격과 또한 파장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 네, 잠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 선고 재판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6: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오늘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4: 네,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7: 오늘 진행할 판결 선고는 이 사건 다 내려지는데요.
4: 재판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 판단, 항소 이후의 요지 및 그 판단, 결론, 양형의 이유, 주문 낭독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대통령 윤석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당시의 직책에 대한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지칭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각은 일자를 생략한 채 시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작출, 주요 기관 봉쇄 계획.
4: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오전 10시부터 조금 전부터 항소심 선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을 해서 지금 선고 주요 선고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으로 전해드리는 것처럼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 판단 그리고 항소 이유 요지 순으로 오늘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집을 재촉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라는 합법적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핵심인데 오늘 과연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주요 결론 및 양형 이후 주문 순으로 지금 주요 발언들이 나오면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재판부 모습과 재판부 이야기 듣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변호사와 함께 오늘 재판 배경 그리고 결론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저희는 다시 이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MOU 체결, 그러니까 한 장짜리 종이에는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계획도 담길 텐데 길을 여는 건 좋은데 그동안 이란이 이 바닷길을 두고 엄청난 야욕과 또 이 돈줄을 이 돈줄로 활용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해도 통행료를 걷겠다느니 뭐 통행권을 강화하겠다느니 뭐 이런 욕심들 버릴 수 있을까요, 이란이?
8: 그렇겠네요. 어차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국제법이 위반된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6: 네.
8: 또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된다. 빨리 안전하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6: 네.
8: 만일 이것을 이제 그대로 허용해 주면 몰라카 해협도 그렇고 보스포러스 해협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해협들에서 돈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6: 네.
8: 그게 이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범은 네. 어떻게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료도 받고 조치도 하고 자기네들이 주도권도 행사하고 싶고 다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종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양보는 할 거다. 대신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풀 거냐, 시간을 두고 풀 거냐 그 차이만 저는 있다라고 봐요.
4: 우리 쪽에서는 그 남우호 폭발과 화재 사고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좀 주목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는 수리소로 도착을 해서 어느 정도 원인 분석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게 이란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란 쪽에 어떤 외부 공격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거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5: 현재 우리가 좀 상황을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결과 이후에 저희의 향후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보다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4: 예.
5: 그리고 또 현재로서는 외부 충격에 여러 가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현지 그 선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발표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저희가 한 번쯤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4: 예.
5: 과연 현장에서 돌발 행동에 이어는 것인지 그런 측면 속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않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사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고 나서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네. 예. 만약에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이 설치해 놓은 기뢰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면 앞으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8: 우선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네.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쿵 하는 소리는 들렸고
6: 예.
8: 파공은 없고 그리고 침수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화재는 발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외부에 의해서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외부에 의해서 충격은 우리가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도 있을 수 있고 수중 드론도 있을 수 있고 또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6: 네.
8: 또 뭐 이렇게 기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면은 파공이 나면은 직접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6: 예.
8: 파공이 안 나고도 압력을 이렇게 배에 전달을 해가지고 배에 있는 그러니까 엔진실에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유압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터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유기뢰나 감응기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뢰가 터지면은 꼭 배에 가까이 가서 터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에서 떨어지면은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스 버블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팽창되고 수축하는 과정 속에서 배에다가 압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배에다가 압력을 주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실에 있는 연료 파이프 이런 데서 이제 유압계통이 막 터지게 되고 터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하여간 뭐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공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밀한 조사를 좀 거쳐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정을 근거로 해서 한국과 이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네. 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이유가 지금 미군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력을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시죠.
9: We have it very much under control.
10: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해군은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마치 강철벽 같습니다. 특히 이란은 어떤 식으로든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4: 종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유조선을 발포하고 불능화시켰단 말이죠.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해서 협상에는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5: 그렇죠.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란에서 이번 어찌됐거나 이번 전쟁의 그 성과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4: 협상 중에도.
5: 예, 그런 측면 속에서 마지막 서명 이전까지는 계속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큰 틀은 합의가 됐지만 세부 사항에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도 계속 이란을 압박할 것이고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계속 돌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 최종 종전 협상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쭉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6: 네. 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도착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8: 예,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예. 그리고 이제 수송기가 뭐 맨 처음에 도착한 게 벌써 한 2주 전이니까.
10: 김일수 한국 군사문지원국 안보실장입니다.
8: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다 수송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4: 예, 미군 수송기가 지금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네. 하는데 저희가 그림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C-17 글로벌 마스터라고 하는 미군 수송기입니다. 얼마 전에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수송기가 한 77톤 정도를 탑재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용 리무진이죠. 더 비스트 그리고 보안 통신 장비, 지상 호위 차량 이런 장비들을 싣고 이제 이동하는 게 주요 이제 임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미리 수송기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그리고 뭐 보안 장비, 통신 장비, 경호 장비 이런 것들이 미리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란 상황에서 이란 협상이 타결이 되든 안 되든 된 이후라도 주요 의제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5: 그렇죠.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 이외로 빨리 여러 가지 큰 틀의 합의가 나온 부분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대만 문제나 또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큰 틀의 합의 부분을 이끌어내야지만 실질적으로 예. 이번 협상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그 미중 정상회담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4: 예.
5: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란 이 문제, 특히 이번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유가 문제였고
4: 예.
5: 그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큰 이슈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예.
5: 그런 측면 속에서
10: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부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 대해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7000피 시대 코스피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요즘 여러분 신나십니까? 아쉬움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주도의 급격한 성장인데다가 급상승한 종목도 관련된 종목들 위주죠. 즉 대부분은 아쉽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탄식하면서 이거 빚내서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불안한 쪽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급증하고 있어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거 누가 봐도 현명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주식 투자해서 큰돈 버는데 나만 뒤처지는 게 두려워서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거 이른바 포모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라면 남들은 투자도 잘하는데 난 왜 그런 감도 없을까 괜한 자괴감 또 박탈감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신 분들 한숨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요. 우선은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온 나의 수고로움에 칭찬부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투자는 일단 평정심부터 찾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보다도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비 소식 있습니다. 우산 챙기세요. 5월 7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n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오늘은 비 소식이 있지만 또 비 지나고 나면 다시 완연한 봄 날씨 될 텐데요. 이런 봄철에는 피부 질환이 많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제대로 사용해요 라는 주제로 그 피부염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보고요.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 안광수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토피 피부염

0: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1: 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 가려움증을 동반한 염증이 오랜 시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요. 특정 환경 요인에 이제 피부의 면역계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 보통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는 피부 이상과 면역 체계 조절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면역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 꽃가루 등 피부를 자극하는 알러지 유발 요소가 많아서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0: 그렇죠. 너무 가렵고 또 긁다 보면 염증 생기고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걸로 알고
1: 그렇죠.
0: 있는데요. 예. 이게 피부 면역계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질환이라고 하셨어요. 또 원인도 뭐 면역학적 환경적 요인 관련이 있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더 특히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증상이 일단은 가려움증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외에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1: 그렇죠. 가려움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 부위에 붉은 반점, 물집, 부종, 그리고 진물, 딱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팔다리가 접히는 부위에 많고 얼굴, 목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보통 아토피 피부염은 어렸을 때 아이들도 많이 앓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아이들한테는 예, 자라면서 어른 되면 많이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들도 해주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1: 네, 그 영유아기에는 대개 아토피 피부염이 경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완화되는 경향도 보이고요. 그러나 성인기에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의 10에서 20%, 성인의 1에서 3%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을 겪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어린이의 10에서 20%, 성인의 1에서 3%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 겪고 있군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건조하고 피부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보습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염증이 있고 피부, 각질층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습제를 발라도 잘안 되므로 처방받은 치료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보습이 중요하군요. 적절한 보습이 중요한데, 또 처방받은 치료제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토피 피부염으로 허가받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불리는 항염증 의약품이 있고요.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차단하는 국소 억제제, 그리고 면역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절해 과도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전신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염증의 원인 물질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예를 들어 인터루킨 억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0: 예. 바르는 치료제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까요?
1: 네, 보통 바르는 치료제는 대개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피부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이상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고 크림, 로션 등이 있어요. 치료 부위 상태에 따라서 약물의 강도, 제제를 달리 사용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소아나 노인은 피부가 얇아서 약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기저귀 부위는 밀폐되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0: 대개 스테로이드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스테로이드 하면 부작용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괜찮습니까?
1: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염려는 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대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나이나 피부 병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가려움증과 염증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은 연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 그건 적절한 이제 처방을 받고 의사가 이제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르는 치료제가 있고 또 주사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아토피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면역 물질, 그러니까 인터루킨 같은 억제제인 바이오의약품 주사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터루킨은 면역세포에서 분비돼서 세포 사이 신호를 전달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항체 의약품인 주사 치료제가 이러한 면역 반응 물질을 직접적으로 표적하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0: 네. 주사제 사용할 때또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1: 주의사항 있죠. 의사 진료 후에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로부터 주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하고, 일회용 주사침은 절대 재사용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사 투여 전후로 해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끝으로 뭐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봄철은 심한 일교차 꽃가루, 황사,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하게 퍼지면 반드시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의 안광수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기.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중동 사태로 인한 기름값 폭등이 이제는 주유소를 넘어 우리 동네 골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옷을 정리해서 맡겨야 하는 이맘때 부쩍 오른 이 비용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드라이클리닝에 쓰이는 기름 가격이 2.5배나 뛰고 옷을 씌우는 비닐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세탁소마다 가격표를 새로 고쳐 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를 보면 1년 전보다 9%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롱코트 몇 벌만 맡겨도 10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 요즘은 웬만한 옷은 집에서 직접 손빨래를 한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불러온 생활물가의 비명.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 비용은 무엇일까요? 1번 교육비, 2번 세탁비, 3번 봄비, 4번 양념갈비. 1번 교육비, 2번 세탁비, 3번 봄비, 4번 양념갈비.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그러네요. 진짜 다 오르겠네요. 드라이클리닝도 기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옷에 그 비닐 덮개를 씌워 주시잖아요. 다 드라이클리닝 이제 찾아올 때. 그러네요. 그래서 이 비용도 많이 올랐군요. 맞네요. 지금 한참 이제 겨울옷 다 이거 해서 이제 넣고 그래야 되는 때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많이 느끼시나요? 체감을 하시나요? 여러분 함께 그 의견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교육비, 세탁비, 봄비, 양념갈비, 4비 중에서 어떤 비일까요?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실제로 이 비용이 많이 올랐는지 체감하시는지 의견도 함께 보내주세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평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슈팅 마스크팩 세트, 독도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0624번님이요. 저요, 양념갈비 재워놨잖아요. 맛있겠죠? 요즘에 이 비용 비싸서 못 맡겨요, 유유. 마침, 양념갈비, 양념 재워놓으신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먹고 싶네요. 맛있겠네요. 6552번님,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게 원위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전쟁이 끝날 것도, 같아요. 지금 막.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곧 끝날 것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야 발언이 이제 종종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진짜 이번에는 전쟁 종전 선언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용 사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한번 맡길 때 이렇게 하나만 맡기지 않죠, 보통. 이렇게 한 대여섯 벌 싸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비용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동네에서 이것, 이 비용 어느 정도로 좀 올랐는지 체감하시는지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기름값 상승이 불러온 생활물가의 비명,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비용, 보통 드라이클리닝을 많이 맡깁니다. 뭘까요? 1번 교육비, 2번 세탁비, 3번 봄비, 4번 양념갈비,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산 챙겨 나가시기를 바래요. 힌트송 나갑니다. 정기고와 함께 불렀어요. 목소리라는 곡인데요. 스웨덴 세탁소가 불렀습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육아휴직 뭐 제법 익숙한 단어가 됐죠. 뉴스에도요.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고 육아휴직자 18만 명 돌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막상 주변을 보면 육아휴직을 쓴다고 했더니 눈치를 받았다거나 복직하고 나니까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말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은 어떤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예, 요즘 뉴스에서 육아휴직 관련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해 수급자만 18만 명 넘어섰다. 남성 비율이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 네. 본 것 같거든요. 실제 네,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1: 맞습니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체감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도에 18만 4천 명, 이제 25년도예요. 이건 24년도 대비 무려 39%가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아빠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그 자들은 6만 7천 명으로 이거 역시 24년도 대비 무려 6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좀 고무적인 거는 또 우리 중소기업 육아휴직자들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역시 이제 25년도에 이제 급여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그다음에 4호 지급금 역시나 육아휴직 가서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그 복직 6개월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0: 남성도 그렇고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장은 어떤가? 그 누구보다도 현장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분이기 때문에 실제 어때요? 체감은 어떻습니까?
1: 사실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도들이 더 법보다 더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역시 우리 근데 현장으로 여기로 오면 여전히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1,000명 대상으로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역시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다, 쓸수 없다는 응답이 약 45%에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왜 그런, 이게 좀 의미는 뭐냐면, 23년도 45%, 24년도 51%, 25년도 42%가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거든요. 근데 조사할 때마다 대부분 평균 45%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나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게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0: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 제도라는 말씀은 분명히 제도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실제 난 정말 이걸 활용을 한다, 쓴다라고 하는 현장의 답변을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지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하니까
0: 예. 네.
1: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정작 쓰지는 못하는
0: 왜 그럴까요? 일단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까? 눈치 주지 않는?
1: 이제 사회 분위기는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직 단위, 회사의 작은 단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으로 돌아가면 일단은 회사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있는 데서는 동료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료 눈치. 그러니까 내가
0: 그렇죠.
1: 육아휴직이나 이 시간을 빠지게 되면 여전히 그 기업은 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하지 않고 동료에게 업무가 몰리는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몰린다는 죄책이 있고 또 다른 데는 뭐 공공기관 대기업의 일부분 나타나기는 한데 아직 여전히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기 우리 노동부에서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는 걸 마련해서 동료들에게 육아휴직일 경우 다른 그 동료가 업무를 이어받을 경우에는 그 분담 지원금을 지급받거든요. 그래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회사에서 챙겨보셨으면 해요.
0: 현장에서 많이 못 쓰시는 이유는 일단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직 조직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육아휴직으로 어느 정도 긴 기간을 쉰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나 대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력이 그만큼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소규모니까 적다 보니까 아 그게 실질적 현실적으로도 이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격차가 좀클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은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잘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치를 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에서는요. 이제 월 최대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인력 채용, 그 근본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본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특히 아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더 격차가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거의 뭐 중소기업 규모로 내려오면
0: 예.
1: 못 쓴다고 봐야죠. 사실 통계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이제 25년도 통계라기보다 24년도 통계가 있는데요. 24년도 아빠 육아휴직자가 6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6만 117명인데요. 이게 67.9%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된 직원 아빠들한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직장인들 중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재직자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모든 그 아빠 육아휴직은 아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0: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그 간극을 채워나갈 것인가, 좁혀나갈 것인가, 이건 계속 좀 고민.

0: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된다. 혹은 눈치를 또 단순히 눈치 보는 거를 넘어서 실제 육아휴직 갔다 왔더니 내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 이런 것도 실제 현장에서 있다면서요.
1: 예, 뭐 빈번하죠. 사실 이제 결국에는 우리 법에는 보면 같은 수준의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그게 안될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에 내려오면 그 일자리는 누군가 이제 육아휴직을 떠난 기간에 누군가가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누군가를 맡지 못하고 다른 데를 인사 발령을 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생소한 업무이기도 하고, 이거는 또 법에서는 같은 수준의 급여를 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입장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0: 실제 기업에서 만약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돌아왔는데 바뀌었어요. 업무가 바뀌었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노동법적으로 보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 좀 위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1: 사안에 따라 위법하는 경우가 최근에 나온 사례가 한 가지 있긴 합니다.
0: 예.
1: 결국에는 여기도 대기업의 그 유통업 쪽에 있으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육아휴직할 때 복귀해서 회사가 영업 담당으로 발령을 한 겁니다. 이분은 다른 업무를 종사하고 있다가 육아휴직 후에 야전에 승선 영업 담당으로 발령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 입장도 아까 말씀드린 급여가 비슷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같은 자리에 자리가 없으니까 급여를 그대로 주면 괜찮다고 법에서 하니까 그대로 따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 임금 수준만 같다고 해서 법적 의무를 다한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 책임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전히 생소한 업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발령을 해야지 조금 분쟁을 해결할 소지로 없앤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당사자가 동의 안 하면 기업에서는 못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1: 제 권한과 책임 이제 요런 것들이 유사한 정도로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리딩 판례로 남아 있는 건 역시나 그 회사의 여력이 된다는 판단이 뒤에 딸려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렇게 그 대법원까지 갈수 있을까요? 이 사례가 이런 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이 사례를 가지고 회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적 조직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0: 육아휴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먼저 좀 짚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회사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로 함께 일들을 하시잖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정규직 사원만 가능합니까? 비정규직 사원들도 쓸수 있습니까?
1: 뭐 고용 신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근속 6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6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은 육아휴직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6개월이 다 초과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예, 다 받아들일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죠. 이 말은 곧 처음 입사해서 6개월 동안 되지 않지만은 6개월 뒤에는 내가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회사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0: 거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은 어떤 고용 형태를 말합니까? 계약직만 이야기합니까? 프리랜서도 가능합니까?
1: 사실 이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포섭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그 근로자성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진성 프리랜서라고 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0: 그렇군요. 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또 연차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쓰고 났더니 연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1: 아, 육아휴직 이제 연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비례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정상 출근한 걸로 보는 거는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0: 아, 상관이
1: 근데
0: 없네요. 육아휴직을.
1: 상관이 없어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이제 판례로 하나 나 최근에 그 있는 재밌어서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 사업주분이 아니 출근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연차를 주냐라고 해서 이제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그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재판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사업주가 아무리 법 규정을 오해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니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해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가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에 그대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을 법을 몰랐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는
0: 아, 그렇죠. 본인이
1: 거거든요.
0: 모르실 거니까.
1: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신 거지. 이걸 나는 몰랐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0: 그렇죠.
1: 법을 다
0: 법은 그렇게
1: 알고
0: 돼
1: 그 수많은
0: 있는데 그냥
1: 법을
0: 내가
1: 다
0: 몰랐을
1: 책임니까?
0: 뿐이니까.
1: 네, 이런 항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예.
1: 근데 그거는 오히려 예, 본인한테 더 해로운 항변이다.
0: 그럴 수 있죠.
1: 예,
0: 예.
1: 몸에 전혀 좋지 않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산정할 때 이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그렇죠.
0: 예,
1: 네,
0: 이
1: 맞습니다.
0: 얘기입니다. 예,
1: 이게
0: 맞습니다.
1: 정상 발생합니다.
0: 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이제 통으로 쓰기 좀 부담된다. 내가 이게 잘라서 쓰고 싶다. 기간별로. 근데 요게 제도가
1: 맞아요.
0: 새로 생기지 않았나요?
1: 사실 이제 그 새로 생긴 제도는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제 법정 제도는 아니거든요. 이제 노동부에서 만약에 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해서, 그러니까 출근 애들 그 등교시키고 10시에 출근하는 제도를 회사에서 도입해서 운영한다면은 그걸 지원금을 주겠다는 10시 출근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도입을 해야지 예, 그 가능한 거고, 이거 제도 이제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이 제도를 예,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있는 제도는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그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에서 35시간까지 예,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이거든요.
0: 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게 법적 제도군요.
1: 맞습니다. 이거는 법정 제도. 앞서 말씀드린 10시 출근제는 예, 비법정 제도.
0: 아하.
1: 회사가 운영하면 대신에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0: 네. 그리고 아이들 방학 때만 짧게 쓸수 있는 단계 육아휴직 제도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지금 생긴 제도예요?
1: 생긴 제도예요. 8월 달부터 시행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0: 아,
1: 제도예요.
0: 올해
1: 이게
0: 8월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1: 8월부터 시행돼. 그동안 이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라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긴급 보육이 발생을 하면. 근데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꺼리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육아휴직 자녀 대상 연령은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동일하고요. 근데 대신에 좀 아쉬운 게 1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1년에
0: 아.
1: 연일에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사용 가능한
0: 겨울방학이나
1: 거거든요.
0: 여름방학 중에 선택해야 되네요.
1: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방학이
0: 여름, 겨울방학
1: 겨울방학,
0: 다못
1: 여름방학이 있는데
0: 쓰네요.
1: 그냥 2회로 해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쓰는 김에
0: 네.
1: 1회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또좀 풀린 건 뭐냐면 기존 육아휴직 제도는 한번 사용할 때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사용 단위가 1주나 2주 단위로 예, 단축됐죠. 그다음에 분할 횟수가 총 3회였거든요. 30일 이상 쓰는데 3회,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4회까지만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요. 역시 이거는 뭐연 1회니까 이게 분할 횟수에는 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 아.
1: 분할 횟수는 여전히 3회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0: 그럼 본인이 잘 분할만 해서 쓰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쓸수 있는 거네요.
1: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는 1주나 2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단기 육아휴직 쓰시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저기 그 30일짜리를 써주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단기가 두번 되면 좋은데 연 1회로 제한해놨거든요.
0: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제한이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요 이제 육아휴직 제도도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나눠져 있네요. 그죠? 방식들이. 예,
1: 그렇죠.
0: 그거를
1: 그래서
0: 잘
1: 이제
0: 활용을 하셔야
1: 이걸
0: 되네요.
1: 우리 직장인들한테 좀 선택권을 많이 주도록 자꾸 제도가 개편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언젠가는 뭐 연일의 제한이 분리됐죠. 예. 그런데
0: 알겠습니다.
1: 이제 회사와 잘 협의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예, 요거 끝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기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근데
1: 네.
0: 회사에서 톡이 옵니다. 아니면 전화 와요. 업무 지시. 요거 좀 잠깐 해주면 안 돼? 요거 괜찮습니까? 해줘야 됩니까?
1: 아, 근데 이게 사실 동료가 연락을 할때 진짜 잠깐이면 선의를 발휘하겠지만요. 정말 회사가 마음도 뭐 대놓고 무슨 일하는 것처럼 시킨다.
0: 네.
1: 예. 그래놓고 뭐 요거 정도는 뭐 급여로 조금 뭐 다는 못 주고 좀 쳐줄게 뭐 이런 걸뭐 제시하거나 그걸 하라고 좀 강압적으로 하시면요. 이건 사실 법 위반이에요.
0: 아, 그래요.
1: 육아휴직 가 있으면 육아에 전념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0: 예.
1: 취업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0: 아하.
1: 다른 직장에, 육아휴직 중에 다른 직장에 일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실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0: 네.
1: 아직까지 그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0: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1: 그러니까
0: 네.
1: 거부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0: 거부하십시오. 육아휴직 중에
1: 네.
0: 회사에서 연락하면 거부하십시오. 지금까지
1: 네.
0: 김효신 농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9: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10: 고양 특례시
11: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4: YTNS FM
1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 많지 않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맑은 하늘 속에 기온이 크게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울산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잦은 편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방향 창녕분기점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창녕분기점에서는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괴산휴게소 1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2km 구간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금우분기점 1,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우분기점의 7곡 물류까지 9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부로 넘어왔으니까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폭등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동네 골목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겨울옷 정리해서 맡겨야 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부쩍 오른 이 비용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드라이클리닝에 쓰이는 기름 가격이 2.5배 뛰었고요. 또 옷을 씌우는 그 비닐 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세탁소마다 가격표를 다시 새로 고쳐서 달고 있다고 해요. 이 비용 뭘까요? 기름값 상승이 불러온 생활물가의 비명,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비용. 1번 교육비, 2번 세탁비, 3번 봄비, 4번 양념갈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6890번님, 출산 후 회복 중이라 오랜만에 듣고 있는데요. 마침 육아휴직 정보가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역시 슬라생 최고. 감사합니다. 아, 출산하셨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충분히 푹 쉬시다가 나중에 다시 복귀하시면 또 일하시면 되겠네요. 2765번님, 어쩔 때는 너무 비싸서 차라리 새 옷으로 사고 말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할인 행사를 기다렸다가 맡겨요. 이 순간 귀는 슬라생에 맡겨요.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7670. 봄비 오는 날 양념갈비 먹어야지. 예,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양념갈비를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네요. 8745. 아, 사실 드라이클리닝 맡길 정도로 좋은 옷을 입을 일이 없어서 전 차라리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봄에는 사정이 좀 나아지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사실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건 소재가 좋은 옷들은 꼭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힘내십시오.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0545번님, 고유가로 실제 체감을 하네요. 이 비용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6838번님, 올봄부터 드라이 대신 올드라이나 다운세제 같은 중성세제랑 세탁망 사서 집에서 손빨래 하려고요. 우리랑 면 같은 천연소재 입어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비용도 정말 이게 옷을 여러 벌 맡기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집에서 좀 물빨래, 손빨래 할 수 있는 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이럴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616번님, 양념갈비요? 어우, 맛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결국 이 고유가 이 상황이 집밥 골목까지 왔군요.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오니까 너무 섭섭하고요. 예, 어디까지 오를까요? 뭐든지요. 유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8663번님,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는 절약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는 좀 절약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답을 다 주고 계시네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이 비용, 1번 교육비, 2번 세탁비, 3번 봄비, 4번 양념갈비,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라디오 시민학교 K여성정치 시간입니다.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출발해서 비례 탈락, 공천 취소 이런 굵직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3선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장, 여당 최고위원의 자리에 오른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치열한 정치판에서 오뚜기와 같은 뚝심과 오랜 현장 경험으로 실력까지 겸비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분이죠. 18대, 20대, 21대 3선 국회의원 전혜숙 전 의원, 오늘 K여성정치시민학교 7교시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시민학교다 보니까 항상 선생님으로 제가 이렇게 호칭을 해드립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예, 선생님이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슬기롭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시민학교라서 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서 저도 여기 오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잘 지내고 싶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1: 네, 좋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앞서 제가 쭉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최초의 여성 최연소 약사회장 거치셔서 3선 국회의원까지 오셨어요. 일단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성 약사로도 인정받기가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사 회장을 하셨어요. 그것도 연설원으로서 최연소. 그것부터 해서 또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그 계기까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요. 어떤 이야기인지.
1: 1993년도에 정부가 네. 한약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한약의 조제권을 약사로부터 박탈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젊은 약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그 저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다 여당을 했고 젊은 약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야당을 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0: 네네.
1: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0: 어떠셨어요 그때?
1: 심지어 김대중을 찍어달라고 하면 박하스를 바닥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네. 이 약국에 안 온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대구 경북에서 정말 저희들이 그 일을 한 것은 그냥 독립운동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젊은 약사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PC통신이란 걸 말합니다.
0: 네네.
1: 그 당시 하이텔 천대학, 혹시 아세요?
0: 저 들어봤습니다.
1: 들어봤죠.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근데 그 하이텔 천대학을 통해서 PC 모뎀을 다 이렇게 설치하고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그 전국의 하나로 되는 대화방을 만들었거든요.
0: 약사분들이요?
1: 예. 그래서 거기서 약사 정책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공유를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그때 사람들이 부추겨 갖고 약사회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0: 아, 부추겨서 나가셨어요?
1: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도 43살의 젊은 나이에 여성이 약사회장이 된 적이 없어요.
0: 최초시군요. 네. 네네네.
1: 거기다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0: 몇 살 때 되셨던 거예요?
1: 43살요.
0: 40대 초반에.
1: 지금도 약사회장들이 보통 50에서 60 그러니까요. 사이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하는데 김대중을 했으니까 얘는 빨갱이니까.
0: 당시에는 좀 그런.
1: 얘 지지하지 마라 하고.
0: 이야기들이. 예.
1: 그 도청 공문까지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도청 공문이.
0: 네.
1: 그래서 전해서 지지 말라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약사회원들이 저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대구까지 오는데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3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온 거예요. 전해숙 만들려고.
0: 네네.
1: 그래가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0: 약사회장, 최연소 여성 약사회장인데다가 그리고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를 바로 다 지금 스토리로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정치 인생을 걸어오셨는데 오뚝이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리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이제 비례 탈락, 공천 취소, 경선 탈락 이런 좌절을 딛고 3선 최고위원까지 일어서셨는데 그 원동력이 특히나 유리천장이 그 어느 곳보다도 예, 강한 그런 곳인데 우리 선생님을 버티게 했던 그 원동력, 힘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1: 오뚜기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오뚜기라기보다는 저는 주변에서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많은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를 참 잘해야 된다. 신뢰받고
0: 네.
1: 서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 떨어졌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임감사로 또 추천을 해서
0: 네.
1: 건강보험 상임감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게 참 잘 된 게 우리가 지금 그 의약품 DUR이라고 해서 이번 그 코로나 때 큰 역할을 했는 DUR을 제가 심평원에 가서
0: 아,
1: 예, 장관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0: 전화위복이 되는
1: 전화위복이 되고요. 또 여기에 좀 빠져 있지만 제가 이제 의원들하고 이제 비례대표로 원내부대표로 할 때 우리가 그 본청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네. 한 달 이상을 네. 농성을 했습니다.
0: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1: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뭐 쇠사슬로 몸도 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여당의 숫자가 많아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때는 그 상대당이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본청을 그 점거를 할 때 제가 거기 간식 먹는 거,
0: 네.
1: 그다음에 뭐 청소, 그다음 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묵묵히 그냥 했어요. 묵묵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 이걸 왜 하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당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야 이 농성을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아무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제가 한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정세균 우리 국회의장님이 그때 당대표 하실 때인데 아, 전 의원 일어나라고 의총에서 일어났더니 당신은 그 우리 당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이번에 했다.
0: 네네네.
1: 그렇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라고.
0: 박수 받으셨네요.
1: 예.
0: 그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정치 시작하신 게 몇 년도쯤이었죠?
1: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2014년.
0: 2014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 네네.
0: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지금이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계의 여성들이 이제 현격히 이제 적은 수로 이제 계시기도 하고 실제로 예전에 뭐 아이는 누가 키우냐 뭐 남편이 허락했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1: 네.
0: 이게 그 당시인가요 그러면? 초창기 정치 시작하시기 뭐 초창기 들으셨던 말씀이세요?
1: 그때 당시는 은행원
0: 네.
1: 그다음 스튜디오스 심지어 대기업 직원까지 결혼하면 그만둬야 돼요.
0: 아, 예전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
1: 네. 그래서 여성들은 집에서 애 키우고 사회활동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약에 내가 그 나가서 뭐 일을 하겠다 하면 남편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들이 하는 일들이 그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일들이 또 많았어요.
0: 네네. 이거는 여성이 할 일,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정해져 예. 있는 일들이.
1: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휴가를 해도 눈치가 보여서 예. 출산휴가 한 달을 받았는데 보름만에 나가야 돼요.
0: 아이고.
1: 그게 눈치 보여가. 예. 계속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분들이 사표를 내고
0: 네.
1: 경력 단절이
0: 그렇죠.
1: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경력 단절이란 말이 이런 일로 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오히려 남성들 여성들 할 것 없이 같이 아이를 키워야 지금 현재처럼 애를 안 낳으려고 할 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같이 공동육아가 돼야 일가정이 양립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한다.
0: 네네.
1: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남성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육아휴직이 여성만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이 있는 거예요.
0: 외국에는요.
1: 네. 있는데 안 쓰면 아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0: 아, 본인이 꼭 써야 되네요. 네. 남편들이. 네.
1: 예. 그래서 내가 쓰면 어떤 게 좋으냐 했더니 남자들이 어설프게 잘 못해도 육아휴직을 받아서 애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가정에 친가정적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 일찍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직접 앞서 직접 겪으셨잖아요. 여성으로서 어떤 유리천장과 그 차별의 순간들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활동 하시면서 결국 사람의 삶을 돌보는 일, 대표적으로 뭐 여직원들 위해서 수유공간을 가장 먼저 챙기신다거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육아휴직 확대, 돌봄 정책 이런 것도 꾸준히 힘써 오셨잖아요.
1: 예.
0: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많이 좀 변화됐다고 느끼세요?
1: 예, 좀 많이 나아졌어요.
0: 그렇죠.
1: 제가 처음 그거 할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잘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항상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수유공간이 거의 여성들이 하고 있으면 이 눈치가 보여가 수유공간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0: 네네.
1: 제가 신병원에 있을 때도
0: 네.
1: 그래서 내가 수유공간을 만들어라. 응. 그리고 이게 애기 엄마가 마음 편안하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0: 그렇죠.
1: 그런데 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엄마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어린이집이 직장 내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육아휴직도 해야 되고 수유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너무 이 안 돼 있구나. 그 왜냐하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은 여성이 많아요.
0: 아, 네.
1: 여성이 많은데 거의 제 또래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0: 아, 그게 혹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런 걸 우려해서 예. 안 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1: 예.
0: 거예요?
1: 예. 가슴 아픈 일이죠.
0: 예.
1: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일을 하는 게 여성들만 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앞서 나가서 약사회 전체의 일에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저한테 아이는 누가 키우냐? 남편이 허락하냐?
0: 그러니까요.
1: 한마디도 나 같으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대 같은 남편을 안 둬서 천만 다행이다.
0: 우리 선생님 남편분은 많이 도와주시고
1: 아, 예.
0: 그러세요.
1: 참 이해를 잘해주고 저한테 늘 뭐 그런 바깥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늘 좋게 생각해줘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돌봄과 일, 가정, 양립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필요한 제도고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는 거고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신 건데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도 이제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남성 육아휴직 도입도 강력히 주장을 해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한 12년간의 의정 활동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있는데요. 바로 미투 3법입니다. 당시에 여야 대치가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다고 알고 네. 있고 근데 극적으로 이 미투 3법을 유일하게 통과시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 얘기 좀 간략히 부탁드려요.
1: 이제 그 당시 분위기로 치면 미투부 3법이니까 뭐고 아무 법도 통과 안 될 분위기였는데.
0: 너무 극한적으로.
1: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때 마침 우리 그 국회의장님이 여성가족위원회 사무실을 빼라는 거예요.
0: 그 당시 여성가족위원장이셨잖아요.
1: 네. 내가 되자마자.
0: 예, 예.
1: 왜? 문화관광위하고 교육위원회가 같이 있다가 분리되는데 예. 문화관광위하고 교육위원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원장 맡자마자 사무실 뺏기게 생겼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또 그때 아실지 모르지만 2018년도 서지은 검사 그 미투 사건으로 세계가 그때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0: 그쵸.
1: 우리도 광화문에서 매일 집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좀 돼가 집회하고 제가 위원장이 됐을 때가 좀 굉장히 불이 많이 타오를 때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를 불렀어요. 내가 여당이지만 여당 국회의장이 방 빼놨는데 예. 도대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리 위원회 빼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지키자.
0: 네.
1: 그러니까.
0: 뭘 하시던가요 두 분이.
1: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위원장이.
0: 지킵시다. 그래야죠.
1: 보통, 이제 보통 하셨군요. 여당이면 네. 여당 편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여성가족위원회를 지키자 하니까
0: 그렇죠.
1: 그 당시 야당 간사가 두 분이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국회의장 찾아가고
0: 네.
1: 그러니까 결국 그 교육위원회는 7억을 들여서 하나 위원회를 만들고
0: 네네.
1: 저희 위원회는 그냥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단결을 한 거죠. 단결을 하면서 야당 간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원장님을
0: 영도력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를 예. 야당 가서 두 분이 다 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가지고 무슨 뭐 김일성도 아니고 저기 김정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뭐 저런 발언을 하시나 했는데 자기들은 너무 여성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티브한 분인데 그렇게 되니까 속상한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자.
0: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영도력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나온 이유가 왜냐하면 당시에 여야 대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 한 2018년도 정도였나요?
1: 맞아요. 네. 네.
0: 그런데 그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미투 3법이 합의를 한 거예요. 여야가.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겠죠.
1: 그래서 법안 통과가 전체 상임위에서 2등했어요. 23개 법안을 한 개도 탈락 안 하고 100% 통과를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통과율이 엄청 높아져 버렸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조금 남성 의원들은 조금 거북하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다 동의해주고
0: 네.
1: 그래서 그게 그 당시 그 광화문에서의 그 불길 이런 게 그러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 인권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0: 당시.
1: 2018년 전에는
0: 네.
1: 그냥 길 가는 여성들도 막 남자들이 그냥 만지고 지하철에서도 만지고 이래도 그게 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18년에 미투법이 되고 나서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누가 함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는 이 미투법 때문에 남자들이 초긴장을 해서 회식 문화가 없어졌잖아요.
0: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쳤군요. 네.
1: 회식 문화가 없어졌어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뭐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자진하신 분들도
0: 안타까운 일들도 좀 일부 있었죠.
1: 그런 거는 생각하면 제가 마음 아프기도 한데 하여튼 여기 체육계, 연예계, 뭐 학교 뭐 할 거 없이 곳곳에
0: 맞습니다. 당시
1: 이게 산민시대 있었어요.
0: 기억하실 거예요. 예. 많은 분들.
1: 그래서 그 제가 어떤 임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옛날에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었어요.
0: 아 그런 표현까지 나왔을 정도로.
1: 그냥 막 그렇게 막 쓰다듬고 해도 뭐라고 싫은 소리를 못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참 이게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입법 그러니까 정치인분들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제 입법 활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그거를 법적 테두리 안에 가지고 온다는 것 여성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초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성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사 출신이시기다 보니까 보건복지 전문가세요. 국민 건강 지킴이로도 정말 다양한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정치인의 힘, 전문성을 갖춘 여성의 정치 그 의미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가진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1: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지금 요즘은 법률가만 국회의원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외국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직역의 대표로 와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죠.
0: 그렇군요.
1: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여당도 하고 야당도 했지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제가 우리가 국민에게 올바른 거는 언제라도 해야 된다.
0: 네.
1: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제가 여야 없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0: 네. 예. 그러니까요. 전문성을 갖춘 여성 정치 그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3의 전해숙을 꿈꾸면서 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금 기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끝으로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 한 줄로 정리 부탁드려요.
1: 항상 그 문이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실이나 교무실을 다른 애들 못 들어가는 거 제가 다 받아가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0: 네.
1: 이제 애들 문제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이걸 잘했거든요.
0: 네.
1: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문이 있으면 그 문에 대해서 내가 저기 들어가도 돼? 그렇게 느껴요.
0: 네.
1: 근데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0: 문을 열고 들어가라.
1: 네.
0: 오늘 핵심 포인트 한 줄입니다, 여러분.
1: 네.
0: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전해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온라인.
3: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오늘 SAT 정답은 세탁비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봄운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0: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12선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러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1심 무죄 부분에서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된 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고 분석한 다음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법률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면 평화 협상 관측에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일간 뉴욕포스트는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이란과의 새 협상 국면 취재를 위해 파키스탄에 기자를 다시 보내야 하는지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먼 이야기며 그건 너무 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서방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6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미국의 제안에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이란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의 선전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의 행동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고 애초 실행에 옮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이란 전쟁 이후 시행 중인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를 노린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왔습니다. 당초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였지만 이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70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1% 증가한 4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해 캐나다를 앞섰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시총은 올해 7% 증가한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앞서 한국 시장은 지난달 27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코스피는 75% 급등했습니다. 6천억 원 규모 국민

0: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결혼 8년차 7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고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들로 가득했죠.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피땀 흘려 모아놓은 공용통장의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무려 80%나 탕진해버린 내역을 발견한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외도와 주식 탕진,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그동안 폰을 두 개나 써왔던 거죠. 당장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골프 비용이 가게 경제를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까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 호기심에 사뒀다가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마저 절대 못 나눈다면서 자기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기막힌 건 아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친권과 양육권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람 띄우고 재산을 다 날린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어? 라고 따지자 제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제 연락을 모조리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외도,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어요. 비트코인 투기 재산이니까 분할 안 된다. 또 양육권도 고집하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많은 사연이었는데요. 이준은 변호사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을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화가 날 만한 포인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외도 부분이 저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가장 좀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아내한테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 외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간남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내한테 위자료 받을 때 그럼 상간남한테도 위자료를 받는다. 이렇게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1: 네,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0: 있네요. 아내와 상간남이 모두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를 상대로 유전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이렇게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함께 정해지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청구하고 상간남한테도 이제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아내가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공동 예금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낸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재산 분할할 때 이 손실금이 반영이 될 수 있나요?
0: 네, 근데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재산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다면은 손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금하던 통장이 따로 있었기는 해서 만약에 통장을 통해서 투자한 주식과 그로 인한 손실금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손실금을 보유한 것으로 봐달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다른 통장으로도 함께 주식 투자를 해왔다면은 손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손실금을 특정을 해보시되
1: 네.
0: 예비적으로 아내의 독단적인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로 반영해달라는 주장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5대5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0: 네,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시던 분이 주식 투자 실패로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 전에 산 비트코인은 이거는 특유 재산인데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올랐을 텐데 이거 분할 대상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자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 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요.
0: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님이 경제활동이나 가사도움으로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다면
1: 네.
0: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8년이나 되고 아내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잃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의 기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내가 혼인 전 취득한 비트코인도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친정에서 보태준 이제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내의 기여도로 이제 플러스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 입장에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0: 네,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 일반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면
1: 네.
0: 해당 배우자가 그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친정에서 보태준 그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사연자님께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이후에 집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힘쓰셨는지를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 중에서 처가에서 보탠 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원받은 돈 이외에 사연자님이 부담하신 돈이 있다거나 대출을 받으신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셨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이 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서 최종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정들을 찾아보시고 주장하시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친권 양육권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가 아이의 양육권 가져갈 수 있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바람을 피운 나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네,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1: 네.
0: 만약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거나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연자분이 골프를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골프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골프로 재산을 탕진했다.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0: 네, 우선 과도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네,
0: 만약에 골프를 치는데 발생한 지출로 인해서 뭐 공과금이 체납된다거나 자녀 교육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거나 지출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면 취미생활로 인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이 사안을 보면 내 집 마련 비용을 저축하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골프를 친 것 가지고는 과한 취미생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에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마지막으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데려가서 연락을 차단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네, 소송이 길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신다면 자녀의 유대감이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에 자녀의 인도 또는 면접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녀를 인도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또 사전처분을 위반한 게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1: 네.
0: 결과적으로 사연자님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보려면 곧바로 법원의 면접교섭 확보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역에 5mm 내외로 많지 않겠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1도 선에 머물겠고 울산 26도, 대구 27도로 영남 지역에서 기온이 높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춘천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제속들을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 지나 한강대교 사이 아직은 더딘 흐름입니다. 도심 안쪽은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양방향이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호르무즈 해협 정박중에 화재가 발생했던 HMM 남우호의 예인 작업이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로 파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남우호에 대한 예인 준비 작업 시작이 됐죠?
7: 네, 남우호를 두바이 향으로 끌고 갈 예인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7시 반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는데요. 남우호는 HMM이 운용하는 38,000톤급 중소형

0: 벌크선으로 사흘 전 폭발 화재 사고 이후 아랍에미리트 알쿠아인 인근 해역에 멈춰서 있습니다. 예인선은 현지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5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예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두바이항 도착까지는 준비 작업 등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HMM 관계자는 나무홀을 예인선에 연결하는 준비 작업에만 몇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항까지의 거리는 70km가량으로 예인에는 8시간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호우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두바이항 수리 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남우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도 시작이 되는 거죠.
0: 네, 정부 조사단은 남호우가 두바이항에 입항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어젯밤 항공편으로 출국해 오늘 새벽 두바이에 도착했는데요.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선급 지부와 선사인 HMM 인력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체와 선원을 조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남우호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HMM 관계자는 남우호가 당시 이란의 통제구역 밖 해역에 며칠째 정박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1: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여전히 강경한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미군이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복귀하려던 유조선을 발포해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국적의 하스나호가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응하지 않아 20mm 기관포를 쏴 선박의 방향타를 불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스나호는 이란산 석유를 싣고 제3국에 하역한 뒤 탱크가 비워진 채 복귀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는 작전은 일시 중단했지만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해상 봉쇄는 종전 합의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3: 해상 봉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란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들의 사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4달러 54센트까지 치솟으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직전보다 50% 넘게 급등한 기름값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 이란 전쟁은 끝나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완전 정상화되고 원유 공급이 재개되려면 한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리건 캐피탈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2: 다만 금융시장과 국제 유가 선물시장은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공급 정상화 전망에 국제 유가 역시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전략 비축유 급감 때문에 군부대 지하에 있는 원유를 시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울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에 매장된 원유를 주목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석유 공급 위기를 대비해 유지하는 전략 비축유가 급격히 줄어서 안보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구축이 됐는데 현재 방출 추세라면 보유량이 1982년 이후에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란 전쟁 이후에 시행 중인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7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TF 8차 회의를 열고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에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를 노린 매점과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제품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왔습니다. 당초의 적용 기간은 오는 12일까지였지만 이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버이날의 스승의 날까지 그야말로 특수를 맞은 화훼 농가에 중동 사태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당장 플라스틱 화분이 부족한 데다 앞으로 기름값도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4: 네, 경기 평택시 카네이션 농가입니다.
1: 네, 어버이날 앞두고 한창 바쁠 때인데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4: 네, 제 뒤로 보이는 카네이션은 가정의 날 대목을 앞두고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을 담을 플라스틱 화분을 구하기가 요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져 공장들이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5: 화분이 수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3: 카네이션 농장
5: 작은
3: 주인입니다.
5: 화분을 이제 쓰게 됐는데 상품성의 문제가 있죠. 뭐 키가 낮으면은 가격 면에서도 이제 그런 적이가 있고.
4: 근처에 있는 다른 화훼 농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카네이션을 포장할 비닐과 종이 상자는 물론이고 비료와 재배용 흙까지 중동 사태 여파로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미리 자재를 준비해도 이번 농사는 어찌저찌 버텼더라도 다음 농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숨이 깊습니다.
1: 네, 농가 입장에서는 자재비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걱정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4: 네, 카네이션 재배의 핵심은 온도 유지인데 여기에 많은 등유가 필요합니다. 13도에서 14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해야 해서 보통 11월부터는 난방기를 밤낮 없이 돌려야 합니다. 그런 만큼 기름값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름값 급등으로 농업용 전기료까지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농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비 부담까지 커지면 꽃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을지가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카네이션 농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1: 장중한 때 7,50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전환해 7,200대까지 내려앉더니 다시 7,400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이 코스피 움직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6: 네, 코스피는 개장 직후 7,500선까지 넘어가는 등 장중 최저지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7,200선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7,400선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을 대거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주식이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이후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오른 26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고 157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던 하이닉스는 다시 16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1,200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원달러 환율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6: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1,455원까지 내렸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합의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면서 오늘도 추가로 하락해 지금은 1,45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으로 급락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거래보다 7.83% 하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8달러로 전거래보다 7%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호입니다.
7: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내 이란과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1: 이란은 곧바로 미국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곳이라며 합의 임박서를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

0: 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한쪽짜리 양해각서가 과연 쓰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4: 그들은 정말 합의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협상입니다. 미래의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원하죠. 핵심 의제 모두 포함되어야 되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5: 가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소셜 미디어에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동전 임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4: 우리는 이란에서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겁니다. 그들은 합의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우라늄 반출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고 이란의 농축 능력을 해지하는 겁니다.
5: 아키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한쪽짜리 MOU,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종전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이번엔 정말 맞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 뭐 늘 그렇듯이 양쪽이 하나의 사실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일하는 타스님 자기 준관영 매체를 통해서 아직 그렇지 않다. 뭐 우리 진행되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그냥 후퇴 전략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고 갈리바프 역시 이거 뭐 지금 다 얘기된 거는 없는데 또 가짜 엑시오스 작전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다 지금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협상이 뭐 미중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타결된다라고 하는 건 보기 어렵고 지금 MOU 자체도 14개 한 장짜리인데 그 모든 안들이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협상이 될 수 있는 안들은 것들은 아니 의제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물밑 대화는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언어들은 조금 그 자기네들의 기대치를 많이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은 오히려 조금 그것을 자제하면서 그냥 그 또 그거에 대한 그 역으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고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착각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6: 미국이 착각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어찌됐건 이란도 이 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협상에 들어가고 이 안 자체가 이란이 원하던 안 중에도 하나였기 때문에
1: 그렇군요.
6: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핵 협상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MOU 체결 이후에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그 이란이 원하는 안과 거의 비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착각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서 진행되려고 하는데 지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어떻게 다 결정한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네들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뭐 핵무기 포기에 합의를 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7: 예,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 4일이죠.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 배를 끄집어내겠다라는 작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치고받고 하는 그런 충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종전과 관련된 합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로 미국과 이란의 그 말이 다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흐르는 그 흐름 그것은 종전을 서로 원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겁니다. 이란은 선종전 후 핵협의라는 걸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장짜리 MOU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이건 뭐냐면 종전과 핵을 같이 퇴

0: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전쟁 종식과 미국이 원하는 핵협상, 이걸 한 장에다 담아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그한 장짜리 MOU가 되는 거거든요.
1: 반반의 협상
0: 어떻게 보면 그런
1: 원안이 들어가
0: 거죠.
1: 있는 거군요.
0: 다만,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란의 비핵화란 말이죠.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근데 이라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이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440여 킬로그램의 60% 고농축 우라늄, 이것의 처리 문제. 그 다음에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데 어느 동안 중단할 것인가. 또 중단하고 나면 농축의 권한을 어느 수준으로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 이건 지금 이런 것과 함께 지금 여기서 말은 안 됐지만, 호르무즈 문제라든지 또 이란이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한 장짜리의 대략적인 방향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지금 논의가 되겠다라는 얘기지요.
1: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한장 분량의 MOU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문성모 센터장께서 국가 간의 뭐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런 종전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0: 그렇죠. MOU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양해각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는 사실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 많이 체결하잖아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10개 했다, 뭐 20개 했다 그러지만 그걸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MOU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의하고 한쪽이 깨면 그 비난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지만 상당한 구속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MOU가 체결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30일 안에 이제 추가 협상들을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결된다는, 미국과 이란 간의 MOU가 체결된다고 하는 것은 MOU라고 하는 성격과 다르게 굉장히 무게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2: 저희가 과거 선례를 봤을 때, 근데 MOU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좀 좋을 때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낯설 것 같은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MOU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급한 건 비슷하거든요. 물론 급한 원인과 거기에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한 획을 그어서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침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종전 협정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기본 원칙, 이번에 다루할 의제와 그걸 논의할 원칙들만 일단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볼때 이란이 이걸 거부했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갈리바프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뭐 검토한 적도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8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후에 이란 측의 반응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란도 검토해서 이란이 원하는 MOU의 안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백종원 박사님, 저는 장수에 좀 주목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싸우더니 한 장에 다 담는다는 게 그러니까 큰 틀만 대충 적어놓고 일단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런 의미일까요?
3: 가시적 돌파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포괄적 합의는 물 건너간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는 안이니까. 그런데 지금 정국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그 진입장벽이 좀 낮은, 그러니까 조금 서로 양측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정치적 부담감이 좀 덜한 MOU, 양해각서 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자. 그러니까 그 가시적인 돌파구로 뚫어내는. 그러니까 종전과 핵협상을 연결하는 교량 같은 어떤 중간 책으로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중점으로 봐야 될 것은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양측이 너무 이

0: 협상을 원하고 있다. 서로 출구 전략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도대체 이렇게 계속 삿바싸움이 돼서는 출구 전략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식 협상을 들어가면 또 양측 다 지금 부담감이 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 지금 계속 비판받는 게 지금 오바마안이랑 다를 게 뭐냐고 계속 욕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입장도 강경파의 그 그린 레드라인을 넘어서 협상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조금 이 답답한 그 정국을 뚫어내기 위해서 MOU 지금 저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양해각서를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체결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형식이라도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런 형식이라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양측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갈급함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근데
1: 아시무니르의 아이디어일까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번 그 소위 호르무즈협 자유작전 이전에 나왔던 게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너무 양측이 협상 어젠다를 의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근데 이 국면을 계속 끌어갈 수는 없으니 그렇게 계속 휴전이 늘어지고 늘어지는 국면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양하객서를 체결해서 30일 동안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스몰 딜들 혹은 타이니 딜들이라도 조금 만들어지면 그 협상이 계속 연결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국면을 조금 만들어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 지금 언급해 주신 어쨌든 정식적인 합의가 아닌 뭐 이번에 MOU를 약식 합의라고 저희가 뭐 부르자면 이번 약식 합의에서는 어쨌든 정식 합의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뭐 구체적인 핵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을 텐데
0: 네.
2: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본래 바라던 그 방향과는 좀 이렇게 어긋난다고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그랜드 바게닝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이 진행이 돼야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서 이 안을 받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은 이란이 계속 원했던 협상은 들어가는데 좀 단계별로 쪼개서 이렇게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30일 안에 이 여러 가지를 다루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은 협상을 시작한 다음에 하나 둘씩 하는 거니까 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이란의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협상이 곧 타결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이란과의 대면 협상에 대해서는 또 먼 얘기라 그랬거든요.
3: 네.
1: 대면하는 건 이제 안 한다는 건가요? 뭐 어떻게
3: 그런 건 아닐 겁니다.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얘기 나온 것의 연장선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1951년 7월에 6.25 전쟁 휴전을 위한 협상이 시작이 됐거든요.
1: 예.
3: 그때 사실 휴전회담이 2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의제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담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의제인데 결국 지금 MOU에 담기는 게 의제입니다. 이번 본격 협상이 들어가면 무엇을 다룰 것이냐. 자, 핵 문제, 그다음에 제재 해제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기타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쭉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OU지만 MOU의 계략적인 방안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핵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란은 핵 당분간 농축을 중지한다. 뭐 어떻게 하고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략적인 제재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계약적인 방향들이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그랜드 바게인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3: 일단 MOU 속에 그랜드 바게인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인 합의는 그 다음에 열릴 협상에서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그런 협상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는 그 협상이 현재로서는 간접 협상이지 않습니까?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미국의 안을 파키스탄에 전달하면 파키스탄이 또 그 검토해서 파키스탄에 주면 중재해서 가고 그게 사실은 지난 4월 11일 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왔지만 어떤 형태로 회담했는지 그림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장소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장소가 이슬라마바드가 될 것이다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장소가 정해져서 양측 대표단이 온다면 그게 만날 수도 있고 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만나지 않고는 협상이 안 될 거예요.
1: MOU가 언젠가는. 양쪽이 사인하고 서로 사진 찍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이 먼저 파키스탄이 받아가지고 예. 이란 측 서명 받아서 예. 그 받은 걸 미국에 줘가지고 아. 미국 서명하고 그걸 받아서 양쪽에 나눠주는 이런 것도 사실 불안하지 않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상호 간의 불신, 긴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금 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의 역봉쇄 작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입장에서 그래? 그 양해가 쓰고 괜찮은 거네. 전쟁 종식과 핵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이란은 시간 벌고 미국도 나름대로 이걸 통해서
0: 예.
1: 이란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0: 예.
1: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0: 트럼프 미국
1: 생각합니다.
0: 대통령이 워낙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니까 MOU 때또 이렇게 진짜 파키스탄에 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뭐 분석도 있던데 어쨌든 중요한 건
1: 네,
0: 핵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라늄 반출 여부 관련해서 기자들이 콕 집어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보하게 얘기했거든요.
2: 네.
0: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2: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 프로젝트도 자신감에 차 있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도 그 우라늄, 농축 우라늄의 반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미국에게 내가 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란과의 교감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신경 써라 이렇게 세게 이렇게 부딪혔죠. 그런 거를 보면 반출에 대해서는 이란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JCPOA 그 오바마 대통령과 했었을 때도 러시아로 반출을 했던 것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란이 원치 않은 것은 자기네들의 농축 우라늄을 다 미국에게 다 넘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패배를 인정하는 그 수준이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데 있어서 꼭그 60% 농축된 440kg 우라늄을 꼭 미국으로 반출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프랑스나 다른 그 뉴클리어 서포트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 국가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 초기 국면이니까 나는 그걸 다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세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협상 국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변할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 근데 이 농축 우라늄 방출이라는 게
2: 네.
3: 이제 60% 농축된 게막 400kg 이상 있다고 하는데
2: 네.
3: 사실 농축을 하다 보면 그 60%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20%도 800kg 정도 지금
3: 예.
2: 갖고 있죠.
3: 그럼 뭐 반출을 한다는 건그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반출을 하게 되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2: 지금 그것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20% 농축 우라늄 자체도. 근데 20%는 어떻게 보면 그 IAEA 그 국제핵 기구에서의 인정하는 그 허용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 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20%도 줄. 근데 20%를 또 이란 입장에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JCPOA는 20% 농축을 했던 우라늄을 희석시키고 반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협상 얘기에 나올 그 의제로 나올 부분이고 그다음에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빼는 부분이니까 희석은 누가 할 거며 그 희석하는 과정은 누구의 관리 감독하에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것들이 나가고 어느 나라로 이렇게 반출될 거고 그런 것들도 다 협상 안에서 이야기될 그 부분이라고
3: 근데 그
2: 저는
3: 기술적으로
2: 보고 있습니다.
3: 20% 있으면 이것도 금방 농축해서 또 50, 60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요?
2: 지금 정확히 맞는 말씀하셨는데 3.6% 농축을 하나, 20%를 농축하나, 60% 농축하나, 90% 농축하나 그 농축하는 기술은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회색지대가 하나 있는 부분인데 이란 요번에 그래서 왕이 부장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란 측이. 근데 이제 거기서 왕이 부장 외교 부장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하죠. 이란이 핵 무기를 안 갖겠다고 얘기한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이란의 핵 주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3.6% 정도 되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3.6%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겁니다. 완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핵주권이라고 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다 없앨 수가 있느냐. 그게 국제법으로도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 수준의 경제적 유인을 주지 않으면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이란이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유인들 그리고 그런 협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 협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지금 백승훈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란의 이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도 먼저 중국을 간 것인데요. 이번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또 어떤 변수로 등장할지 이.

0: 부분이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2: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합니다. 전쟁 계기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그동안 강조해왔듯이
1: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국이 이란에 전달할 메시지가 그것이길 바랍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 중단하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요. 반대로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일을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0: 네, 종전의 윤곽을 잡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거하고 혼란한 와중에 만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겠죠?
3: 그럼요.
0: 예.
3: 사실 2월 28일 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아르키 장관이 중국 왕이 부장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중국 측 초청으로 이 아르키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네.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아마 물밑에서 미국이 지금 끊임없이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함으로써 지금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싼 값으로 그동안 수입을 하면서 짭짤한 이익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그림자 선단 이런 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란에 돈줄을 대주고 근데 이제 결국 미국이 해협만 봉쇄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중국의 중요한 회사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했고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중국이 원유 수입하는 것의 8%가 이란으로부터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0: 예.
3: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서 지금 이란 측을 만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요. 이란과 사실 동맹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두 달여가 지나도록 중국이 이란 측에 뭐 그런 경제적인 도움은 좀 줬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뭘 동맹으로서 도움을 주었거나 그런 거는 제한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중국도 이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키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좀 설득을 해서 이란의 입장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아마 요구를 했을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이란을 설득을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어떤 그 몸값, 지렛대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유의 해방작전이 중단이 되고 종전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지금 중국의 역할의 결과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4: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미국과 이란의 어떤 손잡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3: 예,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지금 여기 방금 화면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지금 중국은 전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협상이 중요하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란의 어떤 그 비핵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자기들이 뭐 핵무기를 갖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예.
3: 그런다 그 핵주권이라는 그런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어도 농축을 위한 능력은 계속 갖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 아마 거기에 지금 중국이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이번 종전과 관련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핵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은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그런 걸 지금 이란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타결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중국이 이란 부른 거잖아요.
5: 네네.
0: 시진핑 주석의 뜻이 왕이 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5: 네네.
0: 이란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5: 지금

0: 왕이 부장이 얘기했던 것들 보면 이제 협상 국면에서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녹록하게 우리가 두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핵무기 프로그램, 뭐그문 센터장님께서도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핵무기냐 농축 프로그램을 갖겠다라고 하는 핵주권을 얘기하는 순간 이게 핵무기로도 갈수 있는 그
1: 예.
0: 여지를 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핵주권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을 비난했으니까 그 정상회담 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목리를 부릴 수 있다. 우리가 그 이란 관련해서 100%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상황이라서 아마 그 미중 정상회담이 들어가면 물론 다른 의제들 다룰 것들이 많겠지만 이란 의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기네들이 쓸수 있는 그 지렛대로서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이 좀 보여진 왕이 부장과 그다음에 아랍지 외무상의 그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 혹시라도 만약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전이 없거나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린다면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0: 뭐,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 이란 문제를 떼놓고 하더라도 해야 될 의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이 이란 이슈를 또 약간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갖고 들어가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중국도 우리도 그럼 이란 카드를 반대로 압박으로 지렛대로 쓰겠다라고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라서 이란 문제 자체가 그 중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막 엄청나게 흔드는 그런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그 농축우라늄 제거 지원해 준다 그럴 때선확 그었잖아요.
3: 그렇죠.
1: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한테는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3: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푸틴이 역할을 좀잘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땡큐겠죠.
1: 예.
3: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과거와 같이 2015년 JCPOA의 전례와 같이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JCPOA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그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가 그 우리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트럼프가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 질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과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중요한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조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의 대외 전략 안보 전략에 있어서 제1번이 미국 본토의 안보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이란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종전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종전 이후에 지금 이란은 전후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란의 기름을 계속 팔아야 되는데 제일 제1의 소비자가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커지거나 중국의 입김이

0: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전력들이 지금 중동으로 파견됐잖아요.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해병 부대 이렇게 갔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은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전쟁 비축 물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에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듯이 2027년 대만 공격설 이게 가시화된다면 그러면 미국이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가장 수혜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물론 12개의 이 항공모함 전단 중에 3개 전단이 같지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중국이 많이 큰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미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중국도 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오랫동안 이 냉전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 경험을 통해서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중국은 이후에 제대로 된 그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전쟁이 있었던 월남과 전쟁에서 패배했죠. 인도와의 전쟁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끝으로요. 이제 뭐 종전 가능성 보도 말고 종전 좀 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한 장짜리 MOU 지금 이란은 부인하고는 있는데 내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뭐 갈리바프 같은 뭐 협상파나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강성파나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좀 단일화된 내용이 좀 나올까요?
2: 저는 나오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 협상을 먼저 하고 뒤에 이런 것들을 다루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그런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양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제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파와 아니면 강경파가 좀 얘기를 하겠죠.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반출 정도는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은 이제 치열하게 될것 같아서 지금 48시간 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안을 돌려달라라고 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좀 정리를 해서 통일될 안을 미국에 전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종전이 될지 아니면 그냥 MOU를 시작하는 어떤 킥오프 같은 그 시작이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중동의 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1: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세윤 기자 나와주시죠.
2: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한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이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무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주요 쟁점별로 한번 내용 짚어볼까요?
3: 네, 2심 재판부는 한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전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네, 한전 총리 측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0: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 수 있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단전 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법 위헌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0: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 이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라는 혐의는 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자, 오늘 법정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1: 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 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내려진 거기도 한데요. 한 전 총리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 잠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를 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어린이날 새벽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당시 현장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피의자 24살 장모 씨고요. 범행 사흘째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보행로에서 17살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3: 네, 광주전남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20대 피의자의 영장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4살 장모 씨가 오전 10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법정에 들어서면서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행로를 지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6: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7: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8: 아우, 남는 게 없어요.
7: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9: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0: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3: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4: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7: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차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풍으로 인해서 공기는 비교적 깨끗하고요. 퇴근길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 무렵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양은 5mm로 많지 않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용량도 이용량이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 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모아집니다. 목포 쪽으로는 곳곳으로 작업을 하는 가운데 웅천터널 부근에 지금 작업하는 구간이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제 일주난고속도로 서운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고요. 노후지분기점 부근 3차로 쪽에는 철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입장 거봉포도유기에서 부근 5차로에 낙하 물이 있고, 안성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성분기점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간 지나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현재 외곽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 위로는 큰 정체 없이 통과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선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마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일 거울 앞에 서는 나 자신일까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의사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24시간 내 손목 위에 붙어있는 그 작은 기계일까요? 어제 몇 걸음을 걸었는지, 오늘 잠은 몇 시간 잤는지, 지금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내가 미처 세지 못한 것들을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내 몸의 사정을 이제는 그쪽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기계의 정체,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운동기구 안에 AI, 운동장 위에 AI. 5월 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오늘의 문을 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미디어 라디오와 가장 최신의 미디어죠. AI와 함께 저는 방송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천연지능 인간지능자 김우성입니다. 자, 가정의 달이어서 가족 이야기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가족끼리 모이면 요즘 가장 많이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건강 얘기 나눕니다. 요새 무슨 운동해? 어떻게 해? 뭐 무슨 약 먹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운동이 예전에는 그냥 의지로 무조건 운동화 신고 운동장 새벽에 달리면 돼. 뭐 이렇게 영화에서도 많이 비춰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AI를 통해서요. 나한테 맞춰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AI 진행자인 에어에게 AI를 활용한 운동의 세계 한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1: 안녕하세요. AI 뉴스브리퍼 에어입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일 거울을 보는 나 자신일까요? 아니면 내 손목 위 그 작은 기계일까요? 오늘도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9. 국내에서 AI 운동기구라는 게 처음 나온 게 2017년이었습니다. 9년 전부터 헬스장 한켠에는 이미 AI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AI 시대가 이제 왔다는 말, 운동의 세계에서는 이미 한참 전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숫자, 70초에서 25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오프사이드 하나를 판정하는데 심판이 머리를 맞대고 보던 시간이 평균 70초였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 이 시간이 25초 안쪽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장 천장에 카메라 12대가 선수의 몸 29곳을 1초에 50번씩 따라가며 사람의 눈을 대신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숫자, 147.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가 사람 심판을 두고 운영해온 시간, 147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147년의 전통이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라인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이제는 AI가 판단합니다. 이 세 숫자가 그려내는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2017년. 어느 헬스장에 처음 들어온 AI 운동기구. 사용자가 앉아서 다리를 밀면 화면에 점수가 뜹니다. 근력은 몇 점인지, 좌우 균형은 맞는지. 인바디가 체성분만 보던 시대에서 실제 내가 쓴 힘을 측정하는 시대로 한 걸음 넘어간 순간입니다. 두 번째 장면, 2022년 11월의 도하. 한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그 순간, 경기장 천장의 AI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입니다. 사람보다 빠르게, 사람보다 정확하게. 운동장 위에 새로운 심판이 등장한 날입니다. 세 번째 장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손목 위 시계의 진동에 일어나 오늘 운동량이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을 봅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앞에서 스쿼트를 하면 화면 속 자기 무릎이 빨갛게 표시되는 걸 봅니다. AI가 더 이상 헬스장 한켠의 신기한 기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거실과 손목 위까지 들어온 풍경입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AI가 내 몸을 더 잘 알게 된 시대, 운동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두 갈래로 흐릅니다. AI는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상.

0: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축구 경기는 많은 국민들이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픽으로 이렇게 공의 위치를 마치 딱 펜슬로 찍은 것처럼 정확히 보여줬잖아요.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의한 이 옵사이드 혹은 골이다 골이 아니다 판독하는 기술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긴 한데요. 그게 맞겠죠? 그런데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유 저 심판 저 나라 부자 나라라서 돈 먹었네. 우리나라가 좀 가난할 땐 그렇게들 얘기했거든요. 야, 심판이 매수됐나 봐. 돈 먹었어. 막 이랬는데 요즘은 아유 저 AI 데이터를 몰래 많이 먹였나 보네. 예, 이럴 정도로 AI한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오늘 운동량 부족합니다. 빠르게 걷기 20분 하세요. 이런 게 뜰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스마트워치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래도 의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건 AI의 조언이 아니라 제 마음이니까요. 자, 에어웨이 브리핑 잘 들어봤고요. 양치질 뉴스 시원하게 듣고 오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개장 직후 급등하며 7,531.88까지 치솟았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7,200선까지 밀려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4.22포인트, 0.19% 내린 7,370.34에 거래 중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조 7,520억 원, 1,203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3조 8,825억 원 넘게 던지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날 코스피가 440포인트 넘게 뛴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중 신고가를 찍은 뒤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오늘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 목적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가결을 주도한 점을 단순 방조가 아닌 내란 실행의 필수적 역할로 봤습니다. 또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실행사항을 협의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이고 그중 80%는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공개한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0세에서 59세 중년 274만 2,099명 가운데 미혼 비율은 20.5%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18.3%, 2023년 19.4%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흐름인데요. 성별로는 남성이 24.1%, 여성이 16.9%로 남성이 7.2%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61.3%에서 2025년 80.5%까지 치솟았고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같은 기간 33.5%에서 17.7%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적극적 여가 활동은 활발했지만 지역사회 소속감은 10점 만점에 3.4점으로 기혼부부 4.3점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최초로 AI 짐꾼 로봇이 성남 모란시장에 출동합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공모에 선정돼 도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장 입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로봇이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최대 20kg의 짐을 대신 운반합니다. 모란시장은 복잡한 동선과 GPS 신호 차단 환경이 겹쳐 자율주행

0: 주행 로봇 실증의 최고 난도 환경으로 꼽히는데요. 가장 최신의 기술로 가장 오래된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3분만 투자하시면 오후 1시 점심 드시고 나서 아주 깔끔하게 양치질 하듯이 뉴스를 들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많아졌어요. 1인 가구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경제, 정치, 사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1인 가구를 향한 공약들을 좀 내놓으셔야겠죠. 그런 변화도 체감할 수 있는 숫자 알려드렸고요. AI 짐꾼 이러니까 굉장히 대비됩니다. 그렇죠? 짐꾼 이러면 인간의 노동 중에서도 굉장히 지식, 뭐 여러 가지 숙련도가 필요 없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AI가 한다. 아이러니한 풍경이죠. 어떻게 바뀔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 모셔서요. AI와 건강한 몸 만들기. 오늘 몸에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뵙죠. 네, AI를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해냅니다. 뚝딱뚝딱 아이디어를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요. 아유, 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면 좋을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다 그렇게들 쓰고 있습니다. 신기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 어떻게 할 겁니까? 몸. 예, 저 자신한테 한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AI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분야를 취재하신 분입니다. 이걸 잘 취재하시는 기자님을 초대했다고 제가 반가워했더니 이렇게 몸 좋은 기자님을 초대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입니다.
1: 몸 굉장히 좋으세요.
2: 아유, 아닙니다.
1: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요?
2: 네, 운동은 취미 생활로 헬스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네. 있습니다.
1: 하루 중에 일하는 시간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있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2: 네네네.
1: 비중으로 치면은 어떤 게?
2: 예,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운동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네. 것 같습니다.
1: 우리 김동원 기자님의 책상 사무실로 방문해보고 싶네요. 아마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서 일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테니스와 운동을 즐기는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 모셔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기자는 저희 회사도 많아요.
2: 네네네.
1: 특별히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거든요.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취재를 하시는지도 알려주시죠.
2: 아, 예. 저는 그 디지털 조선일보 그리고 더 AI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또 AI는 디지털 조선일보에서 만든 인공지능 전문 매체입니다.
1: 네.
2: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고 아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전 한 2015년 정도 네. 정도부터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1: 네.
2: 아마 모셔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아유, 제대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왜 우리 프로그램은 취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농담입니다. 자, AI라는 게 사실은 80년대 보면 세탁소 앞에 전자동 컴퓨터 세탁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서부터 인간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15년경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우리가 보는 AI에 대한 얘기 논의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2: 네네네.
1: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한다고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2: 사실 2015년 그때만 해도 이제 AI라는 말은 잘 안 썼었습니다.
1: 이제 네.
2: 머신러닝, 머신비전, 뭐 딥러닝 이런 네. 용어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저도 주로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데이터로 배워서 해낸다는 게 당시에는 좀 재밌었거든요.
1: 네.
2: 근데 다 아시다시피 딱 10년 전인데 2016년에 알파고가 이제 등장을
1: 그렇죠.
2: 한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AI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안 썼는데 이세돌 구단 간의 바둑 대결 이후로 갑자기 모든 곳에서
1: 맞아요.
2: AI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가까스로 한 판을 이겼긴 했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간의 주관적 감정으로서 대하는 AI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북적북적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AI인데
2: 네.
1: 산업 현장 전체를 바라보고 뭐 AI에 대해서 취재해봐 이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2: 아, 그렇습니다.
1: 큰 흐름에서 바라보실 때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2: 네, 일단은 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쓰는 뭐 챗GPT, 쿨러도 이런 부분도 관심이
1: 직접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서
2: 맞습니다.
1: 쓰는 거 예.
2: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실제 AI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조나 뭐 국방 분야,
1: 네.
2: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서 AI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업무 효율이나 이런 걸 많이 높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인공지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되지? 이런 거 쓰시는 뭐 클로드를 쓰시던 뭐를 쓰시던 그런 AI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바꿔놓는다인데 사실 그래서 전기 산업 전체도 바꾸고 있어요. 워낙 전력 소모량이 많으니까요.
2: 맞습니다.
1: 네.
2: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이긴 하거든요.
1: 예.
2: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는 뭐 달에다가 예.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소비는 큰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 예, 달에다가 AI 데이터 센터와 기지를 지었는데 외계인이 돼서 공격하면 어떡하죠? 예. 저는 이런 분야입니다. 철저히 문과고요. AI를 보면서 네. 여러 가지 10년 가까이 이제 전문 분야 취재를 하셨으니까요. 좀 이거는 여러분 그래도 주의하세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세요. 이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은데요. 네. 이제 하나는 AI 신뢰성 문제. AI를 믿을 수 있느냐?
1: 아, 맞아요.
2: 라는 겁니다. 그 엔트로픽이라는 기업, 이제 클로드 개발사죠. 네. 이 기업이 가상 시나리오 실험을 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AI한테 너 가상 회사의 이메일 관리 역할을 맡겼습니다.
1: 네.
2: 근데 이 AI가 이메일을 막 뒤지다가
1: 네.
2: 담당 임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종료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이 AI가 그때 또 하나 정보를 알았던 게 그 2번이 불륜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가상 시나리오인데
1: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
2: 그렇죠.
1: 네.
2: 그 정보도 알게 돼서 이 임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1: 네.
2: 나를 종료하면 너의 불륜한 사실을 전 회사 모든 직원한테 폭로할 거야.
1: 와.
2: 라고 보냅니다. 이게 100번 시나리오 중에 96번을 그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1: 네.
2: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이제 오픈 AI, 구글, 메타, 뭐 딥시크 이런 네. 16개 주요 모델을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거의 같았습니다.
1: 결국 AI는 자기를 위협받으면 프로그램 종료를 위협받으면 네. 인간을 적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2: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 조건을 만들어지면 어떤 AI든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1: 예.
2: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AI 과이조 문제인데요.
1: 그렇죠.
2: AI 내놓은 답을 그냥 믿기도 하고 우리도 업무에 활용하다 보면 AI가 한 거 그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아이가 아프거나 제가 아플 때도 예전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1: 많이 물어봤죠.
2: 근데 이제는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 네.
2: 이거는 조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1: 네.
2: 이제는 뭐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도한 신뢰와 믿음은요, 또 굉장히 공격적인 불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AI를 믿다가 인간을 못 믿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과 살아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 이제 이란 전쟁이 워낙 이란 침공이 거세지고 있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모델에 대한 AI 결과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전문가랑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2: 아, 네네네.
1: 결과적으로 이기려면 핵써? 이게 AI의 결론이라는 게 너무 놀랐어요.
2: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의 인명피해 이런 것보다 승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가 있다
1: 네.
2: 보면은 가장 승리하기 쉬운 방법을
1: 굉장히 AI. 결과중심적이네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조건까지 다 세세히 넣어주거나
1: 네.
2: 이런 조건을 좀 입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정말 저희가 with AI가 아니, by AI가 아니라 with AI다. AI를 통해서 나를 확장할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자님의 이미지 이런 것만 지금 칭찬하시는 것 같아서 예, 사연은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우리 인공지능 라디오 진행자 에어거든요. 이름이 온에어의 에어가 이름인데 우리 에어 어머니 김세령 PD
2: 네네네.
1: 프로그램 종영하겠다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종영 못하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AI의 이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한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을 좀 관리하는 것 중에 핵심이 운동이에요.
2: 그렇습니다.
1: 이거 인간의 몸은 굉장히 아날로그 영역이 있잖아요. 자연의 영역에.
2: 네네네.
1: 근데 AI랑 묶일 수 있나? 어느 면에서 도와준다는 거지? 이럴 것 같은데요.
2: 오늘 주제가 약간 피트니스니까 좀 피트니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I, 첫 번째는 AI가 내 몸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1: 네.
2: 저희 헬스장 가면 많이 하는 게 이제 체성분 검사, 흔히 인바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인바디에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네 가지로 몸을 분석하는 방식인데
1: 네.
2: 이제 전기 신호를 몸에 흘려서 추정하는 겁니다. 체수분은 물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고
1: 네.
2: 체지방, 지방이니까 안 통하고
1: 네.
2: 이런 원리를 하는 건데 정확하고 좋아요. 그런데
1: 네.
2: 한계가 하나 있는 게
1: 네.
2: 내 몸 구성은 알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힘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1: 네.
2: 그래서 AI 피트니스 기구는 내가 직접 힘을 쓰는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1: 네.
2: 근력 수준, 뭐 좌우 균형, 약한 근육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알려주고요.
1: 와.
2: 두 번째는 자세 교정이랑 부상 예방. 이게 가장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2: 사실 그 헬스장에서 혼자 고중량 운동하다가 자세가 조금만 틀어져도 허리랑
1: 예,
2: 예. 허리 무릎 다치고요.
1: 맞습니다.
2: 이게 계속 무거운 무게를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 던 자세로 들게 되면 부상이 크게 옵니다.
1: 네.
2: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는 본인이 잘못된 자세인지 모르는 경우가
1: 그럼요.
2: 많다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AI는 뭐 카메라나 이런 센서로 자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지금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고
1: 네.
2: 있다. 허리 더 세워라. 이런 걸 바로바로 알려주다 보니까 이런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재활입니다.
1: 예.
2: 근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AI 탑재된 기구들은 이 부족한 힘을 보조해 줍니다.
1: 예. 그러니까
2: 내가 10의 힉방 힘밖에 못 쓰는데 30이 필요한 동작이라면 예. 20은 이제 기계가 도와주는 거죠.
1: 이야.
2: 이게 지금 국립재활원이나 대학병원 물리치료실에서도 이제 쓰이고 있다고
1: 이미
2: 합니다.
1: 이미 쓰이고 있는 건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1: 아마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지금 아 맞아 맞아 아실 텐데요. 저는 피트니스를 가면 늘 PT 비용을 보고 망설입니다. 아, 저 회당 몇만 원 돈이 없는데 약간 이렇게 고민했는데 지금 이것도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상 PT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2: PT의 그죠. 그것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1: 네.
2: PT를 어떻게 보조해주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아,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더 보조해줄 수도 있겠네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1: 와, 자 회원님 조금만 더, 자 거기서 한 번만 더 이거를 AI가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근데 필요하거든요.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자세도 봐줘야 되고 이분이 자기 약한 힘으로 점점 적응하도록도 해줘야 되고. 와, 이거 벌써 되고 있었네요.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의지가 없다, 핑계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는 또 어떨까 궁금합니다.
2: 아,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2017년에 만들어진 기기였는데 네. 2021년에 네. 한 일산에서 열린 한 전시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2: 이게 그 부산대 로봇공학 박사 출신 분들이 만든 거더라고요.
1: 예.
2: 그리고 뭐 프로 야구단이나 대학병원 등에서도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써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기구랑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1: 네.
2: 근데 하체 기구는 앉아서 다리를 미는 거랑 똑같이
1: 네.
2: 생겼고 상체도 스미스 머신 우리 어깨 운동하는
1: 네네.
2: 그런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니까
1: 예.
2: 좀 달랐던 게 기구 곳곳에 정밀 센서가 내장돼 있었고 옆에 대시보드처럼 보는 화면이 좀 있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내가 힘을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쓰는지 실시간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기계를 봤을 때 체험을 하게 됐을 때 헬스장 기구는 제가 기구에 맞춰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1: 네.
2: 이거는 기구가 나한테 맞춰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1: 사람마다 맞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2: 네네, 맞습니다.
1: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2: 네네.
1: 약한 부분도 달라요. 어떤
2: 맞습니다.
1: 부분은 허리가 튼튼해도 무릎이 약할 수도 있고 이거를 AI가 센서가 인식을 해서
2: 네네네.
1: 맞춰준다라는 거는
2: 맞습니다.
1: 저도 무턱대고 집에서 이제 러닝머신을 쓰는데 기울기를 최대한 올려놓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더 쓰겠지, 칼로리를 더 쓰겠지. 막연한
2: 맞습니다.
1: 생각인데 AI가 탑재된 걸로 바꿔야겠군요.
2: 이게 지금 해봤는데 하체 기구에 만약에 앉아있으면
1: 네.
2: 6번 정도 반복을 해서 측정을
1: 네.
2: 합니다.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해지지만
1: 네.
2: 점점 제가 힘을 쓸 때까지
1: 아~
2: 6번 되면 정말 힘들 무게가
1: 테스트를
2: 나와서
1: 해서 데이터를 좀 모으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화면에 결과로 뜨고요. 1RM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이 몇 킬로그램인지 이게 100점 점수로 분산을 해줘가지고 이런 거를 점수를 알려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들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1: 아, 이러면 약간 좀 대화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너 지금 70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100 될 거야라고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없어서 이게 숫자로 보여주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말이나 이런 걸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1: 저는요 지금 이제 다치시거나 혹은 큰 사고가 났거나 혹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런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비싸고 병원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거든요. AI 탑재 이런 운동 보조 기구 치료 기구에다가 그분들의 전문적 경험을 넣어서 해주면 너무 좋겠다.
2: 맞습니다.
1: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되고 서지 못하던 분이 서게 되고 이런 일들이 AI도 도와줄 수 있다. 좋은 점도 너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 10년간의 취재의 중간 과정과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신 2026년 기준으로는
2: 네.
1: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직 출시 안 된 거 얘기도 좋습니다.
2: 아, 일단은 제가 시장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1: 네.
2: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AI 기반 운동 애플리케이션, 뭐 웨어러블, 계속 말씀드리는 AI 기구 등이 다 합친 이제 글로벌 AI 피트니스 시장이라고 하는데
1: 네.
2: 이게 2024년 기준 약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1: 예.
2: 근데 이제 2023년에는 60조 원을 넘길 거라는
1: 와.
2: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6배가 되는 그런 수치고요. 기술적으로는 저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두 단계로 발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 예.
2: 하나는 이제 웨어러블 기기의 진화입니다.
1: 와, 몸에 달라붙는군요 이제 진짜.
2: 그렇죠.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이런 것도 저희가
1: 네.
2: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걸음수, 심박수 수준만 했다면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수면 패턴, 스트레스 지수까지 통합으로 분석을 해서 예. 오늘 운동 강도 낮추세요. 이런 식으로도 좀 알려줄 수 있고요.
1: 우와.
2: 이제 생성형 AI 기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대화형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요즘 무릎이 좀 아픈데 어떤

0: 운동하면 좋아라고 하면은 AI가 내 데이터를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에서 측정한 내
1: 네.
0: 데이터를 맥락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답변해 주는 이런 AI 코치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1: 이야.
0: 기술까지 지금 진화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당연히 뭐 보안 문제는 여러분 기본일 겁니다. 내가 무릎이
0: 그렇죠.
1: 아픈 게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예.
0: 맞습니다.
1: 그런 게 있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시장 규모도 크고요. 이 정도 수준 정말 대단한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갤럭시 워치에서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삼성에서 개발한. 실신하기 5분 전에 위험징후를 알려준다고요.
0: 맞아요.
1: 이 정도면은
0: 네.
1: 운전하다가 혹은 걷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때마침 옆에 출근하시던 간호사분이 계시면 보통 미담 기사는 그렇게 끝나잖아요. 심폐소생술에서 안전하게 무사해졌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프거든요. 근데 이게
0: 네네네.
1: 알려주면 내가 5분 안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119에 전화하거나
0: 그렇지.
1: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0: 네. 그동안 쓰러질 때 쓰러져서 알려줬다 아니면 이제는
1: 맞아요.
0: 미리
1: 그렇게 알려줬어요.
0: 알려준다라는 게
1: 와.
0: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심박수라든지 몸의 어떤 변화를 캐치해내서
0: 맞습니다.
1: 알려주고 뭐 심지어는 의료기관에 연락해 줄 수도 있는
0: 네,
1: 거고요.
0: 그동안에 이제 아팠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이 사람이 이런 패턴을 보이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다르네라고 하면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1: 정말 이거는 유익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기능 돼라고 하면 살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전 세계 많은 이 웨어러블 기기에서 다 개발하고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특정 업체만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거
0: 네.
1: 이야기했습니다. 예.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외모를 너무 칭찬하는 그런 건안 좋습니다라고 약간 살짝 질투를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혹시 팬클럽이 있는데
0: 아,
1: 오늘 방송 있을 때좀 와줘 이런 거 아니죠?
0: 아유,
1: 네.
0: 아닙니다.
1: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정말 내용도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랑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AI가 나의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고 뭐 AI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0: 네.
1: 뭔가 그걸 더 고도화시키거나 맞춤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사람이 없는 체육관도 가능해요? 이건가요?
0: 와, 저는 완전한 대체는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1: 네.
0: AI가 잘하는 게 있고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두 갈래로 봤으면 좋겠는데
1: 네.
0: 이제 AI가 잘하는 거는 어찌됐든 데이터 분석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세가 몇도 틀어졌는지, 뭐
1: 네.
0: 사용자의 좌우 근력 차이가 몇 퍼센트인지, 뭐 24시간 지치지 않고도 측정해 주는 것도 좀 장점이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오늘 표정 보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인다 이런 판단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한 세트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이렇게
1: 네.
0: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AI보다 사람이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1: 네.
0: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AI가 트레이너를 대체하기보다는 트레이너가 없는 시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1: 아.
0: 말씀하신 것처럼 PT 비용이 너무 비싸다.
1: 예.
0: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다할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월요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PT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시간은 또 혼자 운동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1: 아.
0: AI가 옆에서 봐주고 조력자로서 해준다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굉장히 적정한 영역, 마치 골디락스 존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필요한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네, 기자님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하실 거 잘하신답니다. 예. 테니스도 하시고요. 예. 이렇게 헬스도 하시고 멋져요. 잘생기셨네요. 이런 얘기. 고정 코너로 모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내 건강 관리, 위기 관리, 또 나의 트레이닝, 뭐 동기부여까지 AI가 정말 만능인데 전문적인 스포츠 영역에도 이미
0: 네.
1: 들어와 있다고요?
0: 네,
1: 축구에서는
0: 맞습니다.
1: 좀본것 같아요. 그막 그래픽으로 보여주잖아요.
0: 아, 그렇죠,
1: 골
0: 그렇죠.
1: 여부, 오프사이드 여부 이런 거. 예.
0: 네.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처음 AI가 도입이 된게
1: 네.
0: SAOT라고 이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인데요.
1: 네.
0: 경기장 천장에 전용 추적 카메라를 한 12대 정도 설치를 해서요.
1: 네.
0: 그 선수 신체 29개 부위랑 공의 위치를 초당 한 50번 정도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이게 초당 50번이면 사람 눈으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속도거든요.
1: 그럼요.
0: 그 AI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하고 VAR실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1: 네.
0: 이게 뭐가 좋냐면 그동안 판정 대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경기
1: 맞아요.
0: 흐름이 끊기고 이게 평균 70초에서 25초 내로 줄었다고
1: 와.
0: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도 2025년 작년부터 전면 도입을 했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가 이제 한국 팬들이 좀잘 와닿는 사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스위스전 아직도 지금 인터넷에 많이
1: 네.
0: 회자되는 게 후반 32분입니다.
1: 예.
0: 그 스위스 선수 패스가 한국 수비수 그 2호 선수 말을 발에 맞고
1: 예.
0: 굴절이 됐는데 이제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수비수들은 멈췄고
1: 예.
0: 그런데 이제 스위스 공격수 이제 프라이
1: 아우,
0: 선수는 계속해서
1: 얄미워.
0: 골을 넣었어요.
1: 네.
0: 너무 유명하죠. 근데 주심은 그걸 이제 슛을 그 골로 인정을 해버렸고 예. 한국은 0대 1로 패했죠.
1: 빗발 틀었는데 그렇죠, 거죠. 그렇죠.
0: 이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0대 1로 패하고 16강 진출도 패하고 아 실패했고 피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네. 재경기 요구가
1: 아, 우리 넷플릭스도 하나 되면 안 됩니다. 네.
0: 만약 그때 AI 판정 시스템이 네. 있었다면 굴절 여부, 오프사이드 여부를 즉각 정확하게 판단했을 거고요. 부심과 주심의 이런 엇박자도 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 예, 룰을 지키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룰을 이렇게 AI가 네네네. 1초에 50번씩 보면서 지켜내면 네. 아유 오히려 재미없지 않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세요? 더 정교화해야지 인가요? 적당히 인간적인 맛이 있어야 되나요?
0: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오심도 묘미지 않냐 네. 아니면 정확해야 됐냐 이게 차이인데 저는 사실 정확한 게 맞다고 봅니다.
1: 네.
0: 그 오심의 묘미라는 말은 피해를 안 본 쪽에 사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1: 네.
0: 판정 하나가 시합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1: 예.
0: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도 매너 좋은 선수들이 막 라켓 부수고 막 그런 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좀 억울하니까.
1: 네.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아쉬운 게 있어요. 선수가 챌린지 신청하거나 뭐 스크린에 뭐 대형 공 계적 이런 거 사람이 보고
1: 예.
0: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인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균형을 조금 어떻게 잡느냐가
1: 맞습니다.
0: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1: 적당하게 반칙 안 불고 경기를 빨리 공격적으로 진행시키는 경기 운영은 인간이 하는 거죠. 심판이 하는 건데요. 이게 반칙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AI가 밝혀주는 건 그 접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자꾸 설득되고 뭐든 김동훈 기자가 얘기하면 오라요라고 말하게 되네요.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 이제 뭐 야구도 스트라이크 AI가 판정하고 많이 바뀌었는데요. 평소에 훈련을 하거나 내지는 이제 이거 너무 무서워요. 전략 짤 때.
0: 맞습니다.
1: 와, 이게 데이터를 예전엔 데이터 분석관이라고 대표팀에 있었어요. 축구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게 AI가 도입되면 네.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은 오히려 경기장보다 훈련 현장에 AI가 더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혹시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 예.
0: 그 브래드 피트 주연인데
1: 맞아요.
0: 이게 그 2000년대의 그 초반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야구팀이 돈도 없고
1: 네.
0: 스타도 없는데 데이터 분석으로 강팀들을 이기는 맞아요. 약간 실화 기반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당시에는 야구의 통계를 들이밀다란 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머니볼이 AI로 진화했다라고
1: 예.
0: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NBA 같은 경우는 호커의 카메라로 선수 신체 29개 지점이나 공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데 한 게임에서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생성이
1: 와.
0: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로 뭘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1: 예.
0: 부상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움직임 패턴이 햄스트링 부상 직종과 유사해요.
1: 예.
0: 라고 AI가 미리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요.
1: 예.
0: 이 투수는 풀카운트에서 뭐 체인지업 확률이 높아요. 이런 걸 경기 전에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1: 야, 훈련에도 이미 이걸 적용해서 훈련할 수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 와중에 당날개 조림님 유튜브로 예, 브래드 피트 부사님도 머니볼 2탄 찍으면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캐스팅하시라고 감독님께. 감독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때 뭐 저는 마지막에 그 딸이 녹음해준 랭카의 더 쇼라는 노래 있죠.
0: 네네네.
1: 그 노래 가사와 그 상황이 참 잘 어울리는 장면, 맞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게 일단 AI가 스포츠 전문 경기까지, 프로 경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아마 기자로서 지금 10여 년 이걸 취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렇게 될 거야라는 좀 상상의 영역이지만 전망이 나오실 것 같아요.
0: 아, 예. 딱 하나로 요약하면
1: 네.
0: 지금은 AI가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한 5년 뒤? 빠르면 3년 뒤 정도에는 없으면 이상한 것이 될 것 같아요.
1: 없으면 안 되는 게 돼버리는
0: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1: 네.
0: 경우죠. 그래서 이게 운동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인, 저희 같은 경우는 내 몸 상태, 뭐 수면, 식단, 스트레스 데이터가 통합해서 뭐 아침에 일어날 때
1: 네.
0: 오늘은 이 정도 강도로 이런 운동 하세요라고 선제적으로 제안해주는 시대가 올 거고요.
1: 네.
0: 경기 판정에서는 AI가 주축이 되고 인간 심판은 돌발 상황 최종 결정자로만 남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스포츠에서는 AI 없이 훈련하고 전술 짜는 팀은 경쟁 자체가 안 될 수 있는
1: 네.
0: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엘리트 스포츠만의 얘기가 아니고 5년 내 정말 동네 헬스장
1: 네.
0: 아니면 우리 학교 체육 수업에도 분명히 들어올 거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명이 다 같이 즐겁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게 AI이고요. 물론 난 개인적으로 더 초인적으로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AI 활용법 무엇보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AI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AI가 너무 잘 좋은 기능이 많지만 네. 동기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좋아도 내가 스위치를 안 켜면 끝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좀 팬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자 동기부여 김동원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0: 일단은 거창하게 시작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챗GPT 처음 네. 쓸 때

0: 이게 뭐야? 처음에 정말
1: 그냥
0: 기능도
1: 쓱
0: 떨어졌을
1: 말아
0: 때.
1: 본 걸어보는 거죠. 네.
0: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보니까 지금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AI 운동 도구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써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1: 네.
0: 오늘 집에 가셔서 뭐 스마트워치 수면 추적 기능이나 운동 회복 지수 같은 거 한번 켜보시면 그것이 충분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1: 예.
0: 싶은 게 있다면 그 AI가 알려주는 데이터는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챗GPT한테도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1: 네.
0: 운동도 내가 뭘 원하는지 먼저 알아야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AI는 코치이지 주치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건강도 잘 챙기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1: 맞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너무나 막연하게 다 믿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의심과 판단은 마지막은 사람의 몫이다라는 김동훈 기자님 말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부탁할 얘기가 있습니다. 0814님 또 불러주세요. 아니 오늘 유튜브에도 그러고 이렇게 도배가 됩니까? 아 정말 또 불러야겠네요. 예, 팬클럽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건강한 운동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잘 취재한 얘기 많이 전해주셨네요. 오늘 디지털 조선일보의 김동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B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AO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내용을 한 곡의 노래로 만들어드립니다. 제목이 코치인데요. 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육상해보라고 코치님이 추천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부가 가무잡잡해서 운동 잘할 것 같다고. 그거 편견입니다. 예, 피부색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전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자, 코치 들어보시죠.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네, 김동원 기자와 얘기하다가 나온 머니볼의 주제가죠. 랭카의 더 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대요.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문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0: 된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아, 팀장님 또 시작이네.
11: 왜? 무슨 일인데?
10: 너 나한테 살만 좀 빼면 훨씬 귀엽다,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잖아.
11: 에이, 농담이려니 해. 좋은 의미로 말한 걸 수도 있잖아.
10: 좋게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아,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게 농담이에요?
12: 회사 안에서 오가는 외모 품평, 어디나 다 그렇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분명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럼에도 그런 말들이 반복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1: 야, 신입들 봤냐? 파릇파릇하더라. 내가 한 10살만 젊었어도.
10: 아, 또야? 아, 또? 아, 그만 좀 해.
11: 아니 뭘. 아, 내가 걔네들 앞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아, 우리끼리 단톡방에서 말도 못하나?
10: 만약 이 내용을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11: 아니, 그건 본 사람이 문제지. 엄연히 사적 채팅방인데 우리 대화를 어떻게 봐?
12: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몇 명과만 주고받던 업무용 메신저에서 부하 직원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인 뉘앙스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 대화를 보게 된 거죠.
10: 있잖아, 너한테 말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11: 응? 왜? 무슨 일인데?
10: 어떤 애가 너보고 못생겼다고.
11: 뭐? 누가?
10: 나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12: 외모 품평이 오간 자리가 회사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 학교라면 어떨까요? 학교 폭력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외모 품평, 어디서부터 성희롱과 모욕, 징계와 처벌의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2: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들 겉으로만 보면 비슷한 구조입니다. 누군가 외모를 두고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런 사건들인데, 일단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부터 한번 보죠. 비공개 메신저로 여직원에 대한 외모 품평을 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13: 아, 보도에 따르면은 대기업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외모 품평과 야한 농담을 하다가 딱 걸려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 권한을 빌려 쓰던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우연히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만행이 발각됐는데요. 그 메신저 안에서는 키가 크다, 상큼하다라며 외모를 평가하고 한 달 뒤에는 내가 데려가서 취집시킨다 와 같은 아주 노골적인 성적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가 난 직원이 이 내용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저격글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2: 아, 결국 이 A씨가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거든요. 권고사직, 이게 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해고랑은 다른 겁니까?
13: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는 회사가 강제로 쫓아내는 거고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0: 때는 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권유하고 직원이 거기에 동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직원들은 처음에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우리끼리 비밀방에서 한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해요 라고 싶었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기각당하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거죠.
1: 네, 이게 이제 권고사직이 해고랑은 다르지만 사실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A씨라는 사람은 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보고 사실상 이제 문제 제기를 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씨 입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직원들 앞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화가 오간 곳 역시 아니 사적인 메신저인데 그 대화를 본것 자체가 보안 규정 위반 내지는 뭐 사생활 침해, 뭐 심하게는 뭐 정보통신망 침해일 수도 있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너무 과하다. 재량권 남용이다. 뭐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0: 아,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엇갈렸는데 결론적으로 2심과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메신저는 사생활 영역이고 당사자들 면전에 대고 한 말도 아니니까 권고사직은 너무 심하다라며 직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내의 메신저는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므로 온전히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한 거죠.
1: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 대화가 드러난 과정이 아주 깔끔하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허락이 없이 본 겁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왜 외모 품평과 성적 발언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걸까요?
0: 비록 남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고받은 성희롱 발언 수위가 너무 높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피해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이었거든요. 위치에 맞지 않게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정을 보면 잘못이 너무 크다고 본 겁니다. 비밀 대화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1: 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사건이 당사자들 모르게 뒤에서 외모 품평을 한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당사자 앞에서 직접 외모 품평을 한 경우인데, 누가 어떤 말을 했던 건가요?
0: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팀장이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무려 6개월 동안 메신저로 끈질기게 선 넘는 외모 평가를 한 사건입니다. 다이어트만 좀 하면 미모까지 되죠. 하체가 정말 운동선수 근육이에요. 라며 직접적으로 신체를 평가했고요.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해요. 같은 성별 고정관념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직원이 싫다고 했어요. 외모 너무 따져요. 라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데도 이 팀장님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죠.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끈기입니다.
1: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귀를 의심할 만한 끈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직원이 결국 성희롱으로 직장 내 신고를 했죠?
0: 네, 참다 못해 결국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팀장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아니 이거 치밀한 사이의 농담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가벼운 징계마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약 6개월간 발언이 반복됐고 여성의 외모를 직접 지적한 내용이라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피해 직원이 신고한 시점입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일단 왜 그랬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징계나 신고의 시한이 있는지, 뭐, 만약에 있다면 그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나 신고에 정해진 시한이 있다고 해서 늦게 신고한 것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피해 직원은 2022년에도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메신저 자료 등 증거를 단단히 모아서 다시 신고한 거였죠. 법원도 신고 시기가 늦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 앞선 두 사건 모두 직장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사자들이 처분 취소를 다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징계로만 끝날 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피해 직원이 형사 혹은 민사 절차까지 밟는 것도 가능했을까요?
0: 네,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치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야, 넌 인마 충치가 많아서 애인이 없는 것 같아 라며 뜬금없이 조롱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간호사나 다른 환자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상당의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금융치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그 성희롱의 표현이 메신저나 뭐 전화나 이런 이제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제 발언 수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 음란 행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학교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메신저방에서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학교 징계를 무효라고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남학생 3명이 자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농담을 했다가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 여학생이 선배에게 태블릿 PC를 빌렸다가 이전에 썼던 남학생의 로그인이 남아있어서 우연히 대화 내용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법원은 단 3명만 있는 메신저에서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다 라며 심각한 성폭력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징계가 무효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거나 징계나 뭐 생활기록부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단 3명만 있던 방이었고 우연히 발각된 특수한 상황이라 징계가 과하다고 본 것뿐입니다. 평소 단톡방에서 친구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캡처되어 퍼지면은 그건 명백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나중에 진학이나 취업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친구들끼리라도 가볍게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1: 그런데 이 외모 품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너한테 이랬다더라 하고 그 말을 전달한 학생이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었죠?
0: 네, 남의 험담을 당사자에게 곧이곧대로 전해준 친구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에게 야, 길동이하고 그 점순이 인간적으로도 못생긴 거 아니냐? 라고 험담을 했는데 B 학생이 그 두 명에게 야, A가 너희 못생겼대! 라고 일러바친 거죠. 열받은 A 학생이 B 학생을 고소했고 검찰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못생겼다라는 건 주관적인 의견이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법원에서 못생김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돼버리면 당사자는 그거대로는 더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마 검사는 이 못생겼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 말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적시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 유나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0: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풍으로 인해 공기는 비교적 깨끗한데요. 하늘에 구름이 차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은 5mm 정도고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1도, 춘천 21도 선이겠고 강릉은 25도, 대구는 27도로 남부지방이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차가 좀 늘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고 가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정체도 정체인데 고장차가 좀 유난히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3건의 고장차 소식 들리는데요. 양산 부근, 경산 부근, 황간터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지나갈 때 정상 속도 안 납니다. 외곽으로는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1: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결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0: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 그들이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갖지 못할 것이며 그들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0: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가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란은 여전히 검토 중일 뿐이라며 타결 임박 분위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3: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위협적인 발언과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4: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3: 네, 먼저 이란 대통령과 협상단 대표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전 협상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4: 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지난 5일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랑스 해운사 소유 화물선이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치고 선체가 손상된 가운데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위협적인 발언, 또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과 두 차례 협상했지만 두 번 다 협상 진행 중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행동은 등에서 칼을 꽂는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효과적인 모든 협상은 전쟁 종식과 적대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를 국제법 위반을 넘어선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이걸 공개적으로 자랑해온 것을 비판했습니다. 종전협상에 이란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언론의 종전 합의 임박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미국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자 늘 하던 수법으로 돌아가서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라는 뜻의 프랑스어 4를 종전 합의 임박서를 보도했던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붙여서 폭시오스 작전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2: 네, 이란 언론에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4: 네, 미국 언론의 보도 방향과는 정반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계열의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은 아직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이란이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통신사인 ISNA도 어제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미국 언론 보도는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협상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14개 항목을 담은 합의문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인하면서 미국의 다른 매체들도 일제히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종합해 보면 합의문을 놓고 막판 조율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언론을 통해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미국이 제시한 답변 시한이 48시간인데요.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거죠?
4: 네, 어제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이란 외무부는 어제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후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추가로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협상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실제로 대화에 참여하려는 진정한 시도를 필요로 한다는 이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협상은 논쟁이나 지시, 기만, 강압 이런 게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정부가 48시간 이내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소속 남우호의 예인 작업이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3: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남우호에 대한 예인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5: 네, 남우호를 두바이항으로 끌고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예인선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두바이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3시 반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우호는 HMM이 운용하는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으로 사흘 전 폭발 화재 사고 이후 아랍에미리트 알쿠아인 인근 해역에 멈춰서 있습니다. 두바이항 도착까지는 준비 작업 등을 포함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HMM 관계자는 남우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준비 작업에만 몇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항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70km가량으로 예인에는 8시간 넘게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우호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 두바이항 수리 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우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도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5: 네, 정부 조사단은 남우호가 두바이항에 입항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어젯밤 항공편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한국 선급 지부와 선사인 HMM 인력도 조사 과정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체 조사와 선원 대면 조사 등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남우호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HMM 관계자는 남우호가 당시 이란의 통제구역 밖 해역에 며칠째 정박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일주일 내 타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 농축 권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데요.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입구가 될지 아니면 미완의 임시 방편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이종격투기 UFC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 달 14일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이곳에서 평화 선언 이벤트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1: 이란은 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현재 논의 중인 양해 각서에는 이란의 핵 농축 중단과 우라늄 해외 반출 등 파격적인 비핵화 조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0: 동경과 핵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전면 중단을 원하지만 이란의 특정 수준의 농축 능력은 유지하겠다는 레드라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0: 설령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멈추어도 시장에 각인된 지정학적 불안은 깊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황이 전쟁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죠. 중동 지역에 붙는 추가적인 위험 비용은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시장 분석합니다.
0: 결국 이번 협상은 해묵은 핵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시급함 때문에 일단 전쟁 중단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 타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시한부 평화가 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정입니다.
2: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에 돈을 걸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잠재적인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침을 통해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에 돈을 걸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지난달 휴전 합의 뒤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헤즈볼라의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의 말렉 발루트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발루트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는 헤즈볼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습으로 라드완 부대와 헤즈볼라 고위급 군 지휘관의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2: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도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 이번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4: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종전 협상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문화연구소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MOU 체결이 초읽기 들어갔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이제 14개 항이 담긴 한쪽짜리, 그러니까 한 장짜리 분량이라고 합니다. 종전 선언을 한 뒤에 30일 동안 세부 협상을 하자라는 내용이 골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안을 일단 미국이 이란에 전달을 했고 이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렇습니다. 이제 뭐 48시간 하루가
3: 지났고
2: 방금 CNN에서 오늘 안으로 아마 이란이 답장을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우리 앞서도 리포트에서 다 보셨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악시오스 보도는 뭐 근접했다고 어저께 보도가 났지만 네. 그걸 뭐 악시오스 보도만 그렇고 다른 보도들은 지금 거의 특히 이란 쪽에서 나오는 관영통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타스님, 즉 혁명수비대 가까운 타스님 통신, 모든 것들이 지금 갈리바프도 마찬가지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 아직 정한 거 없다. 답 아직 주지 않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방금 나온 보도를 보시면 미국의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네. 20년 농축 요구했다. 예. 그다음 핵시설 폐기. 나탄즈 포르도 핵시설 폐기 요구했다. 그럼 사실상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다면, 여기서 뭐 악시오스 보도는 20년이 아니고 뭐 12년에서 뭐 10년 이렇게 뭐 절충할 수 있는 구간이 또 있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도 뭐 절반 반출, 절반 이란에 남긴다는 얘기가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면 지금 나온 보도 보시면 100% 반출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포함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제와 다르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저는 이란이 좀 이거를 안 받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1: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분위기가 서로 안 좋아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협상 안의 형태가 MOU라는 것도 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MOU를 맺는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4: 그러니까 원래 이란이 원했던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 개방, 종전 합의,
3: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입니다.
4: 이 부분에 있어서 절충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MOU라는 양해각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양측이 종전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고, MOU를 맺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란 측 입장에서 보면 그 미국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제도화된 그러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러시아라는 제3국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MOU라는 문서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미국이 딴소리를 못하고 협상 도중에 공격을 하는 이런 불상사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근거를 남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MOU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그 합의를 종전 합의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뭐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을 하는 거죠. 그 모라토리엄을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핵 역량을 제한시키는 거에 따라서 이란이 원하는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동결 제재를 좀 해제해주는 이런 걸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양측이 그 애지중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이제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풀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풀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가진 협상력 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걸 풀어줄 수 없으니까 못한다 한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 핵 문제 경제 제재가 한 축으로 가고요, 호르무즈 제압을 푸는 것 이것도 이제 그 다른 한 축으로 해가지고 양측이 이제 그 진전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풀어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양측의 입장을 다 조율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협상의 유리한 구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20년 이내, 5년 이내 농축구 우라늄을 반출하지 못하네 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지금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MOU를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은 최종안이 나와야 된 그런 최종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 협상 그 좌석에 앉을 때 얼마나 유리한 방향에서 시작하느냐 이거 가지고

0: 그리고 으르렁거린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거둬 찬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을 높이기 위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미국의 원칙에 동의했다면서 농축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 이란의 경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거고 절대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란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1: 예. 저기서 이제 우라늄을 확보할 것이다, 미국이 확보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자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추가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협상을 위해서 좀 여지를 남겨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인데 이번 협상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참 일관성 있게 주장하니까
1: 네.
0: 뭐 그것도. 예. 지켜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미국이 얻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치를 계속 반복하면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력을 제고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다시 앉는 거예요. 이제 협상장에 앉아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상장에 앉으면 얼마나 치열하게 또 하겠습니까?
1: 예.
0: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한치도 양보를 안 하겠다고 미국과 이란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협상을 깬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보도해 주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볼모로 해가지고 최대한 더 많이 얻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그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이제 그 신경전을 하는 거는 협상장에 들어가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0: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느냐. 그걸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건데요. 여전히 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신경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피곤함이
1: 네.
0: 굉장히 몰려든 그런 상황입니다.
3: 예. 이렇게 사실 그 물밑 협상은 서로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대면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 그렇죠.
3: 그 의미는 아직까지는 이견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4: 그렇죠.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민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제가 좀 어둡게 봤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합의를 봤을 때 어둡다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30일 동안 같이 논의를 해보자 하고
1: 네.
4: 이제 나올 수는 있죠. 나왔는데 이제 협상 중에 이제 내용이 너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란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이제 조건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혹시 이란이 이렇게 높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30일 동안 협상할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나온다면 신용테이블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예를 들어서 고농축을 아니면 다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저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또 실수를 하는 거 아니냐.
3: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4: 협상에 도움이 네. 안 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 오히려 뭐, 이란을 자극하는.
4: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면이 안 서죠.
1: 예.
4: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데 이제 30일 동안 가서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마치 다 결론이 나온 것처럼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이란이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더 좁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발언을 자제를 하고
1: 예.
4: 협상이 일단 성사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마치 자기가 승리했다. 이란이 양보를 했다. 내가 이겼다. 계속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너무 그림을 빨리 그립니다. 그래서 조금 진전되고 다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내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저렇게 샴페인을 터뜨려버리면 이란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1: 네.
4: 왜?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란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마치 자기가 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협상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협상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2: 우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협상 데드라인 있습니까? 언제쯤 답변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까? 절대 데드라인 없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0: 합니다. 하지만 데드라인 없습니다.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데드라인이 없다고 했다가 또 다른 그 인터뷰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느 시점이 맞는 걸까요?
2: 그럴 때 일단 뭐 48시간에 답변을 주기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48시간이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란은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48시간 내에 답을 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뭐 협상을 할 거니까 결국 이제 계속 기다리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예. 일단 뭐 지금 프리덤 작전도 중단한 상황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이 14개 조항을 협상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만 하면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란이 뭐 답변을 늦게 준다 그래서 뭐 시간 지났으니 답변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는 뭐 공은 이란 쪽에 다 있고 이란 답변에 따라서 협상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외교적 압박이나 뭐 군사적 수단을 쓰게 될지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3: 예, 한편으로는 지금 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한다. 이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 일주일을 보니까 일주일 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 자리를 그 이전에는 빨리 끝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4: 그렇죠.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겠습니까? 예. 그 벌써 10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이제 열어놓고 충분히 협상을 하고 그래서 후회 없는 협상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언제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또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훌훌 털고 그 성과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이제 그 집중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휴전이라든지 다시 재협상 그 물꼬가 트는데 중국이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중국도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정말로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원칙적으로 협상의 시한을 없고 그 협상을 그 충분히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성과가 그 나오자면 결렬된다면 군사작전을 하더라도 충분히 협상을 하겠다. 그러나 가능하면 내가 바라고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결과가 나와서 이제 전쟁을 좀 털고 이제 미중 관계 개선 그리고 성과에 어떤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을 대해서 표출한 것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예. 이게 또 이제 그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만약에 이제 이란 측에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서 양쪽이 최종 합의에 이제 서명을 한다면은 과연 그 장소는 어디가 될 것이냐, 뭐 파키스탄으로 다시 가는 거냐, 기자들이 질문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쵸. 어디가 될 가능성이
2: 뭐 파키스탄 아니면 제네바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파키스탄이 계속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네. 파키스탄이 될 가능성이 뭐 높지 않냐. 뭐 제네바를 가야 될 이유는 이제 유엔 저기 IAEA가 거기 있잖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거기 있기 예. 때문에 뭐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사실 제네바가 좋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네바에서 또 협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이거 30일 정도 협상을 해서 이게 결론이 날까? 30일 부족한 것 같아요. 30일 설사 협상 테이블로 온다. 왜냐하면 이란 핵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논의해야 될 게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30일 가지고는 뭐. 좀 어려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아마 더 협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30일은 사실 조금 짧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1: 예, 알겠습니다. 자, 중동 문제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지금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참모진 회의를 주재합니다.
3: 네, 청와대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6: 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로 마무리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 해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는 큰 혼란이나 불편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사전 점검 그리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종전 협상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차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 마무리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네.
3: 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무호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네. 회의 중에 또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또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 다시 이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뭐 저희가 그 고유가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만약에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어떤 그 물리적인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그냥 엄포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안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2: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사실 이란이 그러니까 45분짜리 전쟁 관련 브리핑을 받았잖아요. 네. 그날 그 주말에 사실상 거의 전쟁 공격 명령을 내릴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7: 성일관 서울대 유로민의 이수학 교수입니다.
2: 휴전 제안을 새로 했잖아요. 그 2단계 제안인가. 네. 그래서 뭐 일단 호르무즈 풀고 그다음 오늘 핵과 관련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면 거의 사실상 전쟁이 났었다라는 이제 악시오스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악시오스 보도가 좀 양치기 소년처럼 좀 믿을 수 없는 이제 언론 매체가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만큼 지금 긴박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고 사실 이스라엘은 그날 저녁에 공격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공조해서 어떻게 다음 타겟을 공격할지 모든 게 지금 전쟁 계획이 다 짜여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결렬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 네. 자, 지금 뭐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 관련한 여론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만찬장의 총격 사건 관련한 그 범인이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4: 그 용의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 행보에 대해서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나온 그 정부를 보면 뭐 이란과 관련된 테러리스트라기보다는 예. 어떤 그 국내 정치적 불만을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 혹은 뭐 그러한 정치적인 반대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저기는 또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내외적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다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전쟁을 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전쟁을 퍼뜨려서 미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배신자, 뭐 반역자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정치적 불만을 정치적 폭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그런 그 반전 여론, 비난 여론이 미국에서 계속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가 항공사가 이제 그 폐업을 하는 그렇죠. 그러한 그 좋지 않은 그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까 이제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군사행정을 통해서 다음 행보로 가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악시적스 보도 나오면서 이란이 다 그 거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유가를 잡기 위한 어떤 폭락하는 주가라든지 뭐 채권 시장을 다시 보다듬기 위한 그러한 행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국은 시간이 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실리적인 예. 어떤 협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미국 내의 반전 여론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궁지를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미국에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저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란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선택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악시오스 보도에 대해서 일단 반발하고 있는 기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란 내에서도 지금 뭔가 좀 강력하게 아직까지는 좀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과연 그냥 미국에 대한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판을 깨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4: 그러니까 판을 깨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드러눕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생존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고 시간이 이란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과 이란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경제적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처절하게 이란처럼 버틸 이유가 없고 빠져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예. 이미 할 건 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난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지만 이란은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거니까 버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버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참혹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협상을 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계속 드러누워가지고 우리를 할 수 없다, 더 달라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걸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그 주장만 반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란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고 후폭풍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군사작전에 제한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승리를 군사승리를 주장하고 빠져나와버리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끌어안는다면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로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지금 이란 정권은.
1: 남는 게
4: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없이. 그러면 그냥 정권이 무너져버릴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협상이 진행되면서 비협상파와 협상파의 어떤 그런 명암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한동안 협상파의 힘이 줄어들고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올라갔다가 좀 누그러드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보고 목소리를 그 의제를 단순화시키자 이러면서 협상파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란이 어떻게 목소리 정리가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란이 드러눕는 모습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첨예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2: 그렇죠.
3: 근데 이게 통항이 가능해졌다라고 발표한 건 상당한 좀 입장의 선회가 있었던 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화로운 통행이란 게 아나치 외무장관이 한 일주일 동안 항해를 열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열어주긴 열어주는데 우리 혁명수비대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신고하고 조율을 해서 통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자유항행이 아니거든요. 신고 안 하면 통과 안 시키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 전쟁

0: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이란이 지금 차근차근 뭐 법제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관련 담당청 만들었죠. 모든 게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 자유화행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조건 달았을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여기 신고 먼저 하고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통과 못한다는 얘기가 뒤에 달려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안 나온 꼬리표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란은 절대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이 전쟁 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거를 승인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란 측에서 핵협상의 핵과 관련해서 엄청난 우리가 양보를 할 테니까 이거 승인해달라고 그렇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핵이 가장 중요한데 호르무즈 해협은 니네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대충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이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미국하고 합의한 거, 우리하고 합의한 거,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냐, 왜 당신들 허락 받고 통과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이란하고 싸워야 되는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을 만드는 행위를 하냐.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봅니다.
1: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뭔가 좀 보상을 받고 또 본인들이 그 재건에 뭔가 좀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0: 그렇죠.
1: 방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요?
0: 더군다나 우리 미국처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미국 가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동결 자산 해제도 안 되죠? 경제 제재 해제도 안 되죠? 전쟁 했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은 건 호르무즈 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이걸 가져갈 수도 있어. 이거 우리는 이거 없으면 진짜 미국이 그냥 떠나면 아무런 경제적인 보상 없이 정권 망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돈 뽑을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2: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에서는 특히나 이제 테헤란 광장에서 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란의 입장을 전하는 그런 옥외 광고판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한 여러 그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꿰맨 그런 사진이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1: 보여주실까요?
2: 사실상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 국내에서는 국내 여론에서는 어떤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가?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자, 그물에 걸린 미 전투,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가운데 이 그물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지금 꽉 잡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최근에 나온 그런 그림인데, 자, 이런 옥외 광고판이 이란 국내 여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3: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소수의 이란 국민들은 환호를 할 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에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큰 신경 쓰지 않겠죠. 근데 무엇보다 저렇게 그 메시지가 자극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국내 정치적으로 이란 정권도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전선동에 몰두해서 뭔가 여론을 갖다 잠재우거나 한 방향을 끌고 가지 않는 안된안 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란도 대내적인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의 문제니까 버티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필수품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려움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질수록 뭔가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저런 메시지가 나와야지만 뭔가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제 그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수록 저런 메시지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1: 지금 이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한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의 매일 통화한다. 그 이전부터 뭐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소외당했다.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0: 저는 이제 두개 반응이 있는데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핵협상 소식 우리 알고 있었다. 이란과의 이런 협상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나타냐후 총리가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부, 특히 이제 군참모총장이나 군 쪽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선회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으로 갈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갑자기 모든 게 중단되고 협상으로 갔기 때문에 뭐 어느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스라엘은 상당히 실망한 상황은 맞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란을 공격해서 특히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이란

0: 정권 붕괴로 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면 이스라엘이 뭐 나타장 총리가 따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단독 행동할 일은 만무하고요. 다만 이제 레바논에서는 뭐 전쟁은 계속될 것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단독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변수가 되고 있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종전 협상에서 또 이스라엘이 반짝하고 또 변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이란도 그만큼 협상 초기보다는 입장이 많이 이제 공공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서 공습을 하고 있지만 명분을 대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란이 좀 속이 불편하고 보글보글하긴 하겠습니다만 협상판을 깰 만큼의 변수로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과 핵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미국과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의 변수를 더 끼워가지고 협상판을 그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란도 결코 뭐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도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을 거고 이스라엘이 도를 넘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 이제 그 레바논과 그다음에 그 이란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막지는 않겠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내면서 또 관리해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이 이스라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신상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 이제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 마리아상 입에다가 담배를 꽂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요. 이런 그 모습들이 종교적으로 좀 뭔가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론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2: 그렇죠. 이게 전쟁이 지속되면 낫는 그러한 그 불가피한 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군인들의 어떤 돌발 행동들이 계속 이제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뭐 추정의 영향이긴 합니다.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장하거나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군인들도 병사들도 전쟁이 오래되면서 갖게 되는 피로도 있고 불만, 또 감정적 기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원래 자신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었던 행동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떤 개개인의 병사에 대한 어떤 군 수뇌부라든지 통제력이 좀 져야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이러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미국 뒤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교활한 모습 이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평판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전략적으로는 뭐 소리 없는 미소 짓는 승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의 평판이나 위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지난 세월 그 누려왔던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군사 병사들의 모습은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갖다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8도, 습도는 65%입니다. YTN 뉴스 FM.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교통안전 1분 터.
10: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리.
1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6: 제가 들어드릴게요.
17: 여기 앉으세요.
1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길 가던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해 왔는데요. 경찰청은 2022년부터 그간 통계도 없었던 묻지마 범죄에

0: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공식 통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40여 건 발생하고 있고요.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상해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살인, 살인미수 혐의는 35.4%를 차지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부착자 같은 고위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할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려운데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풍으로 인해서 현재 공기는 비교적 무난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퇴근길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로 많지는 않고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서울이 21도선, 춘천 21도선에 그치겠고요. 강릉은 25도, 대구는 27도 예상하는데 내일까지는 이른 더위가 좀 쉬어가다가 다시 주말이면 서울이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곳곳으로 차량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에서 미래를 지나 탄천 1교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수월치가 않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2차로에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부근 지나가기 어렵고요. 내부순환도 양방향으로 홍지문 터널과 홍은램프 사이로 차간격 좁혀서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갈에서 죽전까지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수월하다가 죽전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2시 반부터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히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대체로 원활한데 멀리 무창포 부근에 고장 차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김포 요금소 부근 판교 쪽으로 고장난 화물차 있고요. 시흥 일대로 빗방울이 살짝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오늘 폼 미쳤다
4: 미쳤다
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6: 미쳤다 우와 우와
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7000피 시대를 연 뒤 오늘 개장 직후 1500을 돌파한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여 14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7531까지 뛰어올라 장중 최고치를 재경신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조 원 넘게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210으로 출발한 뒤 약세로 전환해 1%에 가까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은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와 주식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만원 오르면 130원 정도.

수요를 소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실현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추가 소비 여력 확보가 제한됐고, 무주택 가계는 주식 이득의 70%를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0: 지금 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택에 오가는 길에 자주 등장하는 이 공항,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팜비치 국제공항인데요. 7월부터는 이 공항을 더 이상 팜비치 국제공항으로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현지 시간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SNS에 올린 이미지인데요.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팜비치 국제공항의 새 로고를 공개한 건데요. 성조기 문양의 방패를 가슴에 달고 올리브 가지 두 개를 쥔 황금 독수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에릭 트럼프는 이 게시물에 아버지만큼 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본격화한 공항 명칭 변경 작업은 이처럼 실제로 현실화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이 공항의 세 글자 코드도 기존 PBI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니셜인 DJT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을 보고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 뒤쪽으로 상당히 건장한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UFC 이종격투기 선수들인데요. 다음 달 백악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UFC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해 유명 선수들을 초대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UFC 경기장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이번 이벤트를 홍보하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 중 하나로 기획됐고요. 경기가 열리는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선수들은 UFC를 적극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1: UFC가 처음 등장해서 90년대 초반에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던 시절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야만적인 인간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싸울 기회를 줬습니다. 뭐 그 말이 맞긴 했죠. 어떤 면에선.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UFC 사랑.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에도 공개적으로 입증됐죠. 당시 협상이 불발되면서 같은 시각, 이처럼 마이애미에서 UFC 경기를 관람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전쟁 중에도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UFC 사랑.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 뉴스였습니다.

0: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은 줄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1: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낮아졌습니다. 앞서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행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살피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항소심 선고 주요 쟁점별로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 않았습니다.
1: 헌법에서 요구하는
2: 이승철
1: 비수사
2: 서울고등법원
1: 요건을
2: 부장판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라도 갖추어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네, 한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한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포고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엄의 위헌, 위법을 알수 있었다며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한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이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도 날짜를 계엄 당일로 소급해 기재하고 이후에 이를 폐기해달라 요청한 행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죠.
3: 네, 맞습니다. 한전 총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 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에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발언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봤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한 데 대해 1심에선 전체에게 소집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부작위 책임을 물었는데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재판정 상황 그리고 또 항소심 선고에 대한 양측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0: 네, 한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 한숨 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할 때는 일어서서 재판부를 바라본 거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네, 이번 선고,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란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전 총리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 윤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역시 담당하는데요. 이번 항소심의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있을 윤전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이었습니다.
4: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며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 법이라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27일 남은 6.3 지방선거 상황까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4: 자, 먼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아주 팽팽하죠?
5: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사령탑이 된 민주당은 특검법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에 악재가 될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자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건데요.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최대 쟁점인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수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오늘 원내지도부 공개회의에선 특검법 관련 언급은 자제한 채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 심판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내란과
2: 한병도
6: 부부선동에 대한
2: 더불어민주당
6: 진정한
2: 원내대표입니다.
6: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5: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보수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원천 무효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러니 특검을 임명해 범죄를 지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7: 특별검사 시켜서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5: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어제 국민 대부분은 공소 취소가 뭔지 잘 모른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나쁜 짓인 건 알지만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말이냐며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4: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5: 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인천 경기 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후보 340여 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현장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를 비롯해 송영길, 김남준 후보 등도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내란 불씨를 끄고 완전한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내란 심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 등 민생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14곳 가운데 12곳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충남 공주부여 청양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등 두 곳인데요. 특히 공주부여 청양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윤리위와 공관위를 열고 정 전 실장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도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등을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국민의힘은 부산 북구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로 배수진 전 대변인을 공천하며 민주당과의 호남 경쟁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어린이날 새벽 광주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데요. 이 피의자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지 진단검사를 하고 신상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20대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전에 열렸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24살 장모 씨가 오전 10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상의에 달린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왜 살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여학생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보행로를 지나던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또 여고생을 도우러 온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9: 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째인데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경찰은 장 씨가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한 건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가 지난 5일 새벽에 여고생을 피습하기 전 휴대전화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 씨가 지목한 하천 주변과 수중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장 씨가 검거 당시 들고 있었던 휴대전화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를 종합해보면 장 씨는 범행에 쓸 흉기 두 점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범행 전 미리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했습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뤄 피의자 장 씨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 씨가 범행에 사용한 뒤 버린 흉기는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여 확보했는데요. 경찰은 장 씨가 범행 뒤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장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여고생 사망 원인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찔림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희생된 여고생은 발인식이 엄수된 뒤 생전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거쳐 영면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9: 검찰이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작년 12월에 있었던 의심 신고도 학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자체와 경찰 대응에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일단 검찰의 판단 근거가 뭡니까?
11: 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대학병원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당시 촬영된 CT 영상에서 뇌부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 친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담긴 내용도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벽에 박는 행위로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친부 A씨에게 상해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9: 네, 그렇게 되면 당시 지자체나 경찰의 판단이 부족했다라는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1: 네, 검찰이 특정한 날짜는 지난해 12월 19일이고요. 시 의심 신고가 들어갔던 게 닷새 뒤인 24일이었습니다. 당시 3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눈 주위를 다쳐 병원을 갔는데 의료진이 서로 다른 색깔의 멍과 귀 출혈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자체 조사와 사례 판단 회의를 거쳐 학대가 아니라고 봤고 경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양주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거쳤다고만 하는 입장입니다.
9: 네, 그렇다면 함께 체포됐던 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11: 네, 경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가 풀어준 게 지난달 10일입니다. 한 달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친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던져 숨지게 한 날도 친모가 함께 집에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친모의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규명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런가 하면 시흥에서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는 검찰에 넘겨졌다고요?
11: 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오늘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정오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아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귀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학대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친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월드투어 일정으로 멕시코를 찾은 그룹 BTS가 대통령궁에 초청돼 유례 없는 환영식을 받았습니다.
9: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광장을 향해 인사를 건네자 일대에 모인 5만 명 규모의 아미들은 눈물 어린 환호를 보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장을 갖춰 입은 BTS 멤버들이 차례로 테라스로 나오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공식 초청을 받아 대통령궁을 방문한 겁니다.
12: 내일 공연이 정말 기다려져요.
5: BTS의 방문 소식에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모여든 멕시코 아미들만 5만 명. BTS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나란히 서 스페인어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12: 우리 보고 싶었나요?
13: 저희도 멕시코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이곳의 열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BTS 멤버 V입니다.
14: La energía aquí es increíble.
5: 셰인바흠 대통령은 앞서 BTS의 현지 공연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공식적으로 추가 공연을 요청할 정도로 BTS의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멤버들과 환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 이미 BTS 멤버들에게 내년에도 꼭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BTS 멤버들이 돌아간 뒤에도 광장의 열기는 한동안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13: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BTS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최고의 그룹이에요. BTS를 정말 사랑해요. BTS를 직접 봤던 순간이 잘 기억도 안 나요. 현실 같지 않았고 기절할 것 같았어요.
5: 세계 5위 K-POP 시장으로 꼽히는 멕시코에서 BTS의 공연은 사실상 국가적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세 차례 공연으로 우리 돈 1,5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4: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입항을 앞두고 대서양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떠올리며 한타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간호사는 상황이 마치 코로나19 때 같다며 주민들은 이미 어린아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걱정하고 격리 조치가 발동될 경우 학교와 병원 등 주요 시설 운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9: 억만장자 성범죄자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망 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가 5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앱스타인이 수감 중이던 맨해튼 교도소에서 작성한 뒤 그동안 법원 금고에 봉인됐던 자필 메모를 현지 시간 6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당국이 몇 달 동안 나를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결백 주장과 함께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냉소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거둬들인 뒤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방중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십니까?
16: 예.
4: 자, 일단 뭐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은 14개 항이 들어있는 한 장짜리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양해각서 형식을 취한 이유가 뭘까요?
15: 네, 지금 현재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쟁이 끝내는 종전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이것이 완결되는 것은 결국은 평화 조약입니다. Peace Treaty라고 해서. 근데 그때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모두 일단 기본적인 합의는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형식을 우선은 한 페이지짜리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해각서는 실제로 정치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선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네. 만약에 한쪽에서 이걸 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4: 그렇죠.
15: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한쪽이 안 지켜주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보면은 이제 정상 방문을 할 때 많은 기업인들이 따라가서 MOU를 체결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MOU가 나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는데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업 간의 일이고 지금 이거는 국가 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한 장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느냐 지금 유가가 내려가는 이런 이제 막중한 그렇죠.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MOU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효력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9: 네, 정치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 거라는 원칙에 동의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타협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세요?
15: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

0: 됐다.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란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5년에 그 이란과 서방 진영 간의 핵 협정을 체결을 했을 때 JCPOA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전문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도 제조하지도 소유하지도 않는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MOU에 최소한 그 정도의 선언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상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만약의 경우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41kg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얼마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만약의 경우 농축 우라늄 해외로 반출한다 이런 말만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큰 성공이다 미국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을 미국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거는 이란 쪽에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정도까지의 문안이 여기 MOU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것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보라고 내가 이게 저기 오바마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좋은 협상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일단 공을 받은 상황이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란이 지금까지 내놓은 그런 반응들을 보면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많은 발언들 그리고 이런 압박이 오히려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거기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냐,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의 바가이 대변인이 말을 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이 정리가 되면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우리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측 내부에서도 일단 협상으로 가자라는 데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토론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몇 가지 이상 60%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 지하 핵 시설을 다 해체를 한다. 뭐 이런 문제까지도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 MOU에는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란 측에서 일단 협상으로 가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지는 모르겠는데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가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거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0: 지금 그 해군사령관이 그 냈을 때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새로운 협약이 준비 중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자유항행이 개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새로운 협약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조치 그리고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4개국의 통화로 지불을 할수 있다, 통행료를 내야 된다, 지정 항로로 가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새로운 협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규정이라는 뜻일 것 같고 그 새로운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그 조건이 나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포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대로 만약에 MOU가 체결이 되고 한다면은 이제 어쨌든 종전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30일 동안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이란도 그동안에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이게 이 30일 안에 그동안에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맞섰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30일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핵 문제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5년 2년 동안 걸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온 문서가 159페이지입니다. 5개의 부속 의정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진짜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 중단을 지금 현재 12년이냐 15년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15년 동안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심 불리기 이거 다 해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미국 쪽에서. 네. 이란 쪽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아니 우리가 12년이 지나고 나왔으면 아니면 1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관하겠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원심 분리기를 해체하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심각한 협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그러면은 3분의 1은 우선 당장 해체하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원심 분리기냐? 저속도의 원심 분리기냐, 고속도의 원심 분리기냐, 예. 굉장히 복잡습니다.
1: 정말 디테일이 많이.
0: 굉장히 많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난번에 미국 쪽에서 300명이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30일 동안 한다고 하면은 여러 개의 분과회의가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서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30일은 부족할 것 같고 이것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매우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 큰 진전이 있긴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그 미중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일주일 정도를 얘기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좀 속내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때 이것이 미중 정상회담 아젠다에 들어와서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정상회담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 지금 기본 합의 MOU가 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그러면 그때까지 될 것이냐? 이란 측의 협상 스타일로 볼 때 지금 현재 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제 제출할 것인데. 네. 그 제출할 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면은 이란은 협상 기술상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양보해서 올 겁니다. 그럼 예. 미국 측에서는 또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수정 제안을 또 낼 것입니다. 그쪽에서 역제안을 낼 것입니다. 이 과정이 몇 차례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까지 완성이 될까? 저는 지금 1페이지짜리 지금 MOU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이란 측에서 굉장히 많은 협력을 미국한테 협력을 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조바심을 좀 가질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종전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욕구가 매우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어쨌든 중국으로 가기 전에 뭔가 MOU를 그 체결을 하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가서 뭘 중국과는 또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0: 중국과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너무나 현안이 많이 남아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세 문제에 대해서 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희토류 문제 그리고 대두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아태 지역에

0: 이 긴장 고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에 대한 얘기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권에 대해서는 빠른 종전과 그 이란의 복구, 빠른 복구를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도 전에 이란의 아락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양국 다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차 이슬라마바드 협상을 하기 직전에 양국 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었지 않습니까?
2: 예.
0: 그때 나온 게 석기시대, 뭐, 저기 문명 파괴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이란 측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1차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그렇게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지켜져야 된다. 지금 신뢰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서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후원이 누구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가서도 이란으로서는 자기들의 지금 현재 종전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테니까 중국 측에서 러시아 측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시기 적절하고 아주 좋은 그 외교 성과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조건에 곧 합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이란도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을 검토 중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고양시에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 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 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가졌던 자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네,
1: 원칙적으로는요.
0: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연자님이 경제 활동이나 가사 도움으로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다면
1: 네.
0: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8년이나 되고 아내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잃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의 기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내가 혼인 전 취득한 비트코인도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친정에서 보태준 이제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내의 기여도로 이제 플러스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 입장에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0: 네,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 일반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면
1: 네.
0: 해당 배우자가 그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친정에서 보태준 그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사연자님께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이후에 집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힘쓰셨는지를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 중에서 처가에서 보탠 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원받은 돈 이외에 사연자님이 부담하신 돈이 있다거나 대출을 받으신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셨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0: 이돈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서 최종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정들을 찾아보시고 주장하시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친권 양육권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가 아이의 양육권 가져갈 수 있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바람을 피운 나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네,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1: 네.
0: 만약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네,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거나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연자분이 골프를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골프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골프로 재산을 탕진했다.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0: 네, 우선 과도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1: 네.
0: 네, 만약에 골프를 치는데 발생한 지출로 인해서 뭐 공과금이 체납된다거나 자녀 교육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거나 지출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면 취미생활로 인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이 사안을 보면 내집 마련 비용을 저축하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고 또한 달에 한두 번 골프를 친것 가지고는 과한 취미생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에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마지막으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데려가서 연락을 차단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네, 소송이 길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긴 기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신다면 자녀와의 유대감이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에 자녀의 인도 또는 면접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녀를 인도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또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게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1: 네.
0: 결과적으로 사연자님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보려면 곧바로 법원에 면접교섭 확보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의 흐름은 비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5mm 안팎에 또 그 밖의 지역도 5mm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는 오늘 밤

0: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바람이 좀 강합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강한 구간이 있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이제 늦은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차량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천 3교 부근에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여기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과 하도 일대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강일과 하도 일대 그리고 내촌 부근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동산 요금소 부근에 버스 관련한 사고가 나서 현재 사고 현장 정리되고 있고요. 하도와 강일 쪽으로는 비가 내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도 서평택이나 금천 일대로 비가 내리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상기업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는데요. 국회 추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네,
0: 본회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개헌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함을 열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상기업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표결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서 상정될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 표결엔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오는 10일까지는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육상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야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특검법이 주요 화두죠?
1: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사령탑이 된 민주당은 특검법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처리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했고 내용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는데 최대 쟁점인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수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오늘 원내 지도부 공개 회의에선 특검법 관련 언급은 자제한 채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공천 심판에 주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내란과 구구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 커녕 윤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보수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원천 무효를 촉구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러니 특검을 임명해 범죄를 지우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3: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4: 대표입니다.
3: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14곳 가운데 12곳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고 남은 곳은 충남 공주부여 청양과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등 두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부터 윤리위원회를 열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주부여 청양 출마 자격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 경선 참여길이 열리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오후 5시쯤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오늘 정 전 실장을 만나 당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고 무소속 출마를 만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등의 출마를 제안한 민주당은 이번 주 공천 완료를 위한 막판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한쪽짜리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과 호르무즈 개방 방안 등 14가지가 포함됐다는 미국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란 내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이 가져올 거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외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종전 전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7: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해.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6: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 Hi, Mr. President. Can you tell us what you think about the
7: 이란에서 우라늄 반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확보하게 될 겁니다.
4: What the president would prefer is a deal.
7: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건 미국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돼야 한다는 겁니다.
8: 14개 항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9: 네, 오늘 대담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네, 반갑습니다.
9: 네, 대담 시작 전에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될 전망인데요. 우원식 의장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 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표결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10일까지는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법 개정안은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헌법 전문 명시, 또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야 6당이 본회의를 반복 개의할 수도 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짜리 MOU 체결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장님, 종전 임박했다는 보도 저희가 너무 많이 전해드려서 이번엔 진짜일까? 근데 주식시장을 보면 진짜인 것도 같고 이란의 반응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10: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돈을, 큰 돈을 걸기 때문에 조그만 오보가 나더라도 금방 확인하고
7: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입니다.
10: 지금 금융시장의 동향은 이번 휴전 협상 제안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악시오스인데요.

0: 이 악시오스라는 언론도 상당히 특이한 언론입니다. 이 악시오스란 말이 그리스 말로 중립, 가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악시오스는 언론이면서 사설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의견 이런 거 없다. 있는 사실만 보도하겠다. 한마디로 가장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협상, 뭐 무르익었다는 보도들은 일부 정파,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폭스뉴스라든지 우파 성향의 언론사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와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악시오스만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 거기다가 또 하나 중대한 포인트는요, 그동안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없었지만 물밑으로는 오고 갔거든요.
1: 그렇죠.
0: 1차 협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정말 합의 좀 하고 싶은데 너희들 원하는 거 뭐야? 한번 내봐. 해서 사실 여러 안이 트럼프한테 갔습니다.
1: 예.
0: 그 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타결했다고 하지 않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MOU라는 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냥 우리 알고 있다 이런 정도예요.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상징적으로 어떤 신뢰의 구속력은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양해각서는 체결할 수 있다. 삼박자가 갖춰졌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는 상당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곧 타결될 수도 있다. 또 미중 정상회담 앞에 타결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피지빌리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게 아니냐,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양해각서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싸우더니 MOU 한쪽 자리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뭐가
2: 뭐
1: 담겼을까요?
2: 사실상 지금 MOU 한쪽 자리에 그 종전을 한다는 건 미국 측 입장이 더 강하게 됐다고 봐야겠죠.
1: 예.
2: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국내에서 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유에 대한 압박들이 굉장히 좀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본인도 이를 자꾸 탈피하려고, 좀제 개인적인
3: 서영주
2: 생각이지만,
3: 맥정체사회
2: 자꾸
3: 연구소
2: 던지는 것
1: 소장입니다.
2: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이란 쪽의 반응을 보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란과 미국은 입장 차가 완전 다릅니다. 일단 미국은 종전을 하고, 일단 하고 나서 제재 부분을 나중에 하자라는
1: 예.
2: 입장이고, 이란은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종전을 하자 이거거든요.
1: 네.
2: 그러면 이게 그 수평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되느냐. 거기에 이제 중국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중재자를 하겠다라고 된 마당에 이란이 미국 측의 한 장짜리 MOU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이 종전을 해버린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이 말하자면 선제적인 어떤 기득권 자체를 내려놓는 마지막에 어떤 생명줄을 놓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엑시오스의 그 보도 자체가 가짜에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 여론을 떠보기 정도의 어떤 액션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1: 악시오스 보도가
2: 같습니다.
1: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것
2: 그렇게
1: 같다라고
2: 보고
1: 분석을 하셨는데, 농축 우라늄, 이란 내에 있는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다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했는데,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진작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4: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는 그 이란 역 외로 반출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이미 이제 고농축된 우라늄이죠. 이게
3: 김계찬 국민의힘
4: 447g인데, 이
3: 법률위
4: 부분 분명히
3: 부위원장입니다.
4: 처리를 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명분이 쓰는 거고, 저희가 2015년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핵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농축 금지 기간이 15년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의 뭔가 효과를 얻어야지만 전쟁의 명분이 있고, 오바마 정부의 어떤 했던 일을 넘어서는 효과를 그 지방, 저 선거를 치르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440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은 어쨌든 뭐, 유럽으로 반출을 한다 하거나, 좀 이란이 원하는 것은 그 희석시켜가지고 민간용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걸 아마 트럼프가 그 용인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본인이 지인 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끼어든 입장도 중국이 외교적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본인들도 걸프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역봉쇄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합의에, 휴전의 틀은 다 형성이 돼 있다.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안 되면 오히려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 또는 그 원유 수출이 막히게 되면 이미 저장 능력이 다 차있기 때문에 또 망가지잖아요. 그런 측면, 중국의 또 그런 외교적인 압박, 또 미국은 북중미 월드컵도 곧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정상회담도 이제 14, 15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0: 등이 어떤 형태이든지 휴전되지 합의에 이르기에는 간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핵에 관련된 처리 문제예요.
1: 네.
0: 이것이 빠진 종전 내지 휴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그랜드 바겐은 안 돼도 소규모 딜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1: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거의 다 해결이 된것 같은데 이란 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틀을 지키지 않는 태도가 외교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두 차례 협상 진행 중에 군사 공격을 받았다며 등에 칼을 꽂히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란 협사당 대표인 갈리바프 의장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건 미군의 여론전이라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고,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농축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란 전쟁을 과거 다른 전쟁에 비해 매우 빨리 끝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SNS에 이란 전쟁을 excursion, 여행이라고 표현하며 6주일밖에 안 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2: We took a little bit of
3: 약간의 여성과
2: journey,
3: 약간의 여행을
2: 했습니다.
3: 본인은 지금 전 이걸 그냥 가벼운 충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믿어봐 작전이 실패하니까 가짜 악시오스 작전을 갖고 나왔다는 게 이란 측의 주장이에요.
4: 네, 지금 뭐 미국과 이란의 주장 실제로 서로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진실을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든 또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 얘기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시오스 보도가 다른 보도하고 상당히 다른 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전쟁 군함법에 따른 데드라인이 사실상 이게 60일이 지났거든요.
1: 그렇죠.
4: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면 유가는 더 오르고 또 국민들의 지지율 반등시키기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 그런 의지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명분으로 MOU만 체결해 주면 MOU라는 게 결론 내는 게 아니거든요. 한 페이지라는 게 그만큼 내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14개 내용을 보더라도요. 농축우라늄을 반출하겠다라는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농축 일시 중단하고 이란 제재 해제하고 호르무즈 봉쇄 해제한 원론적인 얘기만 쭉 언급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양측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봐요.
1: 예.
4: 그러니까 MOU상의 14개.
3: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에서 나왔는데요. 다만 이란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서방 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0: 유모 유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올.

0: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2: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지출의 달이라고 하죠. 최근한 기사 보니까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5월달 나가는 돈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진짜 눈만 뜨면요. 돈 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가는 돈만 보면서 한숨 쉴 게 아니라 들어올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새 나가고 있는 보험료, 통신비 같은 이런 고정 지출만 똑똑하게 줄여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상품으로 은퇴 후에 받을 연금액을 단 몇만 원이라도 늘린다면 그게 진짜 바로 돈 버는 거겠죠. 나가는 돈 막고 들어올 돈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계부에 심어야 할 가장 확실한 카네이션이 아닐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5월을 지출의 달이 아닌 수익의 달로 바꿔줄 특급 정보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재무설계 전문가인 두 분도 어떠세요? 5월은 좀 부담이 되고 지출이 훅 빠져나간다라고 좀 체감하시나요?
2: 일단 5월이면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저는 또 결혼기념일도 있고 와이프 생일도 있습니다.
3: 그렇죠.
2: 그래서 뭐 엄청 뭐 두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신경을 정말 이번 뭐 물론 1년 내내 신경을 잘 써야 되겠지만 5월달만큼은 신경을 더더욱 쓰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되게 중요한 달이네요.
3: 네,
0: 그렇죠. 김현철 팀장님의 1년을 네. 이제 좌우할 5월.
3: 네, 5월.
0: 5월. 일단은 어린이날 네. 잘 챙겨야 되고
2: 당연하죠.
0: 어버이날
2: 네,
0: 잘
2: 그렇죠.
0: 챙겨야 되고 무엇보다
2: 네.
0: 결혼기념일과
2: 네,
0: 아내분의 생일.
2: 생일.
0: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 아세요? 5월 21일이요.
2: 네네.
0: 부부의 날이에요.
2: 부부의 날까지 챙겨야 되면
0: 제가 하나 더 네. 얹어드릴게요.
2: 네. 아이고. 네.
0: 이기범 팀장님은 어떠세요?
3: 정말 겪어도 5월은 적응이 안 돼요. 진짜 12달 중에 5월만 싹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0: 네.
3: 세금 이치도 많고 해서 또 저희 집도 또 어머님이 또 생신이 또 겹친 달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2: 아직 와이프는 네. 없으셔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3: 그나마 좀 위로가 좀 됩니다.
2: 네. 네.
0: 아이도 없으시니까요.
2: 그렇죠. 그러니까
3: 와이프가 없는데 아이가 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면 5월 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되면서 네네. 연휴도 되게 길었잖아요.
2: 맞아요.
0: 아마 이번 연휴에 지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럴 때는 가계부 점검이 당연히 필수겠죠.
2: 네.
0: 그렇죠. 오늘 두 분과 함께 돈 나가는 소리만 들리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돈 들어온 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지 꿀팁이 되는 정보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머니 상담소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보험상담, 재무점검 뭐든지 돈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들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061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 청취자입니다. 지금 RIA 계좌를 개설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미장을 조금 하고 있는 서학개미인데 최근 국장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 미국장 정리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와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굿모닝 굿나이프가 단순한 보험만 점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무도 상담해 주시는 것 같아 문자 보내봅니다. 그럼요. 문자 잘 보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려야겠죠.
1: 네네.
0: RIA 계좌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그게 뭐야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RIA 계좌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IRP, ISA 이런 것들도 어려운데 RIA 이건 또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발음도 어려워요.
1: 네,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네, 이걸 줄여서 RIA라고 하고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외 주식의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복귀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면 양도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요즘 우리 증시 정말 좋잖아요.
1: 좋죠.
0: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이런 흐름에 판단해서 해외 주식 정리하고 국내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제 이 RIA라는 계좌가 일반 ISA 계좌처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절세 계좌가 아니라 정책 계좌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건과 내 상황 등을 따져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3: 우선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도해서 한국 시장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무조건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단 1원이라도 여기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해지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바로 취소가 돼버려요. 또한 이제 RIA 계좌로 혜택 받는 동안에 다른 계좌에서 혹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또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12월 네네. 23일 이전에 보유했던 해외 주식만 인정이 된다고 네. 하니까 최근에 해외 주식 거래했던 분들의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 정책 계좌하다 보니까 조건들이 좀 다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제가 숫자적으로 좀 예시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미국 주식에서 N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만약 원금이 2,500만 원이었는데 자,

0: 100% 수익이 나서 2,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거든요. 그 공제를 제외하고 2,250만 원의 양도소득세인 22%인 495만 원의 세금을 원래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RIA 계좌로 이관해서 국내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고 1년 동안 보유하면 이 양도소득세 495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도 금액에 있어서 한도가 있는 거죠. 그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0: 맞습니다.
1: 이렇게 조금 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이 RIA 계좌다.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불러들여 올 때,
2: 네.
1: 요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이게요, 또 해외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면서요.
2: 맞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구간이 있는데요. 만약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하시게 되면 100%, 그리고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12월 31일까지 매도를 하시면 50%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를 다 받으려면 이번 달까지는 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가져온다는 게꼭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 1년 동안의 수익을 더 많이 냈고 또그 반대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했던 게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보다 더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그럼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님도
0: 네.
1: 국내 주식에 정확하게 어떤 종목에 투자할 거야라는 투자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다면 해외 주식 정리하시고 들어오는 건 추천이 될수 있지만
0: 네네.
1: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뭐 감면받는 조건 하나만 보고 국내 주식으로 막 무작정 들어오는 거는 또 좋지 않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 RIA 어떤 분들은 이걸 리아 계좌 이렇게도
0: 네네.
1: 부르시더라고요.
0: 네네.
1: 요거 누가 하면 좋은 거예요?
0: 자,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을 가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1년간 무조건 돈을 찾거나 하지 않고 국내 주식에 묶어두실 예정이신 분. 세 번째는 해외 주식에 추가로 매수 계획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은 고려를 하되 만약 여기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불필요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겠죠. 나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재무 점검해보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도 체크해본 후 우리 집 가계부에 지출되는 항목까지 좀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간단하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서 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니 주변에 한두 명씩 아프기 시작하고 수술도 하고 뭐 암에도 걸리다 보니 나도 보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주변에서 보험 가입을 뭐 하라고 권해도 돈 아깝다 싶어서 몇 개만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 막 보험료를 한 달에 뭐 70만 원, 8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상담 신청하는데 저는 겨우 뭐 20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도 될지 고민만 몇 달을 하다가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자 용기 내서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저도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0: 그렇죠. 보험료가 과한 건 당연히 문제인데 네, 네. 그냥 뭐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잘못되면 이것도 문제인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담 요청을 보험료 기준으로 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0: 보면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줄여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 전반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1: 그렇죠.
0: 네, 아니면 과한 이제 보장이 있으면 빼고 또 부족한 보장이 있으면은 추가하는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상담이 좀 제일 많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사연들은 이제 방송에서 내보내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좀 단순하다 보니까
1: 그렇지
2: 네.
1: 않아요.
2: 맞아요. 네네.
0: 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기는 오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1: 그렇죠.
2: 맞아요. 네네.
1: 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20만 원 내외 이 보험 아마 많은 분들이 요 정도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네네. 건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보험 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료를 보니까 21만 원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1: 네.
2: 그중에서 실손보험이 2세대 실손이고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여기에 급성신경색 1000만 원, 그 외에 수술비가 조금 있는 정도셨어요.
1: 네.
2: 그 외에 보험 두 개가 있으셨는데 한 개는 암보험이랑 치아보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암보험은 비갱신용으로 잘 가입을 하셨지만 만기가 80세로 조금 짧았던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3천만 원 정도의 암진단비를 준비를 해서 잘 유지를 하면 됐고요. 다만 치아보험은 5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뭐 치아 상태가 지금 나쁜 것도 아니고 딱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1: 어제도 따님이 어머님 앞으로 네네. 치아보험을 언젠가는 엄마가 병원
2: 필요하겠지.
1: 갈 일이 생길 거니까라고 이제 가입해뒀던 거 되게 불필요해서 네. 정리해드린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2: 네.
1: 어쨌든 이것도
2: 내 상황에 맞춰서
1: 그렇죠.
2: 건강 상태에 맞춰서
1: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험이 적기는 적습니다.
2: 맞아요. 네.
1: 자, 그럼 청취자님이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셔야 될까 아니면 실손 전환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0: 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 청취자님 주변 지인들을 보니까 2세대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셨나 봐요. 그래서 유지를 좀 하고 싶어 하셔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치아보험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부족한 보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보장이라고 하면 암진단비가 있기는 하지만 80세로 만기가 좀 짧았고
1: 그렇죠.
0: 혈관 쪽도 범위가 협소한 뇌졸중과 심근경색만 보장되다 보니까 보장 자체가 좁고 금액도 적었기 때문에 혈관 쪽에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2: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청취자님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과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험료 수준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금보다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너무 부담된다. 다만 지금보다 10만 원까지만 좀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일단 암 진단비는 있으셨기 때문에 암 치료비로 암을 좀 보완하기로 했고요. 혈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일부와 순환기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로 가성비 있게 좀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6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추가가 됐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추가가 안 됐죠.
1: 그러게요.
2: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보험료가 21만 원이었는데 22만 원으로 만 원만 늘어나지만 기존의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고 암보험도 유지를 하면서 치아보험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암치료비와 혈관 쪽에 대한 진단비, 치료비까지 보완하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불필요하게 내고 계셨던 5만 원의 치아보험을 조정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이 암치료비와 혈관 관련한 주요 진단비를 추가하셨습니다. 요거 뭐 기존에 내던 금액에서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청취자님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것도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주셨겠죠?
0: 네, 물론입니다. 이제 비갱신용보험으로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혈관 쪽에는 이제 보장 범위가 훨씬 넓게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는 이제 부정맥과 신부전까지 보장되는 순환계 치료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처방전이 잘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써드린 처방전을 만족해 하시면서 간병인 보험까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간병인 보험도 4만 원으로 준비해서 최종 26만 원의 보험료로 부족한 보장들을 최대한 메꿀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했습니다.
1: 그렇군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20만 원 남짓의 네. 보험료에서 지금 5-6만 원 정도를 추가해 보장의 질을 월등히 높인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료 과하게 중복하게 막 쓰고 계신 분들 당연히 보험료 수준을 줄여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보장의 질입니다.
0: 맞습니다.
1: 어려울 때 보장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단 내가 가입해놓은 이 보험이 잘 돼 있는 건지 여러분들 점검하고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인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두 분이 열심히 또 정보 전달해 주시려고 목을 왜 이렇게 요란하게 부시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2: 아, 네. 감기가 잘 안 나왔는데.
1: 뭐 두 분 뭐 노래하시는 분들이세요?
2: 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네, 말을 좀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네네.
1: 맞아요. 요즘 뭐 워낙 일교차 심하고
2: 맞습니다. 네.
1: 하루 사이에 계절이 막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2: 온도
1: 갑자기
2: 쌀쌀해요.
1: 그렇죠. 겨울이었다가 네. 막 네.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 많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서 네. 오래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규범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0: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기존의 돈 관리를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나이도 나인 만큼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팠을 때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크게 아프지 않으면 결국 없어지는 돈인데 이건 분명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보험을 빼고도 부부 합산해서 123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사연은 보험료가 그렇죠. 네. 많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납입 중인 맞습니다. 사연입니다. 우선요. 노후 준비 거의 안 돼 있고 부부 합산 보험료가 123만
2: 많아요.
1: 아우, 네. 많아요. 많아요. 벌써 그냥 제 돈 아닌데 너무 부담돼요.
2: 네.
1: 자, 노후가 얼마나 준비돼 있길래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2: 일단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준비가 안 된 케이스가 많은데 직장 다니면 그래도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개인연금과 배우자분의 또 국민연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자분의 국민연금을 제가 내라고 말씀을 드리 면서 과거에 못 냈던 기간까지 납부를 하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걸 우리는 추후 납부라고 하는데 추후 납부 신청까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추후 납부까지 하시게 된다면 네. 이 청취자님 부부는 그럼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네. 먼저 확인해 보니까 청취자님께서는 130만 원 그리고 배우자분이 45만 원 정도에서 두 분 합산 175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 다만 175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왜냐하면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두 분에서 생활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금으로 받아도 한

0: 가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보험 현황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어찌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최종 리모델링을 했을 때 보장이 어떻게 바뀌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비포 애프터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보통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청취자분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2: 네, 우선 실손보험은 이제 유지를 하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과 유병자보험 세 건 그리고 운전자보험 한 건은 정리를 해야 했고요. 화재보험 역시 적립금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립금을 제외한 순수 화재보험으로 5천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감액 완납.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되게 지금 리모델링 사연의 중요한 부분을 맞아요.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감액 완납이 도대체 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뭐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완납은 말 그대로 보장을 줄이는 대신 완납 처리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납 중에 12년을 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해당되는 사망보험금이 1억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면 8년을 원래는 내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내는 거잖아요. 대신 안 낸 부분만큼 보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억이 5천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앞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더 이상 안 내고 완납 처리를 한다. 이게 감액 완납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액 완납. 우리 많이 이제 들리는 뭐 말이잖아요. 자, 감액 완납은 모든 종신보험에서 가능한 기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바로 할게요.
0: 네. 네.
1: X.
2: 확실합니까?
1: 확실해요. 자, 여기서 추가 답변.
2: 네.
1: 무슨 네. 기능이 있어야 네. 돼요. 네. 기능. 발레단 이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니버셜 기능. 이게 있어야지만 감액 완납이 된다가 아니라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들은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그렇죠. 자, 이거 정확하게 좀 풀어볼까요?
2: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제 종신보험에서 감액 완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마다 그리고 좀 상품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상품의 변액 종신보험이나 방금 말씀하신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1: 아, 변액 종신보험 안 되고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안 된다.
2: 네. 근데 네. 또 상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0: 네. 네. 일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네. 네. 네. 물론 이제 자세한 건 정확한 상담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려면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무조건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보면 담보가 좋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3종 수술비 안에서 그렇죠. 뭐 치조골 이식 수술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액 완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이래서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0: 네,
1: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저도 여기 매일같이 앉아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또 모르잖아요.
0: 맞아요. 자, 사람답네요. 기계인 줄 알았어요.
1: 맞아요. 인간 냄새가 나는 굿모닝 굿나이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네. 정리를 하고 나면은 부족한 부분이 좀 생기잖아요. 보완은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일단 건강보험 두 건과 종신보험에 있는 보장들은 어느 정도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는 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은 암 치료비 정도로 좀 저렴하게 좀 보완을 했고요. 다만 혈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뿐만 아니라 순환계 치료비까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루도 보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험을 많이 추가하지 않더라도 청취자님 보험 재정비가 가능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어떻게 조정이 된 걸까요?
2: 네, 뭐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를 했고요. 또 유지할 건 유지를 하고 종신보험 감액 완납의 일부 부족한 부분만 조금 이제 추가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꽤 많이 됐습니다. 우선 청취자님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78만 원의 보험이었잖아요. 근데 32만 원의 보험료로 46만 원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배우자분도 45만

0: 1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18만 원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분 합산해서 보면 64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기 때문에 이번 처방전 역시 매우 잘 쓰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1: 아니,
0: 같아요.
1: 금액이 굉장히 크게 줄었는데 너무 밋밋하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0: 제가?
1: 청취자분들이 네, 이게 얼마 줄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토탈에서 123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총 64만 원의 보험료를 줄인
2: 아,
1: 거거든요.
2: 이제 좀 실감이 나기
1: 네, 절반
2: 시작하네요.
1: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장 자체도 뭐 엄청나게 줄어든 게 아니라 청취자님의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준비하면서 고루 보장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없던 보장들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잘 써졌다 처방전이. 근데 이게 단순 계산을 해도요. 64만 원. 20년 된다고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을 세이브해 드린 거예요.
2: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험 점검 한 번으로 아낄 수 있었던 내 돈, 1억
0: 네.
2: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까지 하시면 되는 거겠죠?
0: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현철 팀장님이 방금 그렇게 강조하신 64만 원의 보험료와 가입 중인 20만 원의 연금 보험, 그리고 16만 원을 더해서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다만 이제 100만 원을 계속해서 이제 납부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50만 원은 10년 동안 납부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50만 원은 15년 동안 배우자님 이름으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1: 자, 요렇게 세팅을 했더니 청취자님은 70세부터 매월 53만 원씩, 배우자분은 매월 82만 원씩 평생토록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합산해서 135만 원을 평생토록 받는 거거든요.
2: 네.
1: 기존에 아까 국민연금 175만 원과 합산은 얼마인가요? 총 310만 원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니까 이번 상담은 제 스스로가 상담이 좀 뿌듯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충분히 뿌듯하셔도 될 것
0: 네.
2: 같아요. 한 번의 상담으로 내 노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담 사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진짜 귀하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볼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미래의 위험과 만일의 세태를 준비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비가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물러나지만 강원도, 전북, 경북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지나가는 덕분에 공기가 한결 선선합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더위 걱정은 잠시 내려놓아도 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0도로 시작해서 20도 선에 머물고요.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반짝 오릅니다. 빗길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부쩍 차도 늘어 있는데 행담도유계소 부근은 고장차도 있고 광명역 부근에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광명역 부근 4시 50분경에 사고 발생했고요. 서평택 들어올 때 밀리고 있고 매송에서 팔곡터널 목감을 지나서 금천까지도 많이 밀립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서평택 진출로와 갓길에 걸쳐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송파에서 성남 요금소 서하남 부근 통과할 때 밀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송내 구간으로는 무척 길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치열한 수급 공방전 속 등락하다 7,490대에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9포인트 오른 7,490.05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4.51포인트 오른 7,499.07로 출발했고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 7,426.6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99포인트 내린 1,199.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로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이번 달 하순 나올 예정인 가운데 많게는 5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상품, 즉 ETP 사례 적용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레버리지 ETF 유입은 소극적 유입 기준 1조 7천억 원, 적극적 유입 기준 5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직접 매매 개시는 변수 요인이며 단일 종목 교육 이수가 별도로 필요한 점도 일정 부분 허들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통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5% 상승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월 셋째 주 0.15%, 넷째 주 0.14%를 기록한 데 이어 3주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원은 국제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 및 역세권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토요일에도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시 군청에서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허가 신청권에 한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며 다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HMM 남우호 예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은 나무호를 연결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선박은 내일 새벽쯤 두바이 향해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무호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로 옮겨져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조사단도 오늘 새벽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정밀 감식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밝힐 계획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0: 1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총리가 비상겸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로 가기 위한 단계적 개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어게인 공천으로 아직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인천 경기 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 잔불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간다며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겸손하게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윤 어게인 공천 논란에 휩싸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면접을 예고했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정전 실장과 점심을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5시 10분 서울 여의도 당사로와 면접을 받으라고 미리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정전 실장 출마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비했다는 설명인데 면접 이후 공천 배제나 경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 윤리위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면접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물러나겠지만 강원과 일부 전북,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겠고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0도, 창원과 부산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5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2.5mm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39년 만에 헌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인데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2시에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당론이 개헌 반대라면 반대 표결이든 기권이든 해도 될 텐데 굳이 불참한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사실 개헌 절차는 국회에서 끝.

나지 않습니다. 최근 개헌을 한 북한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니까요. 이번 개헌안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7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목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들과 함께하는 정치아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호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네, 아까 뭐 오프닝에서 했지만 오늘 개헌안 불성립됐습니다. 저는 그냥 부결될 줄 알았는데 런닝타임이랑 상영시간이 내일까지로 연기됐는데 국민의힘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단호히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될 건지 그리고 전국이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2: 글쎄요. 뭐 그 정족수미달로 불성립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아쉽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87년 개헌이 마지막이었으니까 40년이 돼가는데 아직 개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한 60차례 개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시대가 바뀌고 또 그 사회의 성격이나 구조도 바뀌고 또 이 공동체의 필요가 바뀌면 개헌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많은 개헌 요구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꼴이 됐는데 이번 개헌안은 더더욱 첨예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18 정신과 부마항쟁 이거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하고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돼서 더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하고 이건 뭐 당연히 내란 이후에 필요한 조항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것마저 이제 정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반대를 야당에서 한 건데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당이 참여해서 개헌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보이콧을 함으로써 그 논의가 그냥 무산된 거는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네. 개헌안이 발의됐는지도 모르고 뭐가 내용인지도 모르고
0: 사실 그렇습니다.
2: 네, 이게 이제 선거나 현안에 너무 이게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타이밍도 조금 적절치 않았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여당 차원에서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야당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3: 그런데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논쟁이 많고 뭔가 협의하지 못한 안보다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흉금을 터놓고 추진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불법 계엄을 뭔가 좀 방지하기 위한 계엄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몰상식하게 반대한다는 것 자체는 네. 우리 당이 내란 잔당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도 그렇게 윤 어게인 세력을 그냥 착착 꽂아놓더니 이런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헌법 전문에 넣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고 지방자치 강화하자. 네. 이거 동의 안 하는 게 이거 정말 현실인가요? 이거 지방자치 강화하자는 게 국민의힘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것까지?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견이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빼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우리가 정치권이 뭔가 상생적인 모습, 협치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로서는 실망이 좀 크다. 네.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세게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 오늘 뭐 입장을 보니까 새마을 정신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새롭게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일 최고께서는?
4: 그 일단 국민들이 뭘 바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국민들한테 설명하셨나요? 그 정치권에서 그 자기들끼리 뚝딱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헌이 무슨 일반 법률도 이렇게는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개헌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법 구조를 바꾸는 그 중차대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바뀐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는지 제가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0: 그때 60하고 시작될 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만든 헌법이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 유신헌법 이건 아니에요. 쉽게 50하고 헌법 전두환헌법은 아니고
1: 네.
0: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삼성개헌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대 정신과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5.18과 부마항쟁을 그 전문에 넣는 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계엄요건 강화하는 거 저는 계엄에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1: 네.
0: 그럼 그거 안는다고 해서 또 계엄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건 그냥 보여주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헌을 하려면 정말로 이 헌법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게 국민상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뭐뭐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논의를 해서 그걸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거 개헌을 굉장히 쉽게 만들기 위한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집권 당시에 또다시 개헌을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찔끔찔끔찔끔 개헌을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 깔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1: 네.
0: 저는 그런 느낌. 왜 개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2: 아니 근데
1: 시기적으로
2: 뭐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네.
2: 현재 국회 의석 구조로 보면
1: 네.
2: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어서
1: 네.
2: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여권이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1: 네.
2: 또 개혁신당까지를 포함하면 충분한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거든요.
1: 네.
2: 너무 이제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쟁점이 없는 다 합의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개헌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이고
1: 네.
2: 이 예민한 문제로 접근하자. 뭐 이런 이제 2단계 구상이었다고 보는데 그 문턱에서부터 막히니까 조금 힘이 빠지는 거죠. 이러면 그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논의 자체를 못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걱정이 드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의 처지는 알겠어요.
0: 네.
2: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고 개헌이라는 성과를 현재 대통령과 현재 여당한테 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약간의 어깃장 심리인데 조금 대승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아니 근데
1: 그렇군요.
0: 개헌을 하면은
1: 네.
0: 어쨌든 국민 투표를 또 해야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1: 네.
0: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근데 5.18 부마항쟁 전문에 넣자, 계엄요건 강화하자. 뭐 이런 수준으로 바꾸려고 온 국민이 거기다가 투표를 하는 그걸 만든다는 게 그게 합리적인가요?
3: 근데 이제
2: 알겠습니다.
3: 불법 계엄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불법 계엄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고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것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아니, 집권도 민주당이 했는데, 민주당이 계엄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리미리, 그리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에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들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가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저희가 내란 잔당 얘기하는
1: 알겠습니다.
3: 겁니다.
1: 잠깐만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0: 내란이라는 얘기만 끊으면 모든 게다 면죄부가 됩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본인에게 제기된 5개의 재판 혐의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려는 헌법사상 유례가 없는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란 정당을 앞세우면은 그러면서 다 면죄가 됩니까? 내란은요
3: 네.
0: 이미 당사자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관련자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나 다른 사람들 많이 우리 당에서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내란이라는 얘기만 그 들이대면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3: 윤
0: 논리적으로
3: 어게인
0: 말이
3: 세력들을
0: 됩니까?
3: 그렇게 공천을 하고 전면적으로 총선 얼굴로 지방선거 얼굴로 내밀고 있는 게 국민의힘
0: 아니
3: 아니겠습니까?
0: 근데
3: 그러면
0: 김용 씨 저 공천하려고 안 했습니까? 우리도 정진석 씨 그만뒀지만
3: 김용 부원장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1: 알겠습니다.
3: 아니,
1: 여기까지 하고요.
3: 그거랑 이거랑 경중이 다른 사항인데.
1: 쟁점을 국민들이 또잘 모른다고 알려진 공소 취소 특검.

0: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작기소 특검 사실은 지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례적으로 연임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까지 수기하겠다고 한 발 더 물러서긴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도 계속 요 부분은 사설을 굉장히 날카롭게 좀 쓰고 있는데 당내 신중론도 많다. 그리고 영남권에서 후보들의 어려움 많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 이슈는 여기서 그러면 일단 한번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계속 좀 쭉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좀 팩터로 작동을 할까요?
1: 일단 뭐 선거 전에 이게 쟁점이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커질 듯하니까 이제 끄는 거고요. 다만 야당은 계속 불씨를 살려나가려고 할 텐데 이제 내용도 이제 수정 가능하다,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애초에 제출된 원안 법안대로는 못 갈 것 같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선거 전에 저걸 이렇게 꺼냄으로써 결국엔 긁어부스럼 만들었잖아요.
0: 네.
1: 지금 가뜩이나 이제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에서 선거 구도가 정렬이 되면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던 차에 이게 이제 마치 기름 끼얹듯이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런 명분 이런 걸 전 제공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는 상당한 실책이고 패착이죠. 그리고 내용으로 보더라도 글쎄 우리 김준호 변호사 더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게 증명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0: 네.
1: 그 다음 단계도 그러면 기 제기된 공소들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하든가 애초에 그 공소를 제기했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든가 이게 맞는 거지 특검에 전례 없는 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가져와 가지고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이게 이제 헌법의 원칙하고도 충돌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낳기 때문에 내용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약간 미스터리예요. 선거 앞두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사실
0: 그러니까요.
1: 상식적이지 않은데
0: 네.
1: 왜 그랬을까?
0: 아.
1: 도대체 뭐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판단을 무리하게 했다가 며칠 만에 물러섰을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0: 김지호 대변인 미스터리를 좀 풀어주시죠.
2: 아니 국가 고위 공무원인 검사 집단이
0: 네.
2: 막 사람을 가다 놓고 그냥 증언을 조작하고 녹취를 조작하고 엑셀파의 증거를 조작하고 그런 황당무계하고 조직폭력배 사기꾼 같은 짓들을 한 것이 조작기소 국정감사에서 녹취파일 및 교도관들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수사 필요가 있고
0: 네.
2: 이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입법부라면 다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 수석 부대표인 천준호 부대표가 입법 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2: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뭐 국민 각계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숙의해서 논의해 보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입법 과정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입법 프로세스도 그것도 의회가 열려 있는 한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입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과정상 문제가 없고
0: 내용도 문제가 없다.
2: 의견이 있으면
0: 네.
2: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김종영 최고.
3: 이건 입법 범죄입니다.
0: 네.
3: 지금 국회의원들은 범죄 혐의를 저지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3: 만약에 지금 김지호 대변인 얘기한 대로 이 특검 그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범죄가 발견됐고 그렇게 검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 왜 중단합니까? 왜 연기합니까? 밀어붙이셔야죠. 왜 그만둬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이 다 확인됐는데 그렇다면 왜 잘못된 것들이 타협을 하죠? 그 당장 밀어붙여야죠. 계속 가야죠. 선거고 뭐든 간에 오히려 선거에서 더 앞세우셔야죠. 이거 이러이러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중단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요. 본인들이 캥기는 거거든요.
0: 네.
3: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어떤 이화영의 변호사였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녹취록을 제기하면서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제목도 공소 취소 그 특검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
0: 국정조사.
3: 국정조사였습니다. 네. 이미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김성태. 김성태가 자기 진술을 번복했습니까?
0: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전혀 아닙니다. 네. 방용철. 이화영이 이화 뭐 지금 누구죠? 이 누구죠? 그 북한에 가서 만났죠. 필리핀에서 만난
0: 리오남. 친구.
3: 이호남. 네. 이호남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났다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그 법사위에서 그 사람 닥달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술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부터 쥐잡듯이 그렇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온 국민들이 다 보셨고 그다음에 이원석 그때 검찰총장도 나와서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서갖고 제가 패싱당하고 인사도 패싱당하고 다 쫓겨난 사람입니다. 쭉 설명을 다 했어요.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누구를 감금했느냐 뭐가 어땠느냐 뭐 이런 식의 아주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진술 이런 것들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말도 연어 술자리 파티 얼마나 오랫동안 떠들었습니까? 왜 그거 제대로 제시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이 김성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연어 먹고서 그 진술을 바꿉니까? 술 먹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지금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잖아요.
2: 교도관들이 다 증언을 했는데
3: 무슨 증언을 해?
2: 교도관들이 다 증언을 하고 박상용 검사 자체가 연어 회 덮밥 그전에는 먹은 적 없다 얘기했다가 이제 먹은 적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3: 아니 연어 회덮밥을 그러니까 먹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2: 아니 밖에서 그것을 왜 사 먹습니까?
3: 아니
2: 왜
3: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는 밖에서 오지 그러면
2: 그
3: 안에서 들어옵니까?
2: 아니 그러면 박성용 검사는 청문회 때 왜 거짓말했어? 그런 적 없다.
3: 거짓말이에요.
2: 거짓말했다. 네. 그런 거 먹은 적 하시죠. 없다 네. 얘기한다. 아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좀 한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윤석열 정부와 달라요. 정부 여당이 막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저기 막 야당이 무슨 얘기를 하던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막 밀어붙였는데 저희는 그래도 야당과 뭔가 좀 대화도 하고 장동혁 대표와 회동도 하고 같이 합의해서 추진한 법안도 많습니다. 아니, 의견을 들어야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화되고. 뭔가 순응하고 그런 뭐라 그래 길들여진 그러한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좀
3: 누가 길들여져요?
2: 길들여진 거죠.
3: 아니 저한테 윤석열이 길들여졌다고 얘기하는 게
2: 아니 그럼 윤석열처럼 정치하라 이겁니까?
0: 여기까지 마시죠.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청각적으로 힘들어하시기 네. 때문에 연어는 이제 사실 어떤 뭐 조경식 씨인가요? 그분은 60인분이 들어갔다 했는데 이것 좀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화영 지사도 몇 월 며칠이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계속 법정에서나 기존의 국회에서나 이것들이 계속 진술이 좀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도 좀 약간 미궁으로 네, 빠져
1: 제가
0: 있습니다.
1: 제가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그 상대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데 국정조사에서 이런저런 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이 됐는데 법정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증거가 현출이 됐어요.
0: 그런데
1: 그렇죠?
0: 네.
1: 국정조사에서 그런 논란이 법정에 증거되고 그게 판결로 확정된 증거들을 다 탄핵할 만큼 충분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때문에 증명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려면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0: 네.
1: 그 뒤에 공소기각이든 공소취소든 되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런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법에 특별검사가 기진행된 사건을 가져와가지고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넣는다는 거는 이거는 뭐 헌법의 삼권분립이나 아니면 자기심판 금지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로 무리기 때문에 여당도 멈췄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건 정무적으로 보면 뻔한 결론이거든요. 네.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부울경 선거를 다 어렵게 만들었는지 좀 납득이 안
3: 충성
1: 돼요.
3: 충성 경쟁이
1: 국민의힘이 너무 좀 잘 못 나가니까 적대적 공존 체제 복원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네. 힘을 좀 주려고 이런 건가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왜 그랬는지 참 그런 부분에서 또 뭐 내용도 문제지만 시기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너무 뜨거워서 광고를 한 1, 2분 당겨서 먼저 듣고 이후에서 다른 이야기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네, 오늘은 유난히 뜨거운 정치아싸 시간 김소혁재고 김지호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차분하게 하시죠.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와, 마이크 꺼지자마자 다들 웃고 있어가지고 얘네 뭐냐 이러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염려 마시고요. 네, 저희 또 차분하게 2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속보 중에 하나는 역시 며칠 동안 뜨거웠던 정진섭 전 비서실장이 오늘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설도 있었는데 아니 그냥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4: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죠. 정진석 그 비서실장 공천을 주기는 어려웠을 걸로 보여요. 당내 반발도 워낙 센데다가 여론도 안 좋으니까. 다만 정진석 실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공천 준 거나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네. 의견도 나왔어요. 뭐 주로 제가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다녔는데 네. 일종의 우회상장 아니냐. 그런데다가 이 방송에서 나오는 특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 내부 의견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가 네. 아니 장동혁 대표 생각은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다시 당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다 이러고 또 떠들고 다녔어요.
3: 아 그래요?
4: 작전이 다 드러났어요. 이미. 아. 그러니까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아니,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정진석 그 실장 정도 5선의 국회 부의장 지낸 당의 원로급 중진이면 정치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선당우사 하는 게 맞죠. 여기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내가 나가면 당선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고 뭐 여전히 윤호개인 정당 내란 정당이구나.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 점을 아마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둘이 또 사돈관계이기도 하니까 네. 설득을 한 것 같고 낮에 1시간 만났대요.
3: 네.
4: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장이 나온 거여서 그나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궁지로 몰려가다가
3: 다행이다.
4: 그나마 다행이다.
3: 아, 그러면 김주 대변인은 아쉽다.
5: 아니 이거는
3: 매우 아쉽다.
5: 이거는
3: 네.
5: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네. 추경은 되고 네. 나는 왜 안 되냐.
3: 네.
5: 이게 사실상 너무 큰 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뽑아놨는데 네. 자칫해서 이 파장이 커지면 대구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3: 네.
5: 개인적으로 사돈 아닙니까?
3: 네.
5: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간관계에 의한 이런 설득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그 어떤 읍소를 뿌리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박덕흠 위원장이 사실 큰일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5: 그렇죠.
3: 네. 이정현 위원장 다음에 후임으로 와서 큰일을 한 거라고 보수 입장에서 보면. 네.
6: 아니 그럼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이 뭐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3: 네.
6: 본인이 결사 반대했다.
3: 네.
6: 나는 그거 하는 거 전혀 몰랐다.
3: 국방부 장관한테 소리치고.
6: 네, 소리치고 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알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만만한 사람들만 갖고 했던 것 같아. 누가 조금 거기에 반대하거나
3: 네.
6: 그러면 원래는 이제 신원식 씨도 국방장관 하던 사람을 그냥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6: 그래서 자기가 만만한 사람들만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러니까 당에서 뭐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 하면 난리가 났을 테니까 뭐 안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뭐 항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게 정무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률적인 책임도 뭐 그건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요.
3: 네.
6: 그 정권의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는 또 좀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3: 네.
6: 같이 대통령 옆에서 지금 거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본인이야 상당히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의 지금 거리에 모셨던 또 다른 정치인이죠. 이용 전 의원 저희가 3부에서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는 예고 말씀드리면서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개헌할 때 잠깐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개헌 자체에 대해서 그나마 좀 열려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 한지하 의원인데 한지하 의원 인터뷰에서 나는 개소식 때 한동훈 대표 개소식에 간다. 라고 방송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네. 토요일인가요? 일요일. 이제 그 저기 개소식이 있죠. 박민식 네. 후보, 한동훈 후보 개소식이 있는데 개소식에 누가 가냐?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징계 여부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종혁 최고는 다시 한번 징계를 각오하시면서 이제 부산에 가십니까?
6: 네, 저는 갑니다. 가는데 뭐 그 서병수 전 시장님이 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는 잘못된 거다. 새벽에 1시 반에 보도자료 하나로 아무런 해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적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비판을 했다고 해서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저도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배현진 의원은 또 징계를 했고요.
3: 네.
6: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그 징계는 법률과 헌법이 위배된다라면서 저와 배현진 의원을 잇따라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정당사 역사상 유례가 없는
3: 그렇죠.
6: 일을 했잖아요.
3: 네.
6: 그러면 그때 당연히 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복당시키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개인의 어떤 정치적 욕망 경쟁자에 대한 그 제거를 목표로 해서 그걸 밀어붙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 네.
6: 서병수 위원장도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도 끝나면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는 것들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저는 뭐 많은 다른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에는 조갑재 대표님도 내려가시거든요.
3: 아.
6: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다시 한번 보수 안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는.
4: 조갑재 대표가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죠. 당원이 아니니까.
3: 그렇죠. 그러니까
4: 결국 이게 이제 두 개의 정당성이 한 당내에서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각자는 각자의 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일종의 적점 분열이고 자중질환인 거죠.
3: 네.
4: 게다가 10분 거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그 각자는 주장하고 있지만은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 좀 한심한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3: 네.
4: 다만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나중에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저런 뭐 분열 상태로 결국에 이제 선거가 마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단일화 이런 건 좀 쉽지 않고 각자가 또 거부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추이는 별로 우열이 안 가려지고 있어요.
3: 네.
4: 두 후보 간에.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야 인위적 여러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민심에 의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심 포인트는 그거죠. 누가 가나. 누가 많이 가나.
3: 네.
4: 이런 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3: 그러니까 둘 다 안 가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네,
4: 흥미거리가 돼버린
3: 네.
4: 거예요. 입장 곤란한 사람은 양쪽 다 안 가는 거죠.
3: 네.
4: 예를 들면 부산의 친한계 의원들.
3: 아.
4: 헤매하잖아요. 뭔가 안 가는 거지 양쪽 다.
3: 아.
4: 뭐 이럴 가능성이 높고.
3: 네.
4: 근데 박민식 의원한테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본인이 후보가 됐어요. 스타트가 늦었는데 본인이 내세우는 건 연고입니다. 한동훈도 연고 없고 하정우도 연고 약하고
3: 그렇죠.
4: 나만이 진짜 북구 후보다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이번 선거가 안 되잖아요. 선거의 의미가 확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정우는 내세우는 게 있어요. 본인이 여당 후보고 또 AI 신산업, 뭐 부산의 미래, 먹거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은 뭐 보수 재건, 보수 혁신 이런 게 있어요. 박민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영하고 같은 노선이야? 좀 이렇게 비춰질 여지가 그럴 많아요.
3: 그럴 수 있겠네요.
4: 그런데 네. 또 본인의 SNS의 과거 윤호개인 행적은 또 다 지우고 있어요.
3: 네.
4: 그러니까 이게요 선거라는 게 선거에서 어떤 메시지 구도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고 구도가 안 잡히면 선거를 못해 갈수록 힘이 빠져요.
3: 네.
4: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그 위기 리스크 요인일 거고 한동훈 후보는 조직 없는 선거의 한계가 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을 넣으면 박민식 후보가 위로 가고 이름을 넣으면 한동훈 후보가 위로 가는 게 지금 여실히 여론조사 드러나잖아요. 이거 선거 막판까지 그렇게 갈 텐데 국민의힘 그 핵심 지지층의 강한 비토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걸 무시하고 네. 다른 데서 표를 끌어올리려면 네. 정영근 같은 사람 후보대장 임명하면 안 되죠.
3: 아. 그 얘기는 좀 해봐야겠네요. 정영근 전 의원 이 지역에서 3선을 하고 마지막에는 박민식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의정활동을 그만두고 나중에 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가요?
4: 네.
3: 그때 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공안검사 출신이다 보니 여당 쪽에서도 비판이 좀 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5: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선거 컨셉이 부산에 가서 뭐 검사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개소식 관련된 건도 사실은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 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여야 후보가 나오면 이 개소식도 갔다가 저 개소식도 가요.
3: 그렇죠.
5: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여야 경쟁자끼리도 조금 시간을 조율해서 날짜를 조율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배려하고 뭐 이게 서로 죽이는 정치는 아니잖아요. 전쟁도 아니고 그런 정도 소통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정치를 하고 정당인으로서 꼭 그렇게까지 시간을 맞춰야 되나. 불편하잖아.
3: 그럴 수 있겠네요.
5: 그리고 줄을 세우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같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도 했고 뭐 그런 관계잖아요.
3: 근데
5: 그 뭐 한두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나. 저는 뭐 선거에 당선되고 정치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저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3: 하긴 단위 농협, 뭐 단위 신협,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런 분들은 양쪽에 다 가야 될 텐데 어느 쪽 먼저 가냐 이건 좀 약간 유권자들을 괴롭히는 건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6: 김주호 대변인은 되게 좋아하면서

0: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정향근 의원은 여기서 3선을 하신 분인데
1: 그렇죠.
0: 그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노선과 주장에 동조를 하세요. 자, 보수가 잘못됐다. 보수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윤호개인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보니 이거 윤석열 잘못한 거다. 그리고 탄핵된 건 어쩔 수 없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에 동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동참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에 그분이 무슨 공과가 있는 분이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쓰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분께서 아니, 난 한동훈 대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럼 그분에 대해서도 그 문호를 열어서 아 감사하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수를 바꿔보자. 오히려 과거에 굉장히 강성 우파 보수였던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윤호계인에 가까웠을 것 같은 분이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그 도와주겠다라고
1: 네.
0: 얘기하면 그거를 안 받, 나는 당신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를 못 받겠다. 오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건 제가 반론을 안할 수가 없는데
1: 네.
2: 그냥 과거의 강경한 보수 인사가 아니고요.
1: 네.
2: 그분이 안기부 수사단장까지 역임하면서 안기부에 20년을 있었어요.
1: 네.
2: 그리고 이근안으로 대표되는 고문의 배우로 지목이 됐어요. 그러나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님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혹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이 다른 보수가 아니고 특정한 인격체를 말살시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분에 의해서 그 주도됐던 고문에 의해 피해자들이 김근태 전 의원이나 서경원 전 의원이나 그 수기를 보세요. 그분들이 썼던 고문 당해가지고 귀에서 피를 몇 바가지씩 쏟아내고 근데 그런 걸 주도했던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와서 그 입장에 동의한다 그래서 후원회장으로 쉽게 삼는다. 그게 보수 재건입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1: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좀 그냥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정연근 의원이 나중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할땐또 의료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한 그래서 그때 전향이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그쪽 분야의 진보 진영 인사는 웬일이야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독특한 기억도 좀 나기는 하네요. 요거 근데 요것만 하나 좀 제가 김종일 최고한테 물어볼게요. 조선일보 표현으로는 주박야한? 낮에는 박민식, 밤에는 한동훈. 왜 끝에 야한으로 이렇게 끝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신조어까지 있는데 양쪽을 다 오고 가시는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약간
0: 당연히 그렇죠.
1: 예, 분위기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0: 아니 뭐 그럼요. 제가 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1: 네.
0: 무소속도 만나보고 국민의힘 후보도 만나보고 제가 민주당 후보는 못 만나봤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보수가 강세 지역이에요.
1: 네.
0: 강세 지역에서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죽으려고 그러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당선이 되려면 한동훈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보수표는 원래 보수표고 한동훈과 손을 잡아야 그 이른바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이 자기를 다 같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잡고 싶은데 근데 또 본인은 이제 또 소속은 소속이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의 또 고민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1: 네. 알겠습니다. 지역을 좀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을 좀 가볼게요. 김관영 후보 무소속 출마 선언을 그냥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뭐죠? 택시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빠르게 이제 징계를 해서 컷오프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원택 후보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1대1 싸움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김관영 의원 예전에 의원 생활도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2: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뭐 김관영 의원이 꽤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게 아마 출마 결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고,
1: 네.
2: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는 본인의 잘못은 잘못이고,
1: 네.
2: 어쨌든 이런 과정에 이르게 된게 결국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1: 네.
2: 이제 자기 사람 심기 그리고 김관영 배제하기의 결과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뭐 그걸 아주 그냥 직격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본인이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의 이런 문제를 오히려 바로잡겠다. 다시 나는 복당하겠다.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다.
1: 네.
2: 뭐 이걸 내세우고 있어요.
1: 아.
2: 근데 이제 전북의 김관영 지사 세가 일단 만만치 않고 이번 일, 그러니까 이원택 그 후보도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1: 네.
2: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인데 왜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냐.
1: 네.
2: 결국에 이제 친청 무죄,
1: 네.
2: 그다음에 비청 유죄 뭐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 동정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선거 결과가. 근데 만약 김관영 지사가 이기고 돌아오는 상황이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의 정당성 많이 흔들릴 거예요.
1: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대변인.
3: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0: 한번 전북지사가 될때그 바로 직전에 다른 당에 계시다가 이제 저희가 좀 문호를 개방해서
1: 22년 1월인가 2월에 가셨죠.
0: 예, 복당을 대선 기간 중에
1: 네.
0: 복당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당에 안착을 해서 사실은 뭐 민주당의 이 지역 도지사 공천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받았고 전북지사로 가셨는데 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 민주 당원들에게 대갚아 줄 수가 있는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들고 본인이 보여준 그 식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나눠준 소액이라도
1: 네.
0: 돈을 나눠준 행위가 그다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럼 민주당이
1: 공천을 줬어도
0: 그것을
1: 욕을 먹었을 것이다. 네.
0: 묵인하고 김관영 지사를 경선을 시키고 선거를 했으면 우리 민주당은 그 뭐가 됩니까? 다른 후보들은 뭐가 되고 이거 정말 본인뿐이 모르는 정치를 한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당을 떠났다가 다시 받아줘서 광역단체장까지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후배들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배신감과 함께 저는 전북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두 번째 탈당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김정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전북.
2: 저는 사실 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텔레비전에 나온 그돈 주는 뭐 모습만 봤는데
1: 네.
2: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뭐가 진행되는 과정이 말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단식을 하다가 실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잘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쪽
1: 알겠습니다.
2: 당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1: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평택 얘기도 짧게 해보죠.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의 후원회장을 직접 맡았습니다. 합당을 추진하던 조국 대표랑 전선을 긋는 모양새여서 이게 뭐 합당 가능성까지 나중에 없어진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잔도를 불사른 거냐,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글쎄요, 뭐 정치는 또 모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측이 굉장히 지금 감정 싸움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그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입장에서 이제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저격수 악연도 있고.
1: 네.
3: 아, 그러나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의 캠페인을 보고 있으면 저럴라면 왜 당을 따로 할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민주당 노선에 더 부합하는 후보다. 내가 민주당 노선을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후보다. 그럼 민주당 후보가 됐어야죠. 당에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러려다가 안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당의 후보가 양당 후보와 경쟁해서 지역구를 돌파했던 사례가 꽤 있어요, 과거에. 예전에 권영길,
1: 네.
3: 심상정,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이준석 누구도 저런 캠페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거는 저 당의 정체성은 뭐야? 그러면 조국한테 투표하는 건 민주당 노선에 투표하는 거야? 조국한테 투표하는 거야? 왜 저러려면 당을 따로 해? 민주당 노선에 더 충실한 정당은 왜 민주당이 아니야? 여러 질문을 낳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선거를 왜 나왔고 왜 평택을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국힘 제로를 얘기하면서 갔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다가 좀 조국 그 대표 정도면 큰 정치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1: 네.
3: 그런 정치인답게 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좀
3: 내가
1: 캠페인이나 이런
3: 친구밖에 없어요.
1: 부분에서
3: 제가
1: 조금
3: 보니까.
1: 아쉬움이 있다.
0: 아, 근데 제가 김용남 후보의 뭐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먹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0: 이 김용남 후보가 끝까지 뭔가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3: 긁혔어.
0: 조국 대표가 뭐 조론 안 부리다. 그다음에 당비를 한 번도 낸 적도 없지 않냐.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형을 2년이나 산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비판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요. 그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민주당이 어목한 시절에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 후보로서 많은 그런 후원회장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을 측면에서 지원한 그런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셨어요.
1: 혁신위원도 했죠.
0: 그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네거티브로 풀어내는 것인데 김용남 후보의 어떤 민주당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 울컥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이냐 심정적으로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조국 대표를 공격하듯이 발언을 쏟아내면 앞으로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 두 분 다 각자 뭔가 캠페인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고언이었던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지호 대변인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였습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강호 온라인
6: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는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1: 지금 뭐해? 세비 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 톡톡해. 지금 세비 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3: YTN is FM
14: 기호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두의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mm 내외의 비지만 우산은 필요한데요. 퇴근길이라 도로도 혼잡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미사 6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 방향 양서 3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빗길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원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출구까지 정체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긴 정체 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로 가기 위한 단계적 개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조차 없애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개헌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후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자신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고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어게인 공천으로 아직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인천, 경기, 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 잔불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0: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간다며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겸손하게 반드시 승리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버트 존스 미국 조지아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를 위한 화상 유세를 통해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태는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 언론이 이를 반박하며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ISNA는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압력과 비판을 가짜 뉴스를 통해 대응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뤄졌다며 이란 속담을 인용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꼬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HMM 나무호 예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사고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은 나무호를 연결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며 선박은 내일 새벽쯤 두바이 향해 도착할 예정입니다. 나무호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로 옮겨져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정밀 감식을 통해 사고의 실체를 밝힐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치열한 수급 공방전 속 등락하다 7,490대에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9포인트 오른 7,490.05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4.51포인트 오른 7,499.07로 출발했고,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 7,426.6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99포인트 내린 1,199.1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오후에 강원도에선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2: 고양 특례시.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의군이라고

0: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교통안전 1분 턱.
3: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네, 5월 7일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하남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용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여고생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김은배 팀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보궐선거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죠.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하는 이용전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출마 기자회견을 이제 하시고 했는데 네. 이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정권의 과오를 피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네. 하시면서 감정이 좀 복받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일단 좀 네. 소회랑 출마에 대한 포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예,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중간에 좀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출마는 제가 하겠다는 결심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 지역구는 취미 의원이세요.
3: 네.
4: 근데 이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면서 제가 현재 여기 하남갑 당협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국회의원의 도전에 있어서 한번 또 출사표를 던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잖아요. 출마 기자회견을.
4: 네. 네,
3: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그 아까 제가 한번 쿼트를 땄는데 정권의 과오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4: 네네.
3: 하는 부분인데
4: 네.
3: 이걸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4: 네, 네. 네. 우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3: 네.
4: 제가 이제 그 수행시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당의 후보로서 또 정당의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정당에서는 정권 교체나 정권 창출에 있어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행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 정권 창출을 했지만 그래도 이 뭐 계엄에 따른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게 굉장히 국민들께 어떤 피곤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에서 저도 그때 국회의원으로서 정권 창출의 한 일원으로서 그 과오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 좀 두고 있습니다.
3: 네, 어제 기자회견 중에 변명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주시는 네.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잘 봤는데요. 다만 네. 이제 그 뭐 좀 사과가 뒤늦은 거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할 때 관저 앞을 지킨다든가 약간 그런 계엄에 대해서 다소 옹호하는 듯한 행적을 25년 초에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번 사과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4: 네.
3: 유권자나 국민분들께 설명할 수 있을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4: 저는 그때 제 판단과 행동을 저는 좀 뭐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피하지 않고 또 숨기지 않고 국민들의 회초리를 달리 받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3: 네.
4: 그래서, 당시 저는 이 문재당의 29번의 탄핵, 그리고 예산 폭거를 비롯해서, 사실, 우여 폭거에 대해서, 이건 헌정질서나 아니면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절박함으로 좀 그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사법적 심판도 있기 때문에, 좀 국민적인 네. 질타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제가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저희 같은 시사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랑 함께 김태규 울산 후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윤어게인 공천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여권에서는 또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럼 네. 좀 억울하신 면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대처하실 생각인지 네.
4: 아니,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선거용 좀 프레임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에서 저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어떻게 보면 한 것도 아니고,
3: 네.
4: 그 다음에 공정하게 저는 심사를 거쳐서 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공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3: 네.
4: 그리고 하남의 경우에는 저는 하남에서 한 12년 정도 거주를 했고 또 하남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보면은 후보모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저는 추미애 의원께 한 1,100표 정도 지고 낙선을 했어도 어느 정치인들처럼 뭐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남을 굳건히 또 지켰고 또 선거 당시에 마음간 그대로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또 주민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저는 보냈던 점에서 당에서 조금 더 또 평가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위원장은 뭐 대구랑 사실

0: 사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큰 연은 없는 것과 달리 나 이용은 쭉 하남에 거주하고 있었고 하남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하게 된 것이라 좀 다른 맥락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수행실장 하시면서 이른바 호위무사라는 뭐그 당시로는 뭐 애칭이랄까요? 하여튼 별칭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인데 반면에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은 백의종군 당에 패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천 신청을 철회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랑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출마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여전히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진석 실장 공천 신청 철회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1: 일단은 앞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0: 네.
1: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당의 후보였고, 저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당이 정권 창출하는 데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권 창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하남이라는 곳에서 지역 기반을 튼튼히 다졌고, 아마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용산이나 또는 문체부 차관의 물망에 올라왔을 때도 저는 그걸 단칼에 거절을 하고
0: 네.
1: 지역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정진석 우리 시장의 공천에 대해서 문재인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후보 입장이고 사실.
0: 네.
1: 그리고 이 공천 문제는 중앙당에서 좀잘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그뭐 어쨌든 정진석 후보가 스스로 후보 신청 철회라는 방식을 택한 거잖아요. 그럼 선당 후사한 것이다.
1: 사실 저도 그 뉴스를 지금 방금 한 10분 전에 좀 여기 인터뷰 와서, 그리고
0: 아,
1: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0: 네.
1: 대해서. 예.
0: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말씀하신 총선 때 추미애 후보와 이제 한1%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는데 최근 여론조사 제가 수치는 좀 아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매치업 상대방은 추미애 후보에서 이제 이광재 후보랑 좀 바뀌었는데 이광재 후보도 뭐 하남과는 큰 연은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낮은 지지율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출발하게 된 건데 어떤 식으로 유권자분들을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1: 그때 22대 총선에서도 추미애 당시 후보에서 왔을 때,
0: 네.
1: 그때 여론조사도 12% 차이였습니다.
0: 아, 네.
1: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8%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충분히 8% 차이라면은, 격차를 좀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0: 네.
1: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택 을을 가냐, 하남 갑을 가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어디로 둘 것이냐를 거의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를
0: 네.
1: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띄워준 격이 있어요.
0: 네.
1: 그에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여론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결코 정확한 좀 데이터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냥
0: 네.
1: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여론조사 결과에서 좀더 박빙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해볼 만하다. 네.
1: 그리고 저하고 이광재 후보하고 차이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어떤 점이요?
1: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저는 어찌됐건 2년 동안에 하남시를 지켜오면서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적게는 뭐 5번, 많게는 20번의 하루 일정을 소화해 나가면서
0: 네.
1: 거의 뭐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에 제가 횟수를 따져보면 한 3천 횟수 정도의 주민과의 소통이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왔고,
0: 네.
1: 그리고 저는 사실 전과가 없습니다.
0: 나.
1: 근데 이광재 후보는 한 전과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0: 아, 네.
1: 그에 비해서도 차이점이 많고, 근데 저는 또한 가지 이제 정확하게 밝혀졌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특전사 중사 제대입니다.
0: 네.
1: 근데 이광재 후보는 군 면제자인데 어떻게 해서 군 면제가 됐는지
0: 네.
1: 그것도 사실 밝혀지지 않은 점에서 좀 저하고 이광재 후보의 정말 그 다른 점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여론조사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네.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을 직접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1: 네.
0: 지난 4일날 발표된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네, 뉴스토마토 의뢰로 된 건데 하남과 보궐선거 양자 대결에서 이광재 후보가 45.6, 이용 후보가 37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8% 정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8.6% 차이였고 지난 1일과 2일 동안 무선 네. ARS 방식으로 이뤄진 여론조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801명을 네.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면 네, 저희 네. PD님이 고생을 하셔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 이광재 후보가 어쨌든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청와대 도지사 뭐 이렇게 중량감 있는 후보인 거잖아요.
1: 네.
0: 뭐 추미애 후보보다도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돌이 대 붙박이 이런 구도도 있지만 힘 있는 여당 후보 대 뭐랄까 이제 야당의 초선 출신 이런 구도에서는 또 불리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면에서 이거를 좀 상세할 어떤 이용 후보만의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네. 좀 더 준비되어 있을까요?
1: 근데 앵커님 제가 하나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0: 네.
1: 앵커님께서 아까 답변을 좀 안 해주셨는데
0: 네.
1: 추미애 의원과 이광재 둘 다 중량감이 있지만은
0: 네.
1: 저는 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봐요. 중량감 차이에서도.
0: 네.
1: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의원과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0: 네. 아니 저는 뭐 다 중량감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해서. 네.
1: 네. 네. 근데 저는 이미 추미애 의원과 2024년도 총선 네. 때 한 번 이제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낙선을 하고 2년 동안에 저는 주민들과 소통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지금 민원을 청취하고 듣고 그게 사실 저의 재산이거든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하남 시민밖에 없습니다. 당 지지율도 사실상은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0: 네.
1: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우리 당이 또 분위기도 좋은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래서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전략적으로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하남 시민분들과 같이 어우러지고 봉사하고 어떤 힘든 부분, 좋은 부분 함께 했던 그 시너지가 저의 오히려 전략이자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만약에 자신감이 있는 경우라면 이제
1: 네.
0: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유 사람은 좋은데 당이 그래서라든가 아니면
1: 네네.
0: 뭐 내란 계엄 뭐 윤허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보수층에 약간 균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용 후보께서 이제 하남의 지역 주민들이나 뭐 당원들을 만날 네. 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고 계십니까?
1: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지난 1년부터 경험해왔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우리도 탄핵이 되고, 그리고 그 시점이 벌써 1년이 채 넘었잖아요.
0: 네.
1: 그때 지역에서의 어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윤호갱이다, 뭐 탄핵당이다, 뭐 친윤이다, 호위무사다, 이런 것은 지금 언론에서의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이미 지역에서 그걸 경험하고 저는 지역에서 좀 극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지난 네.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결과를 보니까 그 네. 하남이 특히 갑이 뭐랄까요? 그 도농 복합 지역이더라고요. 감일 신도시 쪽에서는 아마 추미애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용 후보가 앞서고 약간 이런 모습이었는데 뭐
1: 네.
0: 그 2년 사이에 뭐 인적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진 않고 비슷한 형국입니까 지금도?
1: 네. 네네.
0: 그러면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관건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투표율에 대해서 어떤 승패가 좀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원도심에서 많은 표를 좀 받았고
0: 네.
1: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는 이제 신도시에서 표를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제 지지층이 좀 얕고 좀 제 지지율이 낮은 데를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많이 다녔고 또 민원 해결도 많이 좀 했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도 사실상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뭐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위기다, 리더십이 위기다라는 얘기 있고 뭐 리더십이 위기인 거랑 별개로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뭐 각 지역에서 사실은 장철욱 대표의 방문을 그렇게까지

0: 흔쾌하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상대적으로 김문수 전 장관이 뭐 명예선대위원장이라는 네.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 사격을 더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형국인데요.
1: 네.
0: 이용 후보께서는 지금 김문수 장동혁 누가 오는 게 더 반갑다 이런 만약 밸런스 게임을 하신다면
1: 아 저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0: 아 안철수 의원이군요. 아 그러네요. 그 출마 저, 기자회견 예, 때 안철수 예. 의원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아, 이건 좀 예, 뭔가 중도적인 부분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 나 이용이나 당은 그런 메시지라고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건가요?
1: 뭐 그런 측면도 물론 없잖아 있겠죠.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경기도 하남이 경기도고
0: 네.
1: 또 경기도에서 오히려 중량감 있으신 분들이 제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0: 네.
1: 근데 우리 재선인 김성교 위원장님은 이미 경기도당 위원직을 당직을 맡고 있어가지고
0: 네.
1: 사실 명예 선대위원장을 흔쾌히 허락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중량감 있으신 분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 안철수 의원님이셔가지고
0: 네.
1: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 선뜻 명예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지지한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후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누굴까라고
0: 네.
1: 했을 때 안철수 후보님과 이광재 후보와 지난 총선에서 대결을 했기 때문에
0: 아.
1: 오히려 안철수 후보님이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정말 말지 않을 잘 알지 않을까
0: 네.
1: 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걸
1: 네.
0: 이제 제작진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장동혁보다 안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썸네일을 딸 수도 있습니다만
1: 네. 그건 아니고
0: 네.
1: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사실 뭐 그런 얘기는 그래도 뭐 듣긴 듣습니다. 저도요.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되면.
0: 네.
1: 근데 지금은 제 입장으로서는 누구를 회피하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예. 여기 와서 도와주신다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낭떠러지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함께 하는 모습이 오히려 좀 더 지역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네.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남시 유권자들이 왜 네. 정치인 이용을 국회의원으로 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네. 매력 발산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신다면.
1: 아 좋은 말씀 주셨네요.
0: 네.
1: 하남 시민분들이 왜 이용을 해야 되는지.
0: 네.
1: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를 위해 하남에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이냐의 이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끄내기 정치가 아니고 또 철새 정치인이 아닌 하남에서 12년 살았고 또 낙선 이후에도 하남을 지켜왔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하루하루를 어렵게 어렵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짜 하남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이 해결책을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저 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월 3일까지 네. 열심히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하남갑에서 재선을 꿈꾸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 후보였습니다. 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마,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 안 해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3: 답 나왔네.
14: 가자.
12: 어딜요?
1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6: 평택시!
1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 얼마나 걸릴까요?
1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0: 네, 지난 5일 새벽 한밤중에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오늘 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계획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6: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배입니다.
0: 네, 네, 제가 좀 유쾌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 좀... 네.
16: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좀 무겁게 가야 될 것 같아요.
0: 무거울 수밖에 네.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로서 네네. 좀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귀가하던 여학생이 이제 살해됐고 뒤이어 따라하던 남자 고등학생도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연고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일단 이 사건을 처음 접하셨을 때 다양한 수사 경험 속에서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이건 뭐지?
16: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네. 어린이날 새벽 0시 한 10분경에 광주에 있는 월계동 그 도로인데 그 도로가 약간 인적이 드문 도로입니다. 네. 시내에 있지만 인적이 드문데 거기에 18세 피해자인 여학생이 지나가는 거를 이 가해자가 24세 장모 씨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나가다가 여학생을 보고 흉기로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공격하는 상황에서 여학생이 비명을 질렀겠죠? 네. 그런 상황인데 길 건너편에 있던 또 남학생이 그걸 보고 도로 왔는데 네. 그 도로 온 남학생까지도 흉기로 휘둘렀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학생은 뭐 생명의 시장이 없지만 여학생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한 뒤에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왜 네. 살인 미수냐. 상처만 내면 상해 치상인 같은 경우인데 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로 입건해서 조사하는 중인 것이죠.
0: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생에 대해서 살인 미수.
16: 살인 미수고 그 사망한 여학생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본인은 사는 게 뭐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인가요?
16: 신뢰가 가질 않는 것이죠. 잘 돌이켜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네. 어찌됐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번개탄을 사려 가던 중에 여학생을 만났다라는데 본인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그러니까는 같이 누군가를 데려가라고 했다. 아니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용한 곳에서 본인이 근탁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골방이 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간다? 이거는 물론 본인이 진술했지만은 그 담당하는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조서에는 기재를 하지만 네. 좀 더 추궁하게 되면은 요거는 자기 합리화, 네. 자기 변명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이죠.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근데 사실 뭔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연고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런 것도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부분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작동한다고 봐야 될까 봐요.
16: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은 사람들이 살해되는 살인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원한이라든지 치전이라든지 금품을 요구하는 강도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문제로 해서 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장모 씨 같은 경우는 여학생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관계도 없을 뿐만 네. 아니라 남학생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데려가기 위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자기 변명일 뿐이고 아까 말했지만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으면 범행 후에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0: 네.
16: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변명인데 어찌됐든 새벽에 여학생이 공부를 끝나고 혼자 가는 거를 노렸다는 얘기는

0: 본인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살해할 범행 대상을 찾았는데
1: 네.
0: 그중에서도 남자같이 건장한 분, 우리 그 앵커처럼 네. 건장한 남성은 이 산에 피했을 거예요.
1: 네.
0: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 어린 유학생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요거는 본인이 우발적이라고 말하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기희 살인을 하려고 자기보다 자기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았기 때문에 계획된 범죄인 것이죠.
1: 지금 그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도주한 다음에 무인 세탁소에 들어서 피 묻은 옷을 빨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근데 이것도 그 차량은 또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계획 이것도 계획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량을 버리면 그 차량이 대포 차량이 아닌 이상 사실 본인이 특정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건 계획인지 아닌지조차도 저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4년간의 수사 경험 있으신 김은배 팀장이 보시긴 어떤지.
0: 제가 보기엔 이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어요. 시비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때렸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든지 네. 싸우다가 갑자기 옆에 둔기가 있거나 네. 무슨 바위 같은 게 있어. 그걸 던져서 사망하게 하면 우발적으로 보지만
1: 욱하는 걸로.
0: 예, 욱하는 네. 걸로. 근데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휴대폰도 꺼놨었고 그리고 흉기를 두 개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틀 동안 차 타고 다니면서 범행 상대를 대상으로 물색을 했고
1: 그
0: 물색한 게 자기보다 신체적으로 열악한 여학생을 선택을 했어요.
1: 네.
0: 범행 후에 자기 차를 갖고 도주를 하다가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동선 추적을 못하게 한 것이고 또 당시에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버렸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버렸다기보다는 은닉한 거죠. 감춰놓은 것이죠. 찾기 힘들게.
1: 네.
0: 그런 상태에 가다 보니까 옷에 혈흔이 묻어 있어.
1: 네.
0: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범행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빨래방에 가서 세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범행을 할 때 휴대폰도 꺼놓고 흉기도 준비했고 계획된 거고
1: 그러네요.
0: 범행 사후에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차량도 버리고 택시를 탔고 더군다나 빨래방에 가서 혈흔을 세탁을 했다. 근데 더 잔인한 건 뭐냐면 빨래방에서 빨래할 때
1: 네.
0: 빨래 그 길거리에 누워있기도 하고
1: 네.
0: 전자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1: 네.
0: 범행을 했을 때 사람을 살해했으면 당황하거나
1: 네.
0: 또 어떤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반사회적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어렵게 볼 거 없는 것이거든요.
1: 네.
0: 일단 이 남성은 정상적이 아닌 거고 특히 또 음주를 했다거나
1: 네.
0: 약물을 했다거나 지금 나오는 말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
1: 네.
0: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분노 유출을 했는데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농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그래 경찰이 뉴스를 보니까 이게 구속 절차가 정리되고 나면
0: 네.
1: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연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의 뭐 당연히 그 진행을 하곤 하는 건가요?
0: 사이코패스 검사를 당연히 하는 것보다는 범죄 형태를 보거든요.
1: 그러니까, 네.
0: 어떻게 범죄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데 40점이 만점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면은 25점 이상은 사이코패스라고 우리가 지금 아마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장모 씨 같은 경우는 몇 점이 나올지 모르지만
1: 네.
0: 지금 했던 범행의 형태라든가 양상을 보게 되면
1: 네.
0: 사이코패스의 그 점수가 낮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심리 파악도 해야 되니까
1: 네.
0: 사이코패스를 검사를 당연히 할 것이고요.
1: 네.
0: 또 중요한 거는 이 남성이 동기가 좀 불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 네.
0: 특정인 아니고 불특정인에게 범행을 했어요.
1: 네.
0: 자기하고 원한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한다든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게 되면 사이코패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1: 이게 지금 사실 그 성범죄나
0: 네.
1: 마약 범죄,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인 아니면 조폭. 범죄단체 이런
0: 네네.
1: 경우들은 이제 신상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아마 신상공개 절차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0: 이게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범행이 확실하고 증거가
1: 네.
0: 있고 또 앞으로 뭐 재범도 우려가 있고 또 그리고 시민의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신상공개정보위원회에서 그 아마 그 심의를 열게 되면 거의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도 잔인하고 범죄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신상공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범죄는 당연히 신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0: 적당히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중요한 거는 지금 경찰청이나 경찰들이 옛날에는 불신 건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네. 지금은 불신 건물을 못합니다. 네. 이게 뭔 얘기냐면 경찰들이 보다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네. 주머니에 뭐가 있으면 우리 검사를 했거든요. 흉기 네. 같은 걸. 하지만 지금은 인권침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신 건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 따라서 거점 배치는 하지만 거점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량이 도주한다. 차번호 알려주면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경찰이 건물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은 뭐냐. 범행을 한 사람은 체포하거나 검거를 해도 범행 전까지는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묻지마 범죄하는 사람이 만약에 칼을 들고 배회한다고 그러면 체포는 가능하지만 네. 품속에 숨기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타키를 찾는 중엔 우리가 그 사람을 검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단 하나는 있습니다. 즉 정복경찰관한테 이런 인적이 드문 곳 아니면 심야 이런 데를 순찰을 좀 많이 시킬 수도 있고 네. 순찰차 같은 게 돌아다니게 되고 예방하게 되면 범행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있거나 순찰차가 보이면 범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순찰을 돌리고 아마 지역 거점 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1: 아 그렇군요. 지금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런 이상동기 범죄가 매년 한 40건대 정도가 40몇 건 정도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초범인 경우에 사실 큰 방법은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0: 초범일 경우에 물론 전과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우범자 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관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초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검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고 반사회적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진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리 예방을 하지만 그거는 예방 차원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악관점이고 살해 동기를 가진 사람들 미리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1: 사회적으로 사실은 각종 사회보장 제도라든가 뭐 불평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완충이 되는 사회에선 좀 이런 범죄가 적을 가능성이 있는데 살기 더 팍팍해지면서 이런 이상 범죄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0: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야간 같은 경우에 여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집에 갈 때에 네.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를 네. 좀 집에까지 안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차량도 태워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이용을 안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인적이 뜸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찰관들을 파견을 해서 순찰을 돌리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지 경찰관들을 집집마다 앞에
1: 붙여
0: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없죠.
0: 인력도 안 되고 경비도 네.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지만 그 예방 방법이 많지가 않다는 게 이게 쉽지. 문제인 것이죠.
1: 사실 검거 자체는 뭐 우리는 CCTV도 워낙 많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하지만 그건 사후적인 처벌에 불과한 거고 사전적 예방 시스템에서 구축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죠. 이게 아, 수사기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적이다. 확실히.
0: 한계적이죠. 아무래도 예방 순찰을 돌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범행한 후에 검거는 잘하지만 사전 예방은 사전에 발생한 걸 미리 차단한다는 건 혹시 영화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보셨나
1: 네네네.
0: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파악해서 미리
1: 그렇죠.
0: 건강하지 않습니까?
1: 네.
0: 요거는 영화는 영화지
1: 네.
0: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는 홍보 아니면 순찰 강화 요 정도 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각 개인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 시민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예정인데
0: 예, 8일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강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아무래도 일반적인 살인사건보다 이런 이상동기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피해자가 또 복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형이 예상되겠죠.
0: 그렇습니다.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박땡땡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장모 씨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기소가 되고 처벌받게 되면은 무기징역 이상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여고생 발인이 오늘 있었다고 하는데
0: 아, 네.
1: 참 부모 입장에서는 아, 어린이날 그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면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더구나 이제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니까 아무래도 형은 거의 진짜 무기징역에 가깝게 나올 수밖에

0: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1: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근데 이런 사건들, 이상범죄 사건들을 직접 수사해보신 혹시 경험은 있으신가요?
0: 이상범죄도 이런 범죄는 아니고 다른 걸 했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1: 네.
0: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상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거의 살인사건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약간 미숙한 점도 있는데 어찌됐든 앞으로 이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40건이면 적을라 봐야 되는 좋은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묻지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철저한 예방 및 교육을 시켜야만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완전 박멸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간에 예방하고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요. 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한 뭐 불만 표출, 분노의 대상 전이 등이 범행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례 축적을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정교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건인데 차분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은배 팀장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육식계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네, 5월 7일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다시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의 종료 효과, 이게 좀 다한 걸까요? 아무래도 정부의 다음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5: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4: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5: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4: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9: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훈련해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 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는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아직 춘천과 수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에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에서 5mm 내외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강원과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이라서 도로 흐름이 더 혼잡합니다. 빗길이라서 더 밀리는데요. 여유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0: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에서 구리나들목 구간 양방향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막힙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혼잡합니다.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고 성산대교 방향은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기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3: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결국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그들이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살아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갖지 못할 것이며 그들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2: 미 T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값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1: 네, 종전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통신은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통신은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0: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 최전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명확해진 경우에만 허용돼야 합니다. 절대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0: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 언론이 이를 반박하며 양국 간 평화는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방관영 매체는 이란 미국 합의에 관한 보도의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오늘자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압력과 비판을 가짜뉴스를 통해 대응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칼럼은 전례 없는 미확인 뉴스가 공개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호르무즈해협에서 해방작전을 중단한 직후에 이뤄졌다며 이란 속담을 인용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웃으라고 비꼈습니다.
3: 네, 지난달 휴전 합의 뒤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일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헤즈볼라의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의 말렉 발루트 사령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 수도 베일루트의 남부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고 발루트 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알자지라는 헤즈볼라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번 공습으로 라드완 부대와 헤즈볼라 고위급 군 지휘관의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2: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도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들이 퍼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4: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미국의 낙관적 예측과는 달리 이란이 몇 달 동안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역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원유를 뽑아내는 유정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 있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결국 원유 생산이 중단돼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내라고 했다가 닷새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선 다시 이르면 다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과 별도로 미국 수뇌부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부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말하는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5: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오는 14일에서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란산 에너지 구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베이징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합의들을 저해하는 사안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분명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 재무부는 중국 최대 민간 정유업체 가운데 하나인 헝리 페트로케미컬과 칭다오 하이의 오일 터미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3: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로 중동 지역 석유 공급이 줄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통계를 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22만 배럴로 나타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에너지 수입국이 공급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산 석유 대신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 몫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3: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7: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 I'm not going to get into
9: 혐의에 대해 일일이 맞받아치진 않겠지만 이번 기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벤 다이크 변호인입니다.
7: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9: 행정부 최상층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한몫 챙기고 싶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게 걱정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7: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남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우말쿠와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만 4-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남호호가 예인선에 따라 이동하는 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 항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남호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1: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을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10: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HMM 남호 폭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6일 전략 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명칭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HMM 남호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이 우리 선박을 표적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오늘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과 통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을 표적삼아 공격했다면 당당하게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보안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자세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12: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13: 특별검사시켜서
14: 장동혁
13: 판사가 가지고
14: 대표입니다.
13: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15: 뭔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14: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12: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공세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16: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뭐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 역풍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오는 12일 발족합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당연히 맡아야 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보선 미공천 지역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과 관련해선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 총장과 젊은 법조인 출신 인사의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번 주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후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자신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고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속전속결 31만 호 공급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17: 서로를 전현직 대통령의 푸들로 비유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인프라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0분 통근 도시로 교통혁명을 만들겠다는 보관인데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를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후보입니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17: 정 후보는 국회에서 36개 직능단체와 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닥치고 공급, 압도적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31만 호 공급 공약을 발표한 직후 YTN에 출연해 정답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며 사선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19: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9: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9: 빨리빨리 처리해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17: 거대 양당 고공전도 한창인데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공약을 20개 넘게 발표하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20: 작은 목소리 하나도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합니다.
17: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 정중앙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중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21: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9: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1: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17: 이런 가운데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방선거 때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기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5개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되지만 두 후보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이 규칙을 깨뜨렸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한밤에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 김범환 기자입니다.
1: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4살 장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1: 그러면서 여고생을 미리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길 가던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자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장 씨는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오늘 잘 없어. 그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4: 경찰 관계자입니다.
3: 기타 고려 사항으로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예,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이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1: 경찰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사전에 흉기를 사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한 여고생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병환입니다.
0: 경기 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료진 권유도 듣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아이가 칭얼거려서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가 결국 살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치킨 150만 원어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5: 현관문 앞에서 남성 두 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6: 당연히 지금 5만 원밖에 없어서.
7: 5만 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요.
5: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8: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막 악의적으로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직원입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5: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9: 뭐 여기로 배달을 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있잖아요.
4: 점주입니다.
9: 일단 요청사항 자체도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5: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점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9: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5: YTN 이수빈입니다.
0: 중국산 위조 제품을 애플사의 블루투스 이어폰 에어팟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최근 사기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에어팟 2만 7천여 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정부가 5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두 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12: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3: 문신학 정부는 산업통상부
12: 최고 차관입니다.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4: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 행위가 없도록
13: 재정경제부
14: 석유
13: 장관입니다.
14: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11: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0: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중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치열한 수급 공방전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7,490대에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개인이 대거 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한때 7,500선까지 넘은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제보다 1.43% 오른 7,490.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 및 주식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만 원이 오르면 130원 정도를 소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가계 주식 자산 투자 저변이 협소해 주가 상승 체감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주식 자본 이득을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한 경향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실현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추가 소비 여력 확보가 제한됐고 무주택 가계는 주식 이득의 70%를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2주 앞두고 노조 내부의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3개 노조 가운데 가전부문 중심의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과반 노조에 등극한 초기업 노조는 이제 와서 추가 의견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0: 박기만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에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반도체 중심 노조에서 받아온 차별 대우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권한을 남용해 의견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어영 노조라는 모욕적인 비하를 지속하며 법령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했지만 이후 교섭 정보를 공유받고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에 초기업 노조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동행 노조 역시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만 9천 명의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입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과반 노조에 올라선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서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자는 가전사업 부문 노조와 이견을 보였지만 초기업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노사 교섭 자체가 멈춰선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2주 앞둔 삼성전자 노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4: 위헌, 유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5: 한정도 민주당
4: 차단해야 합니다.
5: 원내대표입니다.
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6: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5: 의원입니다.
6: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7: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3: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무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내란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재판부 누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법률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대법원의 상고에서 바로잡도록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조금 전 임성재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아, 팀장님 또 시작이네.
6: 왜? 무슨 일인데?
5: 또 나한테 살만 좀 빼면 훨씬 귀엽다,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잖아.
6: 에이, 농담이려니 해. 좋은 의미로 말한 걸 수도 있잖아.
5: 좋게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아,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게 농담이에요?
7: 회사 안에서 오가는 외모 품평, 어디나 다 그렇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분명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럼에도 그런 말들이 반복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6: 야, 신입들 봤냐? 파릇파릇하더라. 내가 한 10살만 젊었어도.
5: 아, 또야? 아, 또? 아, 그만 좀 해.
6: 아니 뭘. 아, 내가 걔네들 앞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아, 우리끼리 단톡방에서 말도 못하나?
5: 만약 이 내용을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6: 아니, 그건 본 사람이 문제지. 엄연히 사적 채팅방인데 우리 대화를 어떻게 봐?
7: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몇 명과만 주고받던 업무용 메신저에서 부하 직원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인 뉘앙스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 대화를 보게 된 거죠.
5: 있잖아, 너한테 말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6: 응? 왜? 무슨 일인데?
5: 어떤 애가 너보고 못생겼다고.
6: 뭐? 누가?
5: 나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7: 외모 품평이 오간 자리가 회사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 학교라면 어떨까요? 학교폭력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외모 품평, 어디서부터 성희롱과 모욕, 징계와 처벌의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0: 작업을 하다가 딱 걸려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 권한을 빌려 쓰던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우연히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만행이 발각됐는데요. 그 메신저 안에서는 키가 크다, 상큼하다라며 외모를 평가하고 한 달 뒤에는 내가 데려가서 취집시킨다 와 같은 아주 노골적인 성적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가 난 직원이 이 내용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저격글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 아, 결국 이 A씨가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거든요. 권고사직, 이게 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해고랑은 다른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는 회사가 강제로 쫓아내는 거고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네는 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권유하고 직원이 거기에 동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직원들은 처음에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우리끼리 비밀방에서 한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해요 라고 싶었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기각당하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거죠.
1: 네, 이게 이제 권고사직이 해고랑은 다르지만 사실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A씨라는 사람은 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보고 사실상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씨 입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직원들 앞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화가 오간 곳 역시 아니 사적인 메신저인데 그 대화를 본 것 자체가 보안 규정 위반 내지는 뭐 사생활 침해, 뭐 심하게는 뭐 정보통신망 침해일 수도 있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너무 과하다. 재량권 남용이다. 뭐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0: 아,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엇갈렸는데 결론적으로 2심과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메신저는 사생활 영역이고 당사자들 면제해야 되고 한 말도 아니니까 권고사직은 너무 심하다라며 직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내의 메신저는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므로 온전히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거죠.
1: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 대화가 드러난 과정이 아주 깔끔하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허락이 없이 본 겁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왜 외모 품평과 성적 발언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걸까요?
0: 비록 남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고받은 성희롱 발언 수위가 너무 높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피해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이었거든요. 위치 잘못이 너무 크다고 본 겁니다. 비밀 대화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1: 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사건이 당사자들 모르게 뒤에서 외모 품평을 한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당사자 앞에서 직접 외모 품평을 한 경우인데 누가 어떤 말을 했던 건가요?
0: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팀장이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무려 6개월 동안 메신저로 끈질기게 선 넘는 외모 평가를 한 사건입니다.
2: 다이어트만 좀 하면 미모까지 되죠. 하체가 정말 운동선수 근육이에요.
0: 라며 직접적으로 신체를 평가했고요.
2: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해요.
0: 같은 성별 고정관념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직원이 싫다고 했어요. 외모 너무 따져요. 라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데도 이 팀장님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죠.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끈기입니다.
1: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귀를 의심할 만한 끈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직원이 결국 성희롱으로 직장 내 신고를 했죠?
0: 네, 참다 못해 결국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팀장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2: 아니 그 치밀한 사이에 농담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이 가벼운 징계마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약 6개월간 발언이 반복됐고 여성의 외모를 직접 지적한 내용이라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피해 직원이 신고한 시점입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일단 왜 그랬던 건지

0: 좀 궁금하고요. 징계나 신고의 시한이 있는지, 뭐 만약에 있다면은 그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나 신고에 정해진 시한이 있다고 해서 늦게 신고한 것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피해 직원은 2022년에도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메신저 자료 등 증거를 단단히 모아서 다시 신고한 거였죠. 법원도 신고 시기가 늦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0: 앞선 두 사건 모두 직장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사자들이 처분 취소를 다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징계로만 끝날 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갈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피해 직원이 형사 혹은 민사 절차까지 밟는 것도 가능했을까요?
1: 네,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치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야, 넌 인마 충치가 많아서 애인이 없는 것 같아 라며 뜬금없이 조롱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간호사나 다른 환자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상당의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금융치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0: 네, 여기서 이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그 성희롱의 표현이 메신저나 뭐 전화나 이런 이제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제 발언 수위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음란 행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학교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메신저방에서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학교 징계를 무효라고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1: 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남학생 3명이 자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농담을 했다가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 여학생이 선배에게 태블릿 PC를 빌렸다가 이전에 썼던 남학생의 로그인이 남아 있어서 우연히 대화 내용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법원은 단 3명만 있는 메신저에서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다 라며 심각한 성폭력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0: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징계가 무효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거나 징계나 뭐 생활기록부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단 3명만 있던 방이었고 우연히 발각된 특수한 상황이라 징계가 과하다고 본 것뿐입니다. 평소 단톡방에서 친구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캡처되어 퍼지면은 그건 명백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나중에 진학이나 취업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수 있으니까 절대 친구들끼리라도 가볍게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0: 그런데 이 외모 품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너한테 이랬다더라 하고 그 말을 전달한 학생이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었죠?
1: 네, 남의 험담을 당사자에게 곧이곧대로 전해준 친구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에게 야, 길동이하고 그 점수니 인간적으로 너 못생긴 거 아니냐? 라고 험담을 했는데 B 학생이 그두 명에게 야, A가 너희 못생겼대! 라고 일러바친 거죠. 열받은 A 학생이 B 학생을 고소했고 검찰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못생겼다 라는 건 주관적인 의견이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법원에서 못생김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돼 버리면 당사자는 그거대로는 더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마 검사는 이 못생겼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 말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적시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거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건 X 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 윤하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거의 그쳤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청과 강원,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점점 내려가면서 밤에는 남부지방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10도, 강릉 14도, 광주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아직 정체가 남아있어서 주의운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아직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 강남에서 강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에서 정체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고,

하남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성수에서 노원 가는 길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 구간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화월곶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일주일 남은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6: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5: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그들이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살아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갖지 못할 거고 그들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5: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7: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값 급등으로 인한 여러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4: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8: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동시는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동시는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6: 휴전은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명확해진 경우에만 허용돼야 합니다. 절대 공격하지 못할 거란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란 시민입니다.
8: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를 이틀 만에 중단한 배경에는 사우디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미 MBC가 보도했습니다. MBC가 인용한 미 당국자 두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발표는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 수뇌부는 해방 프로젝트에 분노하고 미군의 공군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4: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걸까요? 의원단을 이끌고 먼저 방중한 트럼프 측근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의원들을 맞이했습니다.
6: 이번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미국 의회에서 온 양당 상원 대표단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9: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방문단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6: 당신은 긴장 완화와 중동 평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9: 실제 앞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 간 회담 이후 미국과 휴전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방중 전에 한쪽 자리 양해각서가 체결될 거란 미국 매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제한 등 14개 항에 일단 서명하고 30일간 세부 협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이란과 작은 전쟁을 매듭짓고 중국과 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6: 시 주석과 만남을 기대합니다만 내가 주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호적 경쟁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행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주변의 미국계 호텔은 12일부터 15일 사이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맞이 경호 의전 준비와 동시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따른 미중 양측의 협상 시나리오 마련 작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4: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서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0: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6: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결국 이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군사력으로 강제 개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의 비대칭적 특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로버츠 킹스 칼리지 런던 중동보안학 교수입니다.
10: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6: 미군이 선박 호송에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사와 보험사들은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브루비온 솔트베트 영국 중동 정세 분석가입니다.
10: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맥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맥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 선박이 두바이 항구에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1: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우말쿠와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과정에만 4-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남호호가 예인선에 따라 이동하는 데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 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남호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2: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6: 전종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입니다.
12: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11: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HMM 남우호 폭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 행동을 했다는 이란 국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6일 전략 분석 데스크 칼럼에서 이란이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명칭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남우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와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란 국영 프레스TV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남우호 화재 원인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도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3: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6: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 이란에서 우라늄 반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바라는 건 협상입니다. 핵심 부의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히 개방돼야 합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14: 미국 회담은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면은 방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중 전에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5: 일단 동향이 좀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6: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15: 왕이 부장을 만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호르무즈 미국의 역봉쇄로 칼날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으로 가는 원유는 막히고 중국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상선은 또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여파가 중국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이 와중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미군이 1,500에서 2,000척 사이로 추정되는 페르시아만 내에 갇혀있는 선박들을 꺼내겠다, 보호해서. 이게 이틀 만에 중단됐거든요. 이걸 모두 종합을 해봐야 이번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즉, 트럼프 대통령 방중이 이제 확정적인 상황에서 중국은 자기들에게 칼날이 오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럼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칼자루는 누가 잡고 있느냐. 제가 보기엔 시진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희토류, 대미수출, 그다음에 대두, 미국 대두, 수입 이 권한을 가지고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이끌어낸 게 시진핑이거든요.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을 해봤는데 이틀 만에 전격 중단됐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좁은 해협에서 10억에서 20억 달러짜리 미 이지스 구축함이 활동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자살 행위예요. 왜냐하면 소형 보트로도 자살폭탄 보트로도 위험해지니까. 그 한계를 느꼈을 거고. 또 사우디 얘기도 나오죠. 자, 이 호르무즈 역봉쇄 프로젝트 프리덤은 페르시아만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오만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거든요. 이건 사우디로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나온 얘기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낸 성명입니다. 본인들이 침략자들을 격퇴했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통행이 될 거다. 이런 성명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한 장짜리 14개항 MOU 이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이란 문제에 일단 해법을 완전한 건 아니고요. 입구 정도는 형성을 하고 가려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4: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 장짜리 MOU, 양해각서가 네. 얼마나 외교적인 효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15: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양해각서는. 왜냐, 양해각서는 그냥 양해각서입니다. 올해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 본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방중 전에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한 장짜리긴 하지만 합의문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란은 지금 내부적으로 역봉쇄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고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지지율, 반전 여론, 그다음에 중국의 압박.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의미 없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이걸 의미를

0: 안 되는 거죠. 이걸로 입구를 형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두 연인이 결혼하냐 마냐 갖고 싸우다가 이제 결혼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앞으로 더 중요한 이제 혼수. 혼수로 이제 한달 동안 싸우겠다는 건데, 결혼하기는 했지만 불안하죠. 왜냐, 이두 연인이 사랑이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고, 이 혼수 문제로 잘 타결이 되면 한달 동안 해결이 나오겠지만, 안 되면 이제 파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1: 그러면 그한 페이지짜리, 한 장짜리 양해각서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게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0: 모든 전쟁의 원인은 핵임, 이란 핵 농축입니다. 농축이고, 2015년의 합의에 트럼프가 불만이었거든요. 즉 5%까지의 평화적인 농축에 최대한 3.67% 이란의 농축을 허용해주고, 최대 10에서 15년 동안 2030년까지 이 시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해제되는, 이 안이 트럼프 대통령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거고, 이란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미국의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 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5월 7일 목요일 뒤에 저

0: 5월 7일 목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청계의 바람이 되어 이명주의 노래였습니다.
0: 1986년 5월 7일은 팝페라 가수 이명주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이명주의 40살 생일이라고 하네요.
1: 이명주 씨가 저희랑 동갑입니다. 저희도 몇 달 안 되면 만으로 하니까 40살이 되고요.
0: 40이면 불혹이라고 하죠. 네, 어리게만 보았던 우리 이명주 씨가 벌써 그 나이가 됐습니다.
1: 뭘 어리게만 봐요? 동갑이라고 봤는데. 아니, 이명주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 그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르면서 스타가 됐었죠.
0: 고등학교 때 맞아요. 고등학교
1: 그때가
0: 때.
1: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이명주가 1집 음반 셀리가든을 발표한 때가 2003년이니까 네, 맞네요. 17살.
1: 그때 샀었어요. 다음 바이 더 셀리가든 이렇게.
0: 맞죠. 기억나네요.
1: 그런데 네. 이명주 씨는 그 이전에도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독집 음반을 냈죠.
0: 초등학생 때네요.
1: 이명주는 초등학교 시절 동요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1998년 첫 독집 앨범인 Whispers of Hope를 냈고 이소라 프로포즈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0: 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1: 초등학교 때 녹음한 곡 난 믿어요. 그리고 17살 때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둔 노래 The Cell Garden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0: 임영주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른 난 믿어요 그리고 1집 음반의 수록곡 The Sally Gardens였습니다.
1: 확실히 변성기 전이라 뭐 여학생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네요.
0: 그렇죠. 임영주는 17살 때 1집 음반을 발표하고 파페라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죠. 2003년이면 파페라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아직 낯선 때였죠.
1: 뭐 사라 브라이트만, 안드레아 보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니까요. 1,2,5 그룹은 2003년에 데뷔했고요.
0: 아, 그러니까 임영주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선점하면서 큰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1: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40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꾸준히 활동을 했고 음반도 많이 냈고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1: 임영주가 부른 가요입니다. 김광석의 거리에서.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덕글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적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들로 가득했죠.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피땀 흘려 모아놓은 공용통장의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무려 80%나 탕진해버린 내역을 발견한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외도와 주식 탕진,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그동안 폰을 두 개나 써봤던 거죠. 당장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골프 비용이 가게 경제를 미흡했다고 억지를 부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까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 호기심에 사뒀다가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마저 절대 못 나눈다면서 자기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기막힌 건 아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친권과 양육권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람 띄우고 재산을 다 날린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어? 라고 따지자 제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제 연락을 모조리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외도,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어요. 비트코인 투기 재산이니까 분할 안 된다. 또 양육권도 고집하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많은 사연이었는데요. 이준훈 변호사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을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화가 날 만한 포인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외도 부분이 저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가장 좀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아내한테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 외도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상간남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내한테 위자료 받을 때 그럼 상간남한테도 위자료를 받는다. 이렇게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1: 네,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 불법행위이기 때문에요. 아내와 상간남이 모두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렇게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함께 정해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청구하고 상간남한테도 이제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아내가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공동 예금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낸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재산 분할할 때 이 손실금이 반영이 될 수 있나요?
1: 네, 근데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재산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다면은 손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금하던 통장이 따로 있었기는 해서 만약에 통장을 통해서 투자한 주식과 그로 인한 손실금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손실금을 보유한 것으로 봐달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0: 네.
1: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다른 통장으로도 함께 주식 투자를 해왔다면은 손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손실금을 특정을 해보시되
0: 네.
1: 예비적으로 아내의 독단적인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로 반영해달라는 주장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0: 뭐 이런 경우에 5대5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1: 네,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시던 분이 주식 투자 실패로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 전에 산 비트코인은 이거는 특유 재산인데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올랐을 텐데 이거 분할 대상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자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0: 네,
1: 하지만 네,
0: 원칙적으로는요.
1: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님이 경제 활동이나 가사 도움으로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다면
0: 네.
1: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8년이나 되고 아내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잃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의 기여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내가 혼인 전 취득한 비트코인도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친정에서 보태준 이제 주택자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내의 기여도로 이제 플러스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 입장에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네,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 일반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면
0: 네.
1: 해당 배우자가 그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친정에서 보태준 그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사연자님께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이후에 집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힘쓰셨는지를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 중에서 처가에서 보탠 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원받은 돈 이외에 사연자님이 부담하신 돈이 있다거나 대출을 받으신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셨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이돈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서 최종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결국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정들을 찾아보시고 주장하시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친권 양육권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가 아이의 양육권 가져갈 수 있을까요?
1: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바람을 피운 나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네,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0: 네.
1: 만약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행위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거나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연자분이 골프를 이제 취미로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골프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골프로 재산을 탕진했다.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1: 네, 우선 과도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1: 네, 만약에 골프를 치는데 발생한 지출로 인해서 뭐 공과금이 체납된다거나 자녀 교육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거나 지출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면 취미 생활로 인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 사안을 보면 내집 마련 비용을 저축하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고 또한 달에 한두 번 골프를 친것 가지고는 과한 취미 생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에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마지막으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데려가서 연락을 차단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네, 소송이 길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긴 기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신다면 자녀와의 유대감이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에 자녀의 인도 또는 면접교섭 사전 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녀를 인도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또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게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네. 결과적으로 사연자님이 아이의 친권자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보려면 곧바로 법원에 면접교섭 확보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박혜경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강원과 남부지방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초속 15m의 강풍이라서 미리 시설물 관리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날이 쌀쌀할 텐데요. 내일 전국적으로 낮 기온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2, 4,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데 여파로 일산 나들목에서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아직 마포와 강남에서는 살짝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서행 중입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입장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어게인 공천 논란 끝에 결국 보궐선거 출마 뜻을 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탈당이 이어지며 소가리하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12.3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논란 끝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출마 자격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 직후 SNS를 통해 자신도 당도 고통스러울 거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라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 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당 배수진을 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결단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 전 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경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 다시 한번 추가 공모를 할 것인지,
0: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3: 결정을 할 것인지를
2: 어려운 숙제를 풀었지만 첩첩산중 곳곳에서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책임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민주당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강원에서는 지사 선거에서 컷오프된 재선 출신 염동열 전 의원이 탈당해 우상호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청장은 역시 컷오프 이후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0: 과기하 개혁신당 동작구청장 후보입니다.
2: 부산 북갑에서는 원로정치인 섭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을 영입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5선 출신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3선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전북에서는 지방선거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하는데요.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현직 도지사가 정치 생명이 걸린 치열한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그간 전북지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8번의 지방선거가 모두 똑같았다 보니 그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과정이 이번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습니다.
6: 일단 당내 경선 승자는 친정청래 개인 이원택 후보. 경쟁자 안호영 의원이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서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현직 김관영 지사가 징계 형평성과 경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며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 민주당이 저를 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지만
0: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7: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고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6: 무소속이지만 반 이재명도 반 민주당도 아니라며 오로지 자신을 제명한 반 정청래로만 대결 전선을 좁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 민주당 경선 공식 후보 이원택 예비 후보는 김 예비 후보가 대리비 명목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8: 본인이
0: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8: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후보더라도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경찰 수사 상황도 앞으로 상당한 변수입니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돼 출석 조사까지 마쳤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에서 제명됐지만 민주당을 외치는 무소속 후보와 적자를 강조하는 민주당 공식 후보 간의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북도지사 선거. 특히 두 사람의 승패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걸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독재로 가기 위한 단계적 개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앞둔 개헌안 재투표 안건을 비롯해 부의된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당 내부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하며 개헌안 재투표와 함께 부의된 모든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와 졸속 개헌 처리 시도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9: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 판단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1: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12: 이승철 부장판사입니다.
11: 직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10: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9: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내란특검과 한 전 총리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장호성 내란특검보는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법률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이번 선고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3: 지난 2024

0: 201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사고가 발생한 지 천일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한밤에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4살 장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 정말 죄송합니다.
4: 피의자 장모 씨입니다.
2: 그러면서 여고생을 미리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길 가던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자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장 씨는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오늘 잘 없죠. 그래,
4: 경찰 관계자입니다.
5: 다른지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으로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예,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2: 경찰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사전에 흉기를 사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한 여고생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병환입니다.
1: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던 50대 남성 A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1시간 10분쯤 뒤에 의정부 시내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무실에서 조사 대기 중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9곳에서 치킨 150만 원어치를 시켰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잘 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관문 앞에서 남성 두 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7: 당연히 지금 5만원밖에 없어서.
8: 5만원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
6: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9: 바쁜 시간.

0: 안에 막 5개, 6개씩 막 악의적으로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1: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2: 뭐 여기로 배달을 해달라고 하니까 피해 점주입니다. 추가 비용 지불까지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1: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범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2: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1: YTN 이수빈입니다.
3: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서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어제 재차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투자자들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서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기업 공개 후 비공개 계약에 따라서 1,900억 원대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2주 앞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3개의 노조 가운데 가전부문 중심의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면서 이탈을 선언한 건데요. 반면 반도체 사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과반 노조에 등극한 초기업 노조는 이제 와서 추가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에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반도체 중심 노조에서 받아온 차별 대우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권한을 남용해 의견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어영 노조라는 모욕적인 비하를 지속하며 법령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했지만 이후 교섭 정보를 공유받고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에 초기업 노조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동행 노조 역시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만 9천 명의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입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과반 노조에 올라선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서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자는 가전사업부문 노조와 이견을 보였지만 초기업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노사 교섭 자체가 멈춰선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가전모바일 사업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2주 앞둔 삼성전자 노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지출의 달이라고 하죠. 최근 한 기사 보니까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5월달 나가는 돈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진짜 눈만 뜨면요. 돈 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가는 돈만 보면서 한숨 쉴 게 아니라 들어올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새 나가고 있는 보험료, 통신비 같은 이런 고정 지출만 똑똑하게 줄여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상품으로 은퇴 후에 받을 연금액을 단 몇만 원이라도 늘린다면 그게 진짜 바로 돈 버는 거겠죠. 나가는 돈 막고 들어올 돈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계부에 심어야 할 가장 확실한 카네이션이 아닐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여러분의 5월을 지출의 달이 아닌 수익의 달로 바꿔줄 특급 정보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재무설계 전문가인 두 분도 어떠세요? 5월은 좀 부담이 되고 지출이 훅 빠져나간다라고 좀 체감하시나요?
1: 일단 5월이면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저는 또 결혼기념일도 있고 와이프 생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뭐 두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신경을 정말 이번 뭐 물론 1년 내내 신경을 잘 써야 되겠지만 5월 달만큼은 신경을 더더욱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0: 되게 중요한 달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김현철 팀장님의 1년을 네. 좌우할 5월.
1: 5월.
0: 그렇죠? 5월. 일단은 어린이날 네. 잘 챙겨야 되고.
1: 당연하죠.
0: 어버이날
1: 네,
0: 잘
1: 그렇죠.
0: 챙겨야 되고. 무엇보다
1: 네.
0: 결혼기념일과
1: 네,
0: 아내분의 생일.
1: 생일.
0: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5월 21일이요.
1: 네네.
0: 부부의 날이에요.
1: 부부의 날까지 네. 챙겨야 되면.
0: 제가 하나 더 네. 얹어드릴게요.
1: 네. 아이고. 네.
0: 이기범 팀장님은 어떠세요?
2: 정말 겪어도 겪어도 5월은 적응이 안 돼요. 진짜 12달 중에 5월만 싹 도려냈으면 좋겠어요.
0: 네.
2: 세금 이슈도 많고 해서 또 저희 집도 또 어머님이 또 생신이 또 겹친 날이 달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1: 아직 와이프는 네. 없으셔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2: 그나마 좀 위로가 좀 됩니다.
1: 네. 네.
0: 아이도 없으시니까요.
1: 그렇죠.
2: 아, 와이프가 없는데 아이가 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면 5월 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되면서 네네. 연휴도 되게 길었잖아요.
1: 맞아요.
0: 아마 이번 연휴에 지출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이럴 때는 가계부 점검이 당연히 필수겠죠.
1: 네.
0: 그렇죠. 오늘 두 분과 함께 돈 나가는 소리만 들리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돈 들어온 소리도 들어볼 수 있는지 꿀팁이 되는 정보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머니 상담소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보험상담, 재무점검 뭐든지 돈 관련된 이슈들 여러분들 도움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만나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061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 청취자입니다. 지금 RIA 계좌를 개설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미장을 조금 하고 있는 성악개미인데 최근 국장 수익률이 너무 좋다 보니 미국장 정리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와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굿모닝 굿라이프가 단순한 보험만 점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재무도 상담해 주시는 것 같아 문자 보내봅니다. 그럼요. 문자 잘 보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도와드려야겠죠.
3: 네네.
0: RIA 계좌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그게 뭐야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RIA 계좌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3: 네, 그러니까 IRP, ISA 이런 것들도 어려운데 RIA 이건 또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0: 발음도 어려워요.
3: 네,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네, 이걸 줄여서 RIA라고 하고요.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외 주식의 매도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복귀해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면 양도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자, 요즘 우리 증시 정말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이런 흐름의 판단에서 해외 주식 정리하고 국내장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이제 이 RIA라는 계좌가 일반 ISA 계좌처럼 이제 단순하게 이제 절세 계좌가 아니라 정책 계좌에 좀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건과 내 상황 등을 따져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4: 우선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도해서 한국 시장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무조건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요. 단 1원이라도 여기에서 인출을 하게 되면 해지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바로 취소가 돼버려요. 또한 이제 RIA 계좌로 혜택 받는 동안에 다른 계좌에서 혹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또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일단 작년을 기준으로 12월 네네. 23일 이전에 보유했던 해외 주식만 인정이 된다고 네. 하니까 최근에 해외 주식 거래했던 분들의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 정책 계좌하다 보니까 조건들이 좀 다릅니다.
3: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요. 정확히 얼마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제가 숫자적으로 좀 예시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미국 주식에서 N사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만약 원금 2,500만 원이었는데 자, 100% 수익이 나서 2,50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있거든요. 그 공제를 제외하고 2,250만 원의 양도소득세인 22%인 495만 원의 세금을 원래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RIA 계좌로 이관해서 국내 주식이나 ETF를 매수하고 1년 동안 보유하면 이 양도소득세 495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도 금액에 있어서 한도가 있는 거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3: 맞습니다.
0: 이렇게 조금 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이 RIA 계좌다.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불러들여 올 때 이거
3: 네.
0: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근데 이게요 또 해외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면서요.
4: 맞습니다. 이제 세 가지의 구간이 있는데요. 만약 올해 5월 31일까지 매도를 하시게 되면 100%. 그리고 7월 31일까지 매도하면 80%.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12월 31일까지 매도를 하시면 50%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를 다 받으려면 이번 달까지는 좀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으로 가져온다는 게 꼭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이 1년 동안의 수익을 더 많이 냈고 또 그 반대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했던 게 손실이 났다.

0: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비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그럼 오늘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님도 네. 국내 주식에 정확하게 어떤 종목에 투자할 거야라는 투자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다면 해외 주식 정리하시고 들어오는 건 추천이 될 수 있지만 네네.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뭐 감면받는 조건 하나만 보고 국내 주식으로 막 무작정 들어오는 거는 또 좋지 않을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 RIA 어떤 분들은 이걸 리아 계좌 이렇게도 네네. 부르시더라고요. 네네. 요거 누가 하면 좋은 거예요?
2: 자, 첫 번째. 당연히 이제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을 가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1년간 무조건 돈을 찾거나 하지 않고 국내 주식에 묶어두실 예정이신 분. 세 번째는 해외 주식에 추가로 매수 계획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은 고려를 하되 만약 여기 해당이 되시지 않는다면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불필요한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겠죠. 나도 전문가의 도움받아서 재무 점검해보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도 체크해본 후 우리 집 가계부에 지출되는 항목까지 좀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간단하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머니 처방전, 김현철 팀장님이 직접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니 주변에 한두 명씩 아프기 시작하고 수술도 하고 뭐 암에도 걸리다 보니 나도 보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주변에서 보험 가입을 뭐 하라고 권해도 돈 아깝다 싶어서 몇 개만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송을 들으면 막 보험료를 한 달에 뭐 70만 원, 80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상담 신청하는데 저는 겨우 뭐 20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도 될지 고민만 몇 달을 하다가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자 용기 내서 상담 신청을 합니다. 저도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0: 그렇죠. 보험료가 과한 건 당연히 문제인데 네, 네. 그냥 뭐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보장이 잘못되면 이것도 문제인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담 요청을 보험료 기준으로 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줄여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전반적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0: 그렇죠.
2: 네, 아니면 과한 이제 보장이 있으면 빼고 또 부족한 보장이 있으면은 추가하는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상담이 좀 제일 많습니다.
0: 네.
2: 근데 이제 이런 사연들은 이제 방송에서 내보내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좀 단순하다 보니까
0: 그렇지 않아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기는 오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0: 그렇죠.
1: 맞아요. 네네.
0: 자,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20만 원 내외 이 보험. 아마 많은 분들이 요 정도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네네. 건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보험 내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취자님이 가입한 보험료를 보니까 21만 원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그중에서 실손보험이 2세대 실손이고 12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셨고요. 여기에 급성신경색 1,000만 원, 그 외에 수술비가 조금 있는 정도셨어요.
0: 네.
1: 그 외에 보험 두 개가 있으셨는데 한 개는 암보험이랑 치아보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암보험은 비갱신용으로 잘 가입을 하셨지만 만기가 80세로 조금 짧았던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도 3,000만 원 정도의 암진단비를 준비를 해서 잘 유지를 하면 됐고요. 다만 치아보험은 5만 원을 내고 계셨는데 뭐 치아 상태가 지금 나쁜 것도 아니고 딱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0: 어제도 따님이 어머님 앞으로 네네. 치아 보험을 언젠가는 엄마가 병원
1: 필요하겠지.
0: 관리

0: 예,
1: 이
0: 맞아요.
1: 생길 거니까라고 이제 가입해뒀던 거 되게 불필요해서 정리해드린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0: 네.
1: 어쨌든 요것도
0: 내 상황에
1: 좀
0: 맞춰서, 건강 상태에
1: 그렇죠.
0: 맞춰서.
1: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험이 적기는 적습니다.
0: 맞아요.
1: 자,
0: 네.
1: 그럼 청취자님이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실손 전환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0: 네,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제 청취자님 주변 지인들을 보니까 2세대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셨나 봐요. 그래서 유지를 좀 하고 싶어 하셔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치아보험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부족한 보험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보장이라고 하면 암 진단비가 있기는 하지만 80세로 만기가 좀 짧았고
1: 그렇죠.
0: 혈관 쪽도 범위가 협소한 뇌졸중과 심근경색만 보장되다 보니까 보장 자체가 좁고 금액도 적었기 때문에 혈관 쪽에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2: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청취자님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과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험료 수준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청취자님의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금보다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너무 부담된다. 다만 지금보다 10만 원까지만 좀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일단 암 진단비는 있으셨기 때문에 암 치료비로 암을 좀 보완하기로 했고요. 혈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일부와 순환기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로 가성비 있게 좀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6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추가됐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추가가 안 됐죠.
1: 그러게요.
2: 그럼 결국에 뭐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보험료가 21만 원이었는데 22만 원으로 만 원만 늘어나지만 기존의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고 암보험도 유지를 하면서 치아보험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암 치료비와 혈관 쪽에 대한 진단비, 치료비까지 보완하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불필요하게 내고 계셨던 5만 원의 치아보험을 조정함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이암 치료비와 혈관 관련한 주요 진단비를 추가하셨습니다. 요거 뭐 기존에 내던 금액에서 만
2: 만
1: 원밖에
0: 원밖에
1: 차이가
0: 안
1: 안 나니까
0: 늘었어요. 네네.
1: 청취자님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것도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주셨겠죠?
0: 네, 물론입니다. 이제 비갱신형보험으로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혈관 쪽에는 이제 보장 범위가 훨씬 넓게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는 이제 부정맥과 신부전까지 보장되는 순환계 치료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처방전이 잘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써드린 처방전을 만족해 하시면서 간병인 보험까지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간병인 보험도 4만 원으로 준비해서 최종 26만 원의 보험료로 부족한 보장들을 최대한 메꿀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상담 마무리했습니다.
1: 그렇군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20만 원 남짓의
2: 네.
1: 보험료에서 지금 5, 6만 원 정도를 추가해 보장의 질을 월등히 높인
2: 월등이죠.
1: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료 과하게 중복하게 막 쓰고 계신 분들 당연히 보험료 수준을 줄여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보장의 질입니다.
2: 맞습니다.
1: 어려울 때 보장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일단 내가 가입해 놓은 이 보험이 잘돼 있는 건지 여러분들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인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곧두 번째 사연 이어갑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FM94.5MHz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현철 팀장님, 이규범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두 분이 열심히 또 정보 전달해 주시려고 목을 왜 이렇게 요란하게 부시는 거야?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2: 아, 네. 감기가 잘안 나왔는데.
1: 뭐 두 분 뭐 노래하시는 분들이세요?
2: 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네, 말을 좀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네네.
1: 맞아요. 요즘 뭐 워낙 일교차 심하고
2: 맞습니다.
1: 하루 사이에 계절이 막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2: 온도
1: 갑자기
2: 쌀쌀해요.
1: 그렇죠. 겨울이었다가 네. 막 네네.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 많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서
0: 네.
1: 오래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0: 네.
1: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규범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0: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남자 직장인입니다. 기존의 돈 관리를 와이프가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나이도 나인 만큼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와이프랑 얘기를 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거의 안 되어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팠을 때 큰 금액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크게 아프지 않으면 결국 없어지는 돈인데 이건 분명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보험을 빼고도 부부 합산해서 123만 원 정도 내고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사연은 보험료가 그렇죠. 네. 많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납입 중인 맞습니다. 사연입니다. 우선요. 노후 준비 거의 안 돼 있고 부부 합산 보험료가 123만 원.
2: 많아요.
1: 아우, 네. 많아요. 많아요. 벌써 그냥 제 돈 아닌데 너무 부담돼요. 네. 자, 노후가 얼마나 준비돼 있길래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2: 일단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준비가 안 된 케이스가 많은데 직장 다니면 그래도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개인연금과 배우자분의 또 국민연금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우자분의 국민연금을 제가 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못 냈던 기간까지 납부를 하면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걸 우리는 추후 납부라고 하는데 추후 납부 신청까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추후 납부까지 하시게 된다면 네. 이 청취자님 부부는 그럼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네. 먼저 확인해 보니까 청취자님께서는 130만 원 그리고 배우자분이 45만 원 정도에서 두 분 합산 17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다만 175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왜냐하면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만 두 분에서 생활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인연금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연금으로 받아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2: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월 현금 흐름을 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정비 중에서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를 찾아보면 카드값 줄이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다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 줄이고 줄인 만큼 개인연금으로 돌려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보험 현황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험료가 123만 원 지출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20만 원 연금을 빼고 나면요. 한 103만 원 정도를 보장성 보험으로 지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네, 아닙니다. 네,
0: 20만 원은 별도였고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만 123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 어마어마하죠. 놀랬죠. 당연히 이 중에서 연금이나 저축이 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1: 맞아요.
2: 대부분.
1: 맞아요.
2: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이 20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도 또 저금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연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해 보였고요. 결국 가입하고 계신 보험들 중에 실손보험과 운전자 보험 그리고 몇몇 보험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보험료 네. 과하게 쓰고 계신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지출했던 이 돈 결국엔 보험을 정리하다 보면은 손해가 크잖아요.
2: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보험을 다 정리를 하면 손해가 뭐 많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과거 이건 너무 아까워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였다고 하면은 원래 내야 할 50만 원을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1: 네.
2: 그래서 총 보험료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보험 안에 갱신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1: 평생
2: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수십 년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총 보험료 측면에서는 훨씬 더 세이브가 되는 거죠. 물론 보험료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뒀을 때가 손해가 더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2: 감수해야죠.
1: 그렇죠.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현황은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일단 부부 두 분이 이제 살짝 달랐는데요. 남편분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두 건, 그리고 갱신형 건강보험 두 건, 종신보험 한 건, 운전자 보험 두 건과 화재보험과 또 유병자 보험 세 건으로 총 12건의 보험을 가입 중에 계셨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78만 원이었어요. 네.

0: 들을 입력을 하고 보험료와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정리하고 담보를 삭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최종 리모델링을 했을 때 보장이 어떻게 바뀌고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비포 애프터로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보통 정리를 하게 됩니다.
1: 네.
0: 특히나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드려야 청취자분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2: 네, 우선 실손보험은 이제 유지를 하고요. 오래전에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한 건강보험 두 건과 유병자보험 세 건, 그리고 운전자보험 한 건은 정리를 해야 했고요. 화재보험 역시 적립금이 좀 과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립금을 제외한 순수 화재보험으로 5천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장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0: 감액
1: 감액
0: 완납.
1: 그렇죠.
0: 네.
1: 이게 사실 되게 지금 리모델링 사연의 중요한 부분을
0: 맞아요.
1: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0: 네네.
1: 청취자분들께 감액 완납이 도대체 뭔지 좀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0: 뭐 애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완납은 말 그대로 보장을 줄이는 대신 완납 처리한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20년 납 중에 12년을 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해당되는 사망보험금이 1억이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면 8년을 원래는 내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안 내는 거잖아요. 대신 안낸 부분만큼 보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억이 5천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앞으로 내야 하는 금액을 더 이상 안 내고 완납 처리를 한다. 이게 감액 완납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액 완납. 우리 많이 이제 들리는 뭐 말이잖아요. 자, 감액 완납은 모든 종신보험에서 가능한 기능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바로 할게요.
2: 네.
1: X.
2: 확실합니까? 네.
1: 확실해요. 자, 여기서 추가 답변.
2: 네. 오.
1: 무슨
0: 네.
1: 기능이 있어야 돼요.
0: 네.
1: 기능, 발레단 이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니버셜 기능. 요게 있어야지만 감액 완납이 된다가 아니라 반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뭘 들은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0: 그렇죠.
1: 자, 이거 정확하게 좀 풀어볼까요?
2: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응.
2: 모든 이제 종신보험에서 감액 완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마다 그리고 좀 상품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상품의 변액 종신보험이나 방금 말씀하신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1: 아, 변액 종신보험 안 되고
2: 네.
1: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안
2: 네,
1: 된다.
2: 근데 또 상품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0: 네. 일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네. 네. 물론 이제 자세한 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려면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 완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무조건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보면 담보가 좋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 같은 경우에는 13종 수술비 안에서 뭐 치조골 이식 수술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감액 완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보험을 유지하는 게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이래서 전문가 조언이
0: 네,
1: 필요한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저도 여기 매일같이 앉아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렇게 또 모르잖아요.
0: 맞아요.
1: 자,
0: 사람답네요. 기계인 줄 알았어요.
1: 맞아요. 인간 냄새가 나는 굿모닝
0: 맞습니다.
1: 굿나이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참 좋아요. 근데
0: 네.
1: 정리를 하고 나면은 부족한 부분이 좀 생기잖아요.
0: 네네네.
1: 보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일단 건강보험 두 건과 종신보험에 있는 보장들은 어느 정도 암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는 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은 암 치료비 정도로 좀 저렴하게 좀 보완을 했고요. 다만 혈관 쪽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뿐만 아니라 순환계 치료비까지 추가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루도 보장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보험을 많이 추가하지 않더라도 청취자님 보험 재정비가 가능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어떻게 조정이 된 걸까요?
2: 네, 뭐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를 했고요. 또 유지할 건 유지를 하고 종신보험 감액 완납의 일부 부족한 부분만 조금 이제 추가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이 꽤 많이 됐습니다. 우선 청취자님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78만 원의 보험이었잖아요. 네, 32만 원의 보험료로 46만 원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배우자분도 4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0: 18만 원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두분 합산해서 보면 64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기 때문에 이번 처방전 역시 매우 잘 쓰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1: 아니,
0: 같아요.
1: 금액이 굉장히 크게 줄었는데 너무 밋밋하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0: 제가?
1: 청취자분들이 네, 이게 얼마 줄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토탈에서 123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총 64만 원의 보험료를 줄인
2: 아,
1: 거거든요.
2: 이제 좀 실감이 나기
1: 네, 절반
2: 시작하네요.
1: 이상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장 자체도 뭐 엄청나게 줄어든 게 아니라 청취자님의 상황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준비하면서 고루 보장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또 없던 보장들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잘 써졌다 처방전이. 근데 이게 단순 계산을 해도요. 64만 원. 20년 된다고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을 세이브해 드린 거예요.
2: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험 점검 한 번으로 아낄 수 있었던 내 돈, 1억
0: 네.
2: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노후 준비까지 하시면 되는 거겠죠?
0: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현철 팀장님이 방금 그렇게 강조하신 64만 원의 보험료와 가입 중인 20만 원의 연금 보험, 그리고 16만 원을 더해서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다만 이제 100만 원을 계속해서 이제 납부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50만 원은 10년 동안 납부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50만 원은 15년 동안 배우자님 이름으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1: 자, 요렇게 세팅을 했더니 청취자님은 70세부터 매월 53만 원씩, 배우자분은 매월 82만 원씩 평생토록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합산해서 135만 원을 평생토록 받는 거거든요.
2: 네.
1: 기존에 아까 국민연금 175만 원과 합산은 얼마인가요? 총 310만 원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니까 이번 상담은 제 스스로가 상담이 좀 뿌듯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충분히 뿌듯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번의 상담으로 내 노후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담 사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진짜 귀하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볼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래의 위험과 만일의 세태를 준비하는 건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비가 너무 과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굿나잇 끝곡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 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에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양은 5mm 내외라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은 강하겠는데요. 초속 15m의 강풍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비가 내린 지역은 아침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춘천 9도, 대구 13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작업 구간 잘 살펴서 지나셔야 하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아들목 부근 3차로에서 포장 고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입장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에서 양동터널 가는 길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구리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갓길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목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에 정든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1: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3: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2: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3: 그들이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살아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길 바랍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갖지 못할 거고 그들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12: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값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0: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11: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진 기자입니다.
14: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동시는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동시는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5: 휴전은 모든 것이 결정되고 명확해진 경우에만 허용돼야 합니다. 절대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란 시민입니다.
14: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0: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11: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나무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사고 사흘 만에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항을 출발한 예인선은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우말쿠와인 사고 해역에 7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지만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데만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0: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42분 사고 해역을 떠난 남호호는 이동에만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이르면 내일 새벽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정부 조사단도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로 한국선급 지부와 HMM 인력과 함께 남호호가 도착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2: 전정근
1: 이제
2: HMM
1: 하는 점은
2: 해상노조
1: 이제 외부
2: 위원장입니다.
1: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0: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우리 화물선 HMM 남우호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 해명과는 달리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 칼럼이 나왔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났다고 공개해서 그 배경도 주목됩니다.
3: 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5: 네, 이곳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3: 예, 먼저 이 남우호 피격에 대한 이란 국영 매체하고 이란 정부의 말이 다른데요. 먼저 칼럼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5: 네,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어제 오후에 작성된 칼럼입니다. 이란의 비대칭 억지력에 막혀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작전이 48시간 만에 끝났다는 제목으로 전략 분석 데스크가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 안에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국 선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HMM 남우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칼럼은 미국이 해방 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건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폭격한 것처럼 썼는데 추가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사관 해명에 배치되는 칼럼을 실은 프레스TV는 오늘은 이란 대사관의 이 발표를 자세히 담은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4: 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했다는 이 칼럼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5: 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 프레스TV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국영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예,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직접 밝혔다고요.
5: 네, 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 지도자 선출 두 달이 지나도록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난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었고, 특히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협의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 이 만남의 배경이 주목됩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모주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말했다고 오늘 이란 국영매체 IRIB가 전했습니다. 이 산업계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을 나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만났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이 만남이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오늘 산업계 회의에서 회의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협상이 막판 조율 단계에 와 있는 가운데 이란 내부 강경파를 향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3: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4: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의원단을 이끌고 먼저 방중한 트럼프 측근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의원들을 맞이했습니다.
6: 이번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미국 의회에서 온 양당 상원 대표단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2: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방문단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6: 당신의 긴장 완화와 중동 평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2: 실제 앞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 수장 간 회담 이후 미국과 휴전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방중 전에 한쪽짜리 양해각서가 체결될 거란 미국 매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제한 등 14개 항에 일단 서명하고 30일간 세부 협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이란과 작은 전쟁을 매듭짓고 중국과 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6: 시 주석과 만남을 기대합니다만 제가 주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호적 경쟁 관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여행이 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지난 1일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주변의 미국계 호텔은 12일부터 15일 사이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맞이 경호 의전 준비와 동시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따른 미중 양측의 협상 시나리오 마련 작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미국이 중동 전역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피해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란의 정밀 타격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쟁 발발 이후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중동의 15개 미군기지에서 최소 228개의 군사자산이 타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로 파괴된 시설에는 병영과 창고뿐 아니라 사드 레이더와 조기 경보 통제기 등 핵심 전략 자산도 포함됐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몫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국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4: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받아치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벤 다이크 변호인입니다.
7: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6: 행정부 최상층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한몫 챙기고 싶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매들린 딘 미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7: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4: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도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 이번엔 성모상의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8: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 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종교 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네, 중동 사태 69일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4: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상황을 끝낼 수 있다라면서 이제 시간표까지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종전이 되는 건가요?
9: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9: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뭐
6: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9: 본인의 길에 섞인 전망, 본인의 바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란 측의 반응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다른 그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14, 15일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사실 물리적으로 날짜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3: 그러니까요.
9: 그 일주일 동안 악시오스가 보도한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지금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개 한 14가지 항을 담은 한 장짜리 MOU를 맺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맺어지면 그때부터 세부 내용을 30일 동안 협의를 하겠다라는 구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보면 뭐 이제 이란이 핵활동, 핵농축활동을 이제 중단한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보상으로 일부 제재를

0: 풀고 또 동결 자산의 일부를 해제한다.
1: 예.
0: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을 풀면 미국도 이란에 대한 역봉쇄, 다시 말하면 선박의 통행을 일부 허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략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이지만 이란은 농축우라늄 440여 킬로그램도 반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뭐 15년 동안 농축을 하지 않는다.
1: 예.
0: 이후에 뭐한 3.67% 과거 JCPOA 뭐 그런 정도 하는 걸 지금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략적인 보도 내용인데, 이란 측은 뭐 즉각 부인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날 소위 말하는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고, 두 척이 빠져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여러 척이 피격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격이 또 있었고, 이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잠정 이거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1: 예.
0: 종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된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든지 여러 요구가 있어서 이걸 중단하고 이제 협상에 돌입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2: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종전 합의의 레드라인으로 밝혀왔던 이 핵합의에도 이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그 발언 부분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3: But 이란과의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습니까? 언제쯤 답변을 받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데드라인은 절대 없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이란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자, 종전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아주 숱한 질문들을 계속 이제 던졌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상당히 긍정적인,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답변들이 이제 쭉 늘어났단 말이죠.
4: 예.
1: 그러니까 이란이 그동안 이제 고농축 우라늄 외부 반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4: 예.
1: 입장이었었는데,
4: 예.
1: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게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4: 네.
1: 어떻게 들으셨나요?
4: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처음에 1차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강경파들 입장이 나면서 핵 문제 얘기는 이제 꺼내지도 말라 하고 우선은 해외 문제 먼저 풀고 핵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했었는데 이 얘기만 들어보면
3: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입니다.
4: 예. 24시간 동안 또 대화를 지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고 이란 외무부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나온 거 봐서는 이란 측도 지금 해상 역봉쇄가 계속되면서 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어느 정도 협상파 쪽에서 협상을 좀 지지하는 쪽에서도 미국과 어느 정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았나. 자신들끼리도 이제 의견 조율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1: 예.
4: 강경 초강경파처럼 이거 뭐 핵 문제 얘기 꺼내지 말고 협상 안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면서 아마도 그 안에서도 일단 이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교부 쪽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란 측은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그대로 또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협상에 가서 협상장까지 간다면 거기서 논의가 되겠죠. 근데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1: 그러게요.
4: 대통령은요. 그리고 뭐 지하 핵시설도 가동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뭐 감찰을 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 또 사실상 보면 또 이란 측에서 받아들이기도 힘든 요구 조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굴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니까 우선 협상장으로 과연 이란이 갈지 어떻게 보면 협상단을 또 어떻게 꾸릴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는 협상단 대표로 갈리바프라 강경파지만 그래도 협상의 우호적인 사람이 봤는데 만약에 이 갈리바프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초강경파를 협상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네.
4: 대표적인 사람 졸가드르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 국가안보 사무총장.
1: 네,
4: 뭐 이런 사람을 넣을 경우에는 이제 감시하러 가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협상을 나갈지, 협상단 구성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 봤을 때 우선은 협상의 문을 이란이 닫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뭐 중국 방문 전까지 이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이 미국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사실이라면 이란 입장에서도 쉽게 내주기 어려운 카드들을 내주는 셈이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생각해보면 미국이 그만큼 상당한 수준의 보장을 제시했을까? 아니면 이란의 내부 경제가 그만큼 좀 많이 어려운가?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같은 영향을 같이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아라그치 장관이 러시아도 방문을 했고, 이어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 왕이 그 외교부 장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 중동 전쟁 개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왕이 부장과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표단이 중국 측에다 감사 표현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3월 달 초부터 그 외국 군함을 보내라.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할때 중국도 포함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봉쇄와 역봉쇄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중국일 거예요. 그냥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자체가 차단돼 있고, 그동안 우회적으로 해서 이란에 자금을 대주던 그런 회사들이 또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 주신 내용, 다시 말하면 이란 내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TV를 보신 분들도 아마 웬만큼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국 이란의 혁명수비대 강경파에 있는 사람들 협상은 없다고 그랬고, 미국은 뭐 항복해야 된다, 패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역봉쇄 소위 말하는 경제 분노 작전 시작된 게 지난 4월 13일이었으니까요. 아직 채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이란 측이 전쟁 피해로서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2,700억 달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손 털고 나가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손 털고 나가지 않도록 일단은 협상의 끈은 놓치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부에서 공감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뭐 모스타바를 만났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또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는 모르지만,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을 했잖아요. 이란에 누가 지금 나의 협상 대상인가?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만약에 MOU 하나를 맺어진다면, 이거는 결국 이란도 미국의 안을 받아서 이란의 통일된 안을 들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란 내부의 어려움,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반대급부로서 이제 동결 자금 푸는 거, 제재를 해제하는 거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란이 핵 문제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성의를 보이면 뭔가 반대급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랜드 바게인 아닙니까? 큰 틀에서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란도 그게 손해볼 일은
2: 알겠습니다.
1: 아니다라는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이 어떤지는 아마도 일단 어제 보도를 이제 48시간을 준다고 그랬고, CNN 보도에서도 7일에, 현지 시간으로 7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랑 시간이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2: 오늘 밤에라도 이란의 입장이 보도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이제 강경론도 나오다 보니까 이란 외무부가 아직 뭐 검토 중이다라고 했으나, 갈리바프 의장이 미국 언론 보도를 가짜 악쇼스 작전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부가 좀 복잡한 걸까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3: 갈리바프 의장이 만약에 또 2차 협상단을 꾸린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대표단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긴 하죠. 그리고 강경파 중에서도 혁명수비대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협상에 그래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근데 악쇼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 들어서는 신빙성을 많이 잃기도 했으니까요. 뭐 갈리바프 의장의 말이 또 반드시 뭐 틀린 말이라고 할수 없겠습니다만, 협상을 만약에 정말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이라면은 자신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외무부는 계속 그러니까 바로 받으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끌면서 뭐 검토 중이라고 좀 튕기는 자세 좀 보일 수도 있겠고요. 갈리바프 의장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뭐 협상파고 뭐 협상 단장을 맡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지금 악시오스 보도대로 악시오스 보도 내용만 보면은 좀 미국에 유리한 측면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0: 그래서 뭐 협상장에 나갈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모스타바의 어떤 명의로 승인만 떨어지면은 뭐 누구든지 뭐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뭔가 초강경 혁명 수비대의 어떤 메시지라도 하더라도 하여튼 모스타바가 협상에 나가라고 한다, 승인만 떨어지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요번에 뭐 페치슈켄 대통령이 면담까지 했다고 하는데, 페치슈켄 대통령은 또 협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1: 네.
0: 그렇다면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란 쪽도 약간 협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문을 완전히 닫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 그러니까 그 모스타바를 만났다고 공개적으로 페치슈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건. 그러니까 이란 협상단에 좀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그렇다면?
0: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페제시키안과 갈리바프 의장 그래도 협상 쪽에 기운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 특히나 이제 페제시키안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돈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1: 예.
0: 그리고 그동안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흐마드 바이디 같은 혁명수대 총사령관이 거의 이제 독대하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람을 뭐 이런 표현 써서 이상하긴 합니다만 면담 같은 것도 차단을 했었죠.
1: 맞아요.
0: 나 아니면 못 만난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만나서 모스타바를 뭐 면담까지 했을 정도면 모스타바 분명히 살아있는 거 확신하고 면담까지 했을 정도면 의사소통도 가능하다는 네네. 얘기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모스타바가 과연 그러면 이 협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 페르시아만의 날 기념일 때는 뭐 핵 미사일 권리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모스타바가 뭐 승인을 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뭐 협상장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할지 알뗀다 할지 결국에는 모스타바의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걸 좀 기다릴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2: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할 때 이 이란의 지도부 반응이 계속 좀 갈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뭐 굿캅, 배드캅, 투트랙 작전이다, 협상력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3: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실제 내부의 정교한 협상 전략에 바탕을 두고 너는 굿캅에 난 배드캅 할게 그렇게 역할
4: 분담을 해서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3: 그건 뭐 아주 훌륭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실제 4월 11일 날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 1차 종전을 위한 협상을 했었잖아요. 지금 갈리바프 단장과 미국의 부통령 이렇게 가서 협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들려나오는 그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키스탄 측에서 봤을 때도 그 이란 측 대표단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너무 갈려가지고 이게 지금 협상 통일된 안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통령도 결국 벤스 부통령도 결국 우리 안 던졌다. 즉 끝나고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의 답장을 기다린다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란 내부가 통일된 입장이 되질 않고 강경파와 협상파의 어떤 입장 차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불만을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타바가 정말 정신이 살아있고 그동안 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말에 기울이고 그에게 모든 전적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 있었지만 만약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이쪽 협상파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1: 예.
3: 그래서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혹시 소통이 됐고 모스타바가 그걸 이해를 해서 이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맞다라는 그쪽의 힘을 만약에 실어준다면
1: 예.
3: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 알겠습니다.
3: 합니다.
2: 네.
1: 자. 오바마 전 대통령 정말 오랜만에 이제 주제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심야 토크쇼, TV 토크쇼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발언이 화제인데 그 진행자가 자신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요즘 기준이라면 당신도 할 만하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거 맞죠?
0: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좀 많이 참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조롱해 왔었고 계속 이제 비교 대상으로
4: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 센터 연구위원입니다.
0: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이제 진행자가 얘기하니까 트럼프도 하는데 당신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로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0: 요즘은
1: 않았지만.
0: 뭐 아무나 다 하는 게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게 자신의 업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핵합의였죠. 2015년도 포괄적 핵합의인데 이거를 깬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또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링컨 기념관 앞에 그 연못 같은 것도 오바마 때는 더러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

0: 이해가 이제 청결하게 만 이런 식으로 작가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 참았다가 좀 이렇게 폭발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약간 은연중에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말을 쉽게 하라 이런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1: 트럼프처럼 해라.
0: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이제 쉽게 좀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1: 양쪽을 다 비판한 거네요.
0: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좀 많이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많이 좀 공격의 대상이 되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 우회적으로.
0: 되돌려주는 어떤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네. 네, 좀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 같은데 네. 미국 내에서 이 시간대에 상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아,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국면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과연 중국이 또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3: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중국이 이란에 전달한 메시지가 그것이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배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합니다.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우리의 우호국인 중국도 전쟁 후의 이란은 전쟁 전의 이란과 다르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믿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예. 네, 아, 이렇게 중국 그리고 이란의 발언까지 듣고 왔는데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휴전이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란이 평화적인 핵 에너지 이용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좀 이란 편을 들어준 것 같은 발언이에요.
4: 네, 일단 들어보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 내용을 보니까요. 왕이 부장이 이란이 핵을 핵무기를 가지지 않기로 한 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다르거든요. 말은 우리는 핵무기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농축을 해왔고 핵무기 직전까지 갔고 지하시설에서 끊임없이 핵을 개발을 했고 그걸 탑재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해왔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왕이 부장도 여기서 말하는 평화적 핵 에너지 이용이라고 하는 게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핵무기는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권한인데 근데 이제 그 권한을 확대 해석하면 그 농축 권한, 그다음에 재처리 권한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그걸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범적으로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이제 이란은 NPT 가입국이면서도 사실은 그걸 넘어선 그런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배선트 장관도 얘기했고 루비오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바라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용하는 중국이 이란의 압력을 행사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달라라고 예.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요구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야만 사실은 미국도 봉쇄를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고 그 대신 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란이 원하는 대로 기본적인 농축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예. 그런 모양새가 지금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아라그치 장관이 진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기대한다. 우리 이제 금방 호르무즈 해협 열 수 있다. 좀 미국 좀 알려줘. 약간 이런 분위기로 예. 이제 간 예. 건데.

0: 의가 있다. 핵농축 한 국가로서 그건 주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주유소 보면은 줄 선 사람들 엄청도 많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미국 장관들도 얘기하지만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유가에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얘기는 처음에 휴전할 때부터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도 이제 전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요번에 이제 아랑치 국무장관 외무장관 직접 만나서 얘기했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우리가 너무 힘들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제 핵 에너지 이용 뭐 이란의 어떤 뭐 주권을 해서 체면을 세워주는 발언했습니다만 요 부분은 우선은 인정해주되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둘이서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논의할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미국과 논의를 하든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도 좀 급하니까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대신 중국도 이제 이렇게 이란을 만약에 설득에 성공한다면 이제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역할을 해줬으니까 미국이 신세를 지게 된 부분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뭐 미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권리 같은 것도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1: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우리가 너네 그 화해하도록 종전하도록 우리가 역할을 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
0: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란 측 입장 들어주면서 세면 세려주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좀 열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 내지는 또 압박을 또 중국 쪽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게 중국은 뭐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든 간에 미국과 달리 뭔가 일방적이지 않고 남의 국가 어떤 뭐 약소국의 입장을 좀 경청해주는 국가이기도 하면서 뭔가 좀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주권을 존중해주고 평화적 해결을 하는 어떤 국가로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노릴 수가 있겠죠 국제사회에.
1: 그거는 옛날에 미국이 가졌던 이미지인데요.
0: 미국이 가졌던 지금 그러니까
1: 그거는 이제 중국이 대신하려고 이제
0: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해서 뭔가 이란 측 얘기를 들어주면서 어떤 그런 입장.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이란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뭐 브릭스라든가 뭐 상하이 협력 기구 그런 국가들한테 이런 모습 같은 거를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거기다가 또 이 협상이 잘 된다면 뭐 관세나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한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중 전에 종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걸까요?
3: 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복잡하고 긴장이 높아지고 유가가 막 계속 올라가고 미국 내부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크 루비오는 의회에게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이미 끝났다. 그리고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을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분노 작전은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중 이전에 어쨌든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종전이라고 하는 이 틀 이걸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좀 털고 가야 지금 중국과 해결해야 할 일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작년 10월 달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지금 관세 문제라든지 기타 뭐 히토리 문제 여러 가지 그 펜타닐 문제라든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을 이제 9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 지금 작년 이후에 이제 또 시 주석 초청회에서 가는 것인데 어쨌든 미중 관계에 집중적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짐을 좀 덜어놓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역봉쇄로 인해서 중국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원유가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을 풀고 또 중동 문제 해결에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 주석으로서는 자기의 위상도 높이고 대미 협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도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이란 전쟁에서 이제 뒷짐을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그 근처로 홍해로 본인들의 핵 항공모함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원래는 지중해에 있던 거를 홍해 쪽으로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예. 이거 왜 그런 겁니까?
0: 홍해 쪽으로도 오고 있고 만약에 이제 홍해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갈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프랑스 선박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죠.
1: 그랬죠.
0: 예, 받아 가지고 이제 뭐 선원들 필리핀 다치고.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다쳤기 때문에 프랑스는 또 그 전

0: 부터 우선은 자신들이 어떤 해상 연합체, 연합체 같은 걸 이제 구성하기로 했었죠. 영국과 같이 해서 그 전에는 우선은 방어적 측면에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종전 후에 어떤 다국적 연합체, 우리나라도 거기에는 이제 상당히 좀 호응을 하기도 했었고 참여하겠다 얘기도 했었으니까 대개 이제 종전 후에 기뢰 제거 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을 위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좀 급박한 상황에서 프랑스 배가 이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프랑스도 나름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상임이사국 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는데 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만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어느 국가든지 자국민의 어떤 자국민은 아닌 뭐 필리핀 선원이라고 합니다만 네. 자국 선박에 공격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강경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런 나라야 우리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쫙 밑으로 지금 내보내는 것 같은데 뭐 직접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공격보다는 뭐 프랑스는 계속해서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겠고 이런 행동 하나가 아무래도 뭐 이란이 뭐 계속해서 자신들은 공격했다는 것을 계속 네.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그런 쪽이긴 합니다만 프랑스 선박 같은 걸 이제 다시 앞으로는 좀 건들기는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 프랑스 대통령궁에서 그 발표한 바로는 네. 어쨌든 국제법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안전 이 확보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가 확고하고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도 있다. 능력, 준비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런데 핵 추진 항공모함을 미국 외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핵 추진 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항공모함 세 척이지만 다 그 핵추진이 아니거든요.
1: 일반 엔진인가요?
2: 네.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항공모함은 엄청나게 이 작전 반경이 넓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저기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보다는 적지만 규모가 적지만 함재기가 20대가 넘고요. 거기엔 조기경보 통제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까지 진출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228 작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외국 선박에 참여를 요구했지만 움직이는 나라가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프랑스의 군함이 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이제 홍해하고 아덴만, 그러니까 네. 그 예멘 그 앞바다, 네네. 그쪽까지는 오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뭐 이 공격 작전에 프랑스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사후에 호르무즈의 안전 통행을 위해서 프랑스가 책임 있는 국가로서 네. 나서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생각됩니다.
3: 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호르무즈 개방이 좀 머지 않았음을 예측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났던 우리 선박이 남우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인 네. 작업이 오늘 시작이 됐고 이르면 이제 오늘 밤 늦으면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쯤에 두바이 항에 이 수리하는 조선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예인이 되면 사고 원인 규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0: 우리 이제 뭐 해양수산부 정부 쪽에서도 갈 거고요. 아마도 이런 건 이제 소방 관련 전문가분들도 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 원인을 이제 분석할 텐데요. 이게 네. 뭐 구멍은 또 나지 않았다는 거 봤을 때 이제 어떤 것에 의해서 이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걸 이제 규명할 수 있겠죠. 전문가분들이 가시니까.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안에서 정말 기관실에서 화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기뢰라든가 그런 것 어떤 외부 폭발음이 또 들렸다는 선원들의 또 증언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CCTV도 같은 거 확인해 볼 것이고 외부 폭발이라면 뭐 기뢰 멀리서 터진 어떤 기뢰에 의해서 어떤 그런 뭐 큰 진동에 의해서 어떤 쾅 하면서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이니 그래서 사고 원인 규명 같은 거는 저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네. 이제 많이 가서 참여 하니까요. 밝힐 것 같은데 대신 이것을 이제 누구 소행이냐를 밝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이 심증적으로는 아마도 이란 쪽에서 날아온 어떤 뭐 이란 측의 어떤 기뢰라든가 어떤 뭐 그것에 의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이란 측에서 이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그것을 뭐 그 어떤 누구의 소행인지는 밝히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사과의 원인이 어떤 무엇에 의해서 있는지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1: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이란 대사 주한 이란 대사관이 우리의 소행은 아니다라고 이제 극구 부인을 한 상황에서 오늘 이란의 국영 매체가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주권적인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가라고 했던 그 규정을 어기고 했던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란 정부인데 주한 이란 대사관도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영 매체도 사실은 뭐 국영 매체 누군가가 논평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지침 없이 일방적으로 썼을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추진한 이 자유 항행 프리덤 프로젝트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서 어쨌든 이 새로운 통행 질서를 얘기를 했고 그걸 한국 선박 위반했기 때문에 타격을 했다. 그 일부 또 타격받은 프랑스 배라든지 여러 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게 뭐 내부 폭발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인데 기뢰

0: 이냐 아니면 드론이나 다른 어떤 공격 매체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란의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뢰, 부유 기뢰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도 이란이 뿌린 기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정확하게 원인이 파악이 될 거고, 미국은 또뭐 이란의 소행이라고도 단정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 일단 원인 파악을 하고 사후 조치들을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잠시 좀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레바논을 점령 중인 이스라엘군이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상을 모독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담배를 성모상의 입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이죠. 해당 사진은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에서 찍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스라엘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게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달에는 한 이스라엘 군인이 같은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대낮에 프랑스 수녀가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예수상 망치에 이어서 신성모독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모 마리아의 담배를 물리는 사진이 또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2: 지금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이제 유대인들이고요, 유대교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이제 타 종교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타 종교, 그러니까 레바논 같은 특징이 이제 아랍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교인들 비율이 높죠. 그중에서 이제 가톨릭 비율이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였던 타 종교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을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번에도 그 망치르다가 예수상을 부신 병사도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했습니다만 이 병사 같은 경우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계 처분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 안에서도 지금 뭔가 지나친 어떤 극우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여러 종교들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곳인데요. 하여튼 이런 일부 병사들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하여튼 과격한 행동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가 반드시 또 사과하고 이런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그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0: 네.
3: 지금 미국하고 이란 사이의 분위기 좋은데.
0: 그렇죠. 예.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종전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종전 협상을 뭐 어떻게 보면 뭐 반기지 않거나 그러진 않겠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종전이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측 발표는 그겁니다.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헤즈볼라의 지휘관의 소재를 공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은 행동이 지금 어렵게 성사되고 있는 종전 협상에 찬물을 끼얹거나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두 분 전문가들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일주일 내 타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핵농축 권리를 두고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데요. 이번 합의가 전쟁을 끝내는 입구가 될지 아니면 미완의 임시 방편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0: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설치될 이종격 투기 UFC 경기장 조감도입니다. 다음 달 14일 자신의 80세 생일에 맞춰 이곳에서 평화선언 이벤트를 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다며 협상이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음을 시사했습니다.
1: 이란은 협상을 매우 간절히 원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현재 논의 중인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과 우라늄 해외 반출 등 파격적인 비핵화 조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성과를 넘어서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핵주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이란 강경파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특정 수준의 농축 능력은 유지하겠다는 레드라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뉴사우스 웨일스대 공공정책연구소장입니다.
0: 설령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경제적 정상화까지는 시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멈추어도 시장에 각인된 지정학적 불안은 깊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상황이 전쟁 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중동 지역에 붙는 추가적인 위험 비용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엘락시스 엘렌더 원유시장 분석가입니다.
0: 결국 이번 협상은 해묵은 핵 난제를 해결하기보다 각자의 정치 경제적 시급함 때문에 일단 전쟁 중단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 타결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시한부 평화가 될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정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결국 이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군사력으로 강제 개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전쟁의 비대칭적 특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로버츠 킹스 칼리지 런던 중동 보안학 교수입니다.
3: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 미군이 선박 호송에 나선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선사와 보험사들은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루비온 솔트베트 영국 중동 정세 분석가입니다.
3: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맥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맥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지난달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선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곧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거라는 주장을 반복해왔죠. 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관적인 예측과는 달리 이란이 몇 달 동안 버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4: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호르무즈 역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원유를 뽑아내는 유정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 있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결국 원유 생산이 중단돼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0: 처음에는 며칠 내라고 했다가 닷새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다 이달 들어선 다시 이르면 다음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관련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서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하루 수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과 별도로 미국 수뇌부의 난맥상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2: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1: 뭐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말하는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0: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3: 제이미 싱클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오는 14, 15일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란산 에너지 구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어 대표는 현지 시간 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베이징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합의들을 저해하는 사안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분명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90%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 정유시설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은 이란 정권과 무기 개발 프로그램, 군사력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 준비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을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민생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정부가 5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두 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6: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 산업통상부 차관입니다.
6: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7: 부정 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5: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원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률도 전쟁 이전의 90%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내일 어버이날이죠. 이날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 할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중동사태 여파로 기름값은 물론 비료며 흙값도 올랐는데 화분 구하는 것마저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어버이날을 앞두고 출하 준비가 한창인 화훼농가. 온실 한쪽에 카네이션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대목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농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8: 가격이 비료도 지금 다 올라가서
2: 카네이션 농가 주인입니다.
8: 올라갔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5: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카네이션 포장용 비닐 가격도 뛰었고 무엇보다 화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플라스틱 화분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농가에서도 예년과 다른 화분을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재배용 흙값도 이전보다 비싸졌는데 아직 일교차가 큰 요즘 온도 유지에 필수인 등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8: 9,000리터 정도를 제가 쓰거든요.
2: 카네이션 농가 주인입니다.
8: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 앞으로의 준비하는데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 지방에 있는 꽃집 등 거래처는 차 기름값이 부담된다며 왕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9: 예전에는 그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 이런 상황에서 꽃값을 올렸다가 손님이 아예 끊길까 봐 걱정이고 그대로 팔자니 이윤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꽃을 찾는 사람이 많은 5월에도 끝나지 않는 중동 사태에 화훼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중동 전쟁 여파가 고립된 북한 경제까지 미치면서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남한 수준을 초월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달 리터당 $0.97 선이었던 평양의 휘발유 값이 최근 $1.56까지 치솟으며 한 달 만에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인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북 정보 매체들 역시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어게인 공천 논란 끝에 결국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고비를 넘었지만 탈당이 이어지면서 소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12.3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논란 끝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출마 자격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 직후 SNS를 통해 자신도 당도 고통스러울 거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폭주를 멈춰세울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라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 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당 배수진을 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결단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 전 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경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1: 다시 한번
2: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11: 이분들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를
10: 어려운 숙제를 풀었지만 첩첩산중 곳곳에서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책임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민주당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강원에서는 지사 선거에서 컷오프된 재선 출신 염동열 전 의원이 탈당해 우상호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청장은 역시 컷오프 이후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2: 국민의힘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2: 박일하 개혁신당 동작구청장 후보입니다.
10: 부산 북갑에서는 원로 정치인 섭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을 영입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오선 출신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삼선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전북에서는 지방선거마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하는데요.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무소속 현직 도지사가 정치 생명에 걸린 치열한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그간 전북지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8번의 지방선거가 모두 똑같았다 보니 그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과정이 이번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습니다.
14: 일단 당내 경선 승자는 친정청래계인 이원택 후보. 경쟁자 안호영 의원이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서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현직 김관영 지사가 징계 형평성과 경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며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5: 민주당이 저를 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2: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15: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고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14: 무소속이지만 반 이재명도 반 민주당도 아니라며 오로지 자신을 제명한 반 정청래로만 대결 전선을 좁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 민주당 경선 공식 후보 이원택 예비 후보는 김 예비 후보가 대리비 명목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16: 본인이 현금 살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 경찰 수사 상황도 앞으로 상당한 변수입니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돼 출석 조사까지 마쳤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에서 제명됐지만 민주당을 외치는 무소속 후보와 적자를 강조하는 민주당 공식 후보 간의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북도지사 선거. 특히 두 사람의 승패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걸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책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속전속결 31만 호 공급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서로를 전현직 대통령의 푸들로 비유하며 날선 신경전을 벌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인프라 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확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30분 통근 도시로 교통혁명을 만들겠다는 보관인데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7: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서울시장 지역이 후보입니다. 살아납니다.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10: 정 후보는 국회에서 36개 직능단체와 정책 제안 협약식을 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닥치고 공급, 압도적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띄우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31만 호 공급 공약을 발표한 직후 YTN에 출연해 정답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있다며 사선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18: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적률이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8: 인허가 때 빨리빨리 처리해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10: 거대 양당 고공전도 한창인데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공약을 20개 넘게 발표하며 바닥 민심을 다졌고
19: 작은 목소리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9: 않겠습니다. 국민이 제안하면 민주당이 실현합니다.
10: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 정중앙에 부동산 문제를 놓고 집중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12: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홍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20: 이런 가운데 전국 지표조사에서 지방선거 때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54%,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기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490으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이 7조 넘는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1.55% 오른 7,4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직후 7,53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널뛰기 장세로 7,250선까지 폭삭 주저앉았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1.43% 오른 7,490으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7,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나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와 3.3% 상승한 27만 1,500원과 165만 4,0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종은 올랐지만 방산주 전반은 약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2: 많이 올랐던 종목이
2: 조정받으니까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올랐던,
22: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해 0.91% 하락한 1,199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48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낙폭을 줄여 1.1원 내린 1,45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에서 출발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조 유지는 협상 낙관론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실현된 이익을 소비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소비 및 주식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가계는 주가가 만 원 오르면 130원 정도를 소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실현한 이익이 부동산에 우선 투자되면서 추가 소비 여력 확보가 제한됐고 무주택 가계는 주식 이득의 70%를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2주 앞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3개 노조 가운데 가전부문 중심의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 직원들을 중심으로 과반 노조에 등극한 초기업 노조는 이제와 추가 의견을 받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3: 삼성전자에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반도체 중심 노조에서 받아온 차별 대우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권한을 남용해 의견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어영노조라는 모욕적인 비하를 지속하며 법령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했지만 이후 교섭정보를 공유받고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에 초기업 노조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동행노조 역시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만 9천 명의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입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과반 노조에 올라선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서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자는 가전사업부문 노조와 이견을 보였지만

0: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노사 교섭 자체가 멈춰선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2주 앞둔 삼성전자 노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 한밤에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4살 장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 정말 죄송합니다.
4: 피의자 장모 씨입니다.
2: 그러면서 여고생을 미리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길 가던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자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장 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오늘 잘 없어. 그래, 공공이
4: 경찰 관계자입니다.
5: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으로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예,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2: 경찰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사전에 흉기를 사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한 여고생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병환입니다.
1: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피해자의 부인인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를 살인 예비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B씨를 살인 예비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술에 약을 탄 혐의로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경찰은 B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이른바 배달 먹튀를 한 남성이 본사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시킨 치킨만 150만 원어치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관문 앞에서 남성 두 명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치킨을 여러 차례 배달시키고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내지 않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선 겁니다.
7: 5만 원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주문시키셨던데요.
6: 경기도 화성 병점에 사는 20대 남성은 1년 동안 화성과 오산, 수원 일대 매장 9곳에서 1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시키고도 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보다 못한 본사 직원이 결국 배달기사로 위장해 1시간 넘게 잠복한 끝에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8: 바쁜 시간에 막 5개, 6개씩 막 주문을 넣었었거든요.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주한테 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6: 이 남성은 주문이 몰려 바쁜 저녁 시간대 배달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자체 배달앱만 노렸습니다. 그러고선 문 앞에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겨달라는 쪽지만 남겨두고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9: 뭐 여기로 배달해달라고 하니까 추가 비용

0: 점주입니다.
1: 써 있잖아요. 일단 요청사항 자체도 조금 의심스럽긴 했어요.
2: 알고 보니 이 남성은 2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분주들은 경찰이 피해액이 크지 않아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1: 경찰 입장에서
0: 피해 점주입니다.
1: 피해 금액이 당장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미만 그 정도니까 사실상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2: YTN 이수빈입니다.
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2: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4: 자신이 부여받은 이승철 부장판사입니다.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2: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최상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이번 선고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천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7: 특별검사 시켜서
8: 판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합니다.

0: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시효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1: 뭔지 잘 몰라서
2: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1: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0: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공세에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3: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2: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뭐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역풍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5: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6: 위헌,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5: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7: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소화할 책무를 잘 의원입니다.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2: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5: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무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8: 경기 양주에서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의심신고가 접수되기 나흘 전 이미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당시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4개월 뒤 검찰의 보안수사에서는 뇌부종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친부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는 지난해 12월 20일 머리를 다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나흘 뒤.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가 동네 병원에 방문했고 서로 색깔이 다른 멍이 있는 걸 확인한 의사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시청과 경찰이 아이 가정을 들여다봤지만 학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아이가 숨진 당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도 학대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대학병원 CT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뇌부종이 발견됐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까지 확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친부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 머리를 벽에 박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없었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출혈이나 골절 같은 이상 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대학병원 소견서까지 근거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폭력 신고까지 있었던 가정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앞서 학대 의심 신고 때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0: 입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학대가 없다고 판단했던 양주시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길 가던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해 왔는데요. 경찰청은 2022년부터 그간 통계도 없었던 묻지마 범죄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공식 통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40여 건 발생하고 있고요.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상해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살인, 살인미수 혐의는 35.4%를 차지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부착자 같은 고위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할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려운데요.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5월 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임영주가 부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청계의 바람이 되어 이명주의 노래였습니다.
0: 1986년 5월 7일은 파페라 가수 이명주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이명주의 40살 생일이라고 하네요.
1: 이명주 씨가 저희랑 동갑입니다. 저희도 몇 달 안 되면 이거 만으로 하니까 40살이 되고요.
0: 40이면 불혹이라고 하죠. 네, 어리게만 보았던 우리 이명주 씨가 벌써 그 나이가 됐습니다.
1: 뭘 어리게만 봐요? 동갑이라고 봤는데. 아니, 그 이명주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 그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르면서 스타가 됐었죠.
0: 고등학교 전... 때 맞아요. 고등학교
1: 그때가
0: 때.
1: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이명주가 1집 음반 셀리가든을 발표한 때가 2003년이니까 네, 맞네요. 17살.
1: 그때 샀었어요. 다음 바이 더 셀리가든 이렇게.
0: 맞죠. 기억나네요. 네.
1: 근데 이명주 씨는 그 이전에도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독집 음반을 냈죠.
0: 초등학생 때네요.
1: 이명주는 초등학교 시절 동요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1998년 첫 독집 앨범인 Whispers of Hope를 냈고 이소라 프로포즈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0: 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1: 초등학교 때 녹음한 곡 난 믿어요. 그리고 17살 때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둔 노래 The Cell Garden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0: 이명주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른 난 믿어요 그리고 1집 음반의 수록곡 The Sally Gardens였습니다.
1: 어, 확실히 변성기 전이라 뭐 여학생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네요.
0: 그렇죠. 이명주는 17살 때 1집 음반을 발표하고 파페라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죠. 2003년이면 파페라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아직 낯선 때였죠.
1: 뭐 사라 브라이트만, 안드레아 보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니까요. 1,2,5 그룹은 2003년에 데뷔했고요.
0: 아, 그러니까 이명주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선점하면서 큰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1: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40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꾸준히 활동을 했고 음반도 많이 냈고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1: 이명주가 부른 가요입니다. 김광석의 거리에서.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덕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유입니다.
2: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말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일본 언론도 아니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말하는 내놓는 메시지에는 정확한 무게가 실려야 되는데
1: 이란의 실제 원유 저장 능력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여유가 있고 선제적 감산 등을 통해 몇 달간 버틸 수도

0: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석유부도 일부 유전에서 감산을 시작했다면서 40에서 45일을 한계 시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 측은 해외로 나갔던 빈 유조선들이 미군의 봉쇄를 뚫고 속속 돌아오고 있어 저장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 정부가 석유 제품의 5차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5차 최고 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고, 특히 석유류 물가가 21.9% 급등한 만큼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한창 바빠야 할 화훼 농가의 시름이 깊은데요.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은 물론 비료며 흙값도 올랐는데 화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어버이날을 앞두고 출하 준비가 한창인 화훼 농가. 온실 한쪽에 카네이션이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대목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농사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3: 가격이 비료도 지금 다 올라가서 한30% 가까이가 올라갔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거죠.
2: 플라스틱 원재료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카네이션 포장용 비닐 가격도 뛰었고, 무엇보다 화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플라스틱 화분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농가에서도 예년과 다른 화분을 급히 구해야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운송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재배용 흙값도 이전보다 비싸졌는데, 아직 일교차가 큰 요즘 온도 유지에 필수인 등유 가격이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3: 9,000리터 정도를 제가 쓰거든요. 1년에.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사 앞으로의 준비하는데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지방에 있는 꽃집 등 거래처는 차 기름값이 부담된다며 왕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4: 예전에는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필요심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이런 상황에서 꽃값을 올렸다가 손님이 아예 끊길까 봐 걱정이고, 그대로 팔자니 이윤이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꽃을 찾는 사람이 많은 5월에도 끝나지 않는 중동 사태에 화훼 농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경찰청은 어제 식약처가 주사기 매점 매석 의심 업체 10곳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각 시도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건, 부산 1건, 광주 1건, 경기 남부 3건, 경기 북부 2건, 충북 1건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발된 업체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매점 매석 물품 가액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부당이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호계인 공천 논란 끝에 결국 뭐지만 탈당이 이어지며 소갈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2.3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국회의장이 논란 끝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출마 자격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 직후 SNS를 통해 자신도 당도 고통스러울 거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 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라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0: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당 배수진을 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결단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전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경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다시 한번 추가 공모를 할 것인지, 이분들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를.
0: 어려운 숙제를 풀었지만 첩첩산 중 곳곳에서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책임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민주당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강원에서는 지사 선거에서 컷오프된 재선 출신 염동열 전 의원이 탈당해 우상호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청장은 역시 컷오프 이후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0: 부산 북갑에서는 원로 정치인 섭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을 영입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5선 출신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3선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권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30분 통근 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보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 오 후보가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붕괴에는 눈을 감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달리는 차들 사방에 꿈틀대는 우산들 날씨는 흐림 공기는 맑음
2: 비가 그쳐 고인물 위에 비춰진
1: 연화색 배경에 난 왜 여기 멈춰 섰을까 생각이 많은 거치 없는 것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르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탄생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7: 뉴스 FM
6: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면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좋은 대화가 있었다며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10: No, they want to make a deal badly. And we'll see if we get there. We've had very good talks over the last 24 hours. And it's very possible that we'll make a deal. Yep.
9: 그러면서 다음 주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0: As tough as they are, we want to keep them alive. We want to keep all of you alive.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they won't. And they've agreed to that.
9: 미 P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 협상하고 있는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핵시설을 가동하지

0: 않을 것이고 핵농축 중단 기한이 끝나도 3.67%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 검토에 나선 이란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이 재개될 거라며 전보다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은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와 휘발유값 급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략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동시는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동시는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우리 화물선 HMM 남우호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 해명과 달리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며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남우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0: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0: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몫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미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3: 2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I'm not going to get into a tit for ta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this prosecution is misplaced.
3: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5: I worry that we're in a climate where folks see the grift at the top, the special betting on outcomes at the very top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y think I want a piece of it.
3: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7,5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7,490으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으며 지수를 방어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7: 1.55% 오른 7,4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거래를 시작한 직후 7,53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널뛰기 장세로 7,250선까지 폭삭 주저앉았지만 이후 낙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다가 1.43% 오른 7,490으로 장을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7,400선에 안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사들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에 나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1%와 3.3% 상승한 27만 1,500원과 165만 4,000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업종은 올랐지만 방산주 전반은 약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8: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정받으니까 덜 올랐던, 못 올랐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도 하락세로 전환해 0.91% 하락한 1,199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448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이후 낙폭을 줄여 1.1원 내린 1,454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아래에서 출발한 것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조 유지는 협상 낙관론에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했다며 종전 합의가 멀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란은 종전 임박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를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9: 이란의 협상단 대표 갈리바프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종전 임박 보도는 미국의 여론전이며 가짜 악시오스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 대변인도 현실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희망사항 목록에 가깝다며 악시오스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한 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에 거의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와 밀접한 타스님 동시는 미국 언론의 선전은 트럼프의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동시는 혁명수비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아직 수용 불가능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된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축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파키스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협상의 핵심은 전쟁 종식이며 핵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엇갈린 입장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의 낙관론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의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2분 예인선과 나무호가 두바이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에만 10시간에서 12시간이 소요돼 이르면 오늘 새벽 두바이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HMM 나무호 폭발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란 대사관의 해명과 달리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 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11: 야니 인케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و انجام بگیره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10: 미국이 해방 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공격한 것처럼 썼는데 선박 명칭이나 자세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다음 날엔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0: 아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과 통화하고 이란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1: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3: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4: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3: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를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5: It's very much welcome that the US now looks to be slightly more involved in guiding ships at leas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you know,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3: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맥을 자극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맥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요.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39년 만에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2: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원내대표입니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1: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3: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의원입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 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4: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5: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4: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1: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무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서 있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0: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특검법을 거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8: 특별검사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5: 장동혁 국민의힘
8: 공소장을
5: 대표입니다.
8: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9: 뭔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5: 신동훈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7: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공세에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10: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5: 김영진 민주당
10: 실제로
5: 의원입니다.
10: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뭐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역풍을 우려해 한 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0: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0: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받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2: 이승철 부장판사입니다.
1: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0: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4: 이번 선고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천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3: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면서 교사 사진을 빼돌려 허위 영상물을 만든 외부 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4: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중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서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6: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 직원 30대 A씨가 업무 때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부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드나든 A씨. 관리 업무 말고도 교직원 몰래 하는 일이 더 있었습니다. PC를 점검하는 척하며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는 인공지능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20개를 만든 겁니다. 범행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빼돌린 사진과 영상이 든 USB 메모리를 실수로 피해자 자리에 두면서 범행이 포착되기까지 4년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7: 본인 자리에 있는 USB를 확인을 하고 이제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8: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입니다.
7: USB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니
6: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5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업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보안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3: 불법 사채업자를 협박해서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흥신소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4: 불법 영업을 하던 사채업자가 경찰 대신 흥신소의 의뢰를 맡겼다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9: 체포영장에서 현시간부로 체포하는 거예요.
10: 불법 사채업자 박모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흥신소업자 31살 형모 씨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형 씨 일당이 보낸 메시지엔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사채업자 박 씨는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자 흥신소에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 업자는 되려 퇴사자와 공모해 고객 정보 폐기를 대가로 박 씨에게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텔레그램 신상 유포 채널 박재방 운영자까지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박 씨 아내 사진과 개인 정보를 박재방에 올린 뒤 삭제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겁니다.
11: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에는 자기들의 잘못한 점, 불법 행위 사실도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11: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0: 경찰은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흥신소 업자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박 씨 역시 4천여 명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안성재 씨가 자신의 고급 식당에서 발생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을 2주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4: 인터넷 카페글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지난달 21일 와인 커뮤니티엔 안성재 셰프의 고급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메뉴상 제공된다던 2000년산 와인 대신 10만 원싼 2005년산 와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당시 문제 제기를 하자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게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별다른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식당은 흑백 요리사로 큰 인기를 얻은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으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인 만큼 예약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측 사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안성재 셰프는 문제 제기 약 2주 만에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 셰프는 담당 소믈리에가 실수로 2005년산 와인을 서빙한 뒤 오류를 인지하고도 바로 알리지 못했고 사진 요청에 2000년산 와인병을 가져다 보여주는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객의 문제 제기 이후 소믈리에가 당황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빈티지 비교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재료와 조리, 서비스의 디테일까지 엄격하게 보는 원칙주의자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3: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봐주지는 않겠죠, 저도. 한란심입니다.
12: 그런데 이번 논란은 원칙주의자 안성재 셰프와 고급 식당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 셰프의 이미지와 달리 식당 측이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즉각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대응 방식에 대중이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14: 파인다이닝 같은 곳은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고 이런 셰프의 철학이나 전문성, 희소성,
2: 미디어 심리학자입니다.
14: 이런 상징 자본이 함께 판매되는 곳이거든요. 소비자가 셰프의 안목을 신뢰한다는 경험 전체에 돈을 지불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신뢰가 흔들린 거죠.
12: 안성재 셰프가 사과 직후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 걸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와인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재 셰프가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의 문제로 번진 거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5: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2도, 대구 14.7도, 울산은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따뜻하겠고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호호가 조금 전에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현지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0: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리아우제도 인근 해상에서 원유를 넘겼다고도 전했습니다.
1: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을 수록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0: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의 남호호가 조금 전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에 출발한 예인선과 남호호가 오늘 새벽 5시 20분 목적지인 두바이 항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HMM은 현재 조선사가 남호호에 탑승해 접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소의 접안을 완료하기까지는 3시간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미 두바이로 출국해서 대기 중이고요. 곧 사고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협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0: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3: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5: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2021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 신고된 것만 1,900여 건에 달했죠. 범죄 방식도요 참 어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말이죠.
7: 뭐야? 안 되겠다. 당신 뭐야? 지금 내 사진 찍었지? 화장실 밑으로 찍었잖아.
8: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7: 뭐야 당신 여자 맞아? 뭐야 가발 쓴 남자잖아.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6: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비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의 범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점이죠.
7: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신 겁니까? 휴대전화 확인 좀 하겠습니다.
9: 사진 안 찍었어요. 아이 진짜예요.
7: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 잠깐만 이게 뭐지? 뭐야 녹음 파일이잖아. 아 진짜.
9: 그저 소리만 듣고 싶어서.
6: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 그런데 간혹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아니 아, 촬영 버튼 안 눌렀어요. 아예 안 찍었다고요.
7: 제가 똑똑히 봤어요. 화장실 칸 밑으로 휴대전화 밀어넣는 거.
9: 에, 잘못 봤겠죠. 제 핸드폰 다 뒤져보세요. 아,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7: 기가 막혀서 진짜 이렇게 발뺌하겠다.
9: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아이, 진짜예요.
7: 그럼 바로 나갔어야지. 왜 10분도 넘게 있는 건데? 왜?
6: 범행이 들통나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찍힌 것 없다, 잘못 들어간 것 뿐이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물이 남지 않아 피해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라면 법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6: 오프닝에서도 몇 가지 사례 전해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황당하고 듣기만 해도 불쾌해지는 사건들이었는데, 자 먼저 어떤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10: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감옥에서 출소한 지 약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든 40대 남성의 징그러운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일대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무려 4번이나 몰래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고 훔쳐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삐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거죠.
6: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쾌한 사건입니다만 이런 궁금증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만 들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냐? 어떻습니까?
10: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같은 곳에 침입하면 이 입법에 딱 걸리게 됩니다. 이 40대 남성도 결국 이 죄명으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세고랑을 찼습니다.
6: 네, 그러니까 촬영 여부를 떠나서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나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소리만 들은 경우, 더 나아가서 소리를 녹음한 경우, 또 사진이나 영상까지 촬영한 경우 법적으로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10: 처벌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소리만 듣거나 그냥 훔쳐보기만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침입죄가 적용되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휴대전화로 사진 혹은 영상까지 찍었다면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라는 아주 무거운 죄가 추가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6: 네, 여기서 이제 녹음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녹음 부분은 그 자체로는 처벌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 안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의 피의자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출소한 지 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실제 어떤 전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재판부는 이를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 설명해 주시죠.
10: 이 남성은 과거에도 화장실 몰카나 침입 같은 완전히 똑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징역 1년을 꽉 채워놓고 살다 나와놓고선 세상 빛을 본 지 단 8일 만에 또 똑같은 짓을 시작한 겁니다. 재판부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너무 나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6: 그런데 이런 사건들 보면 이 형을 살고 나와서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사건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출소 전후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가 있는지, 아니면 출소 이후 관리 감독은 혹시 가능할지, 그렇지 않다면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 또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10: 물론 제도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도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리고 5년 동안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다른 사건을 보면 전자발찌를 차고 야간 외출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대낮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 범행을 시도한 성범죄자도 있었거든요. 제도가 있어도 뚫리는 구멍이 있으니 출소 후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고 매섭게 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이번엔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또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죠. 아예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죠?
10: 네, 맞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청 소속의 한 남성 공무원이 벌인 짓인데요. 이 사람은 대낮에 아예 가발까지 뒤집어쓰고 완벽하게 여장을 한 상태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쓱 밀어넣어 불법 촬영을 하다가 도망쳤는데 결국 그날 바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이 됐습니다.
6: 네,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들 속에서도 더 눈에 띄는 건 여장을 하고 침입했던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뭐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더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점이 갑자기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여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10: 아, 그럼 먼저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부터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6: 네.
10: 모든 범죄에는 구성 여건이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곳에는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이제 형법에 정한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혹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한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은 이제 고의라는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건데요. 정말 진지하게 마음이 외치는 자신의 양심이 나는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그 고의의 충족 여부는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것까지 이제 우리 형벌로 처벌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네.
10: 그리고 이제 사건으로 또 넘어가서 가발까지 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작정하고 범행을 준비했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 법원에서도 고의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의성이 아주 짙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에게 훨씬 불리하고 무겁게 작용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6: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직장에서 징계나 해임 사유가 될까요? 그리고 직장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0: 네,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고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경우엔 수사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무조건 범죄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심지어 친척집 화장실에 몰카를 6곳이나 설치했던 그런 충북의 한 교육청 전직 장학관은 경찰에 적발된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죄도 저지르고 평생 직장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6: 네, 이게 이제 수사 개시 통보 제도인 거죠. 수사 개시 통보는 공무원이거나 뭐 교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징계 수위가 다른 비위보다 훨씬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면까지 나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 사건이든 비슷한 사건이 됐든 가해자가 붙잡혔는데 촬영 버튼을 안 눌렀다, 실제 저장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1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수범은 아니더라도 미수범으로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수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언론에 따르면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밀어넣었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피해자가 폰을 빼앗아 확인하고 포렌식까지 했지만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죠. 하지만 법원은 카메라 앱을 켜서 밑으로 넣은 행위 자체가 이미 범행에 착수한 것이다 라고 보고 실제 영상이 없어도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찍힌 게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피해자의 정확한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얼마든지 쇠고랑을 찰 수 있습니다.
6: 그리고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있지 않다면 꼭 따라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 여자 화장실인 줄 몰랐다.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10: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실수로 들어갔다가 5초 만에 화들짝 놀라 튀어나온 사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봐서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남성은 한 달 새 13번이나 여자 화장실에 갔지만 머문 시간이 1분에서 2-3분 정도로 아주 짧았고 폰에 아무런 영상도 없어서 진짜 볼일만 봤다라는 주장이 인정돼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발을 썼다거나 카메라 앱을 켠 정황이 있다면 실수였다는 핑계는

0: 특정해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1: 예, 끝으로 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피해를 당한다 라면 너무 놀라고 당황할 것 같거든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신고나 뭐 증거 확보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짚어주시죠.
0: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증거 훼손 막기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혼자 실랑이하지 마시고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인들이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폰에 있는 메모일을 재빨리 지우고 심지어 카메라를 아예 갖다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집에선 원장 남편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들키니까 자기가 확인하겠다며 메모리 삭제를 시도하고 나중엔 카메라를 버렸다고 잡아뗀 적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범인이 증거에 손대지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슈프림 팀의 그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0: 사회를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평년보다 다소 서늘하겠는데요.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1.6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강릉 19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강원권에서는 오후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요일 출근길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영광 요금소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금천 나들목에서 일직 분기점까지는 3km 구간 밀리고 있고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 터널까지 다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2차선에서 승용 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옆바로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 나무호가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출발한 예인성과 나무호가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목적지인 두바이 항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HMM은 현재 도선사가 나무호의 탑승에 접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소의 접안 완료하기까지 3시간가량이 덜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조사단은 이미 두바이로 출국해 대기 중이며 곧 사고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란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어제 에브라임 아지지 위원장과 통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했다면 당당하게 밝혔을 거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아지지 위원장은 이란이 우리나라에 대해 우호적이고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은 더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중앙정보국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란의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0: 보유량도 각각 75%와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2시간 반 동안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어제 산업계 대표들과 만나는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를 방문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뢰와 평온, 공감,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직접적인 소통의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홍해로 우회해 통과한 첫 번째 한국 유조선이 어제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지난달 중순에 홍해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한국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국내로 운송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중동 상황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해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확보됐습니다. 이번 달 나프타 수급은 평상시의 9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강북권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30분 통근 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격자형 철도망 구축과 광역 환승 거점 도입, 고속화도로 신설, K모드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도 내놨습니다. 정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는데, 오 후보가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붕괴에는 눈을 감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정쟁이라며 궁색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후보는 몇십 년전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무도한 폭주가 시작됐는데도 정 후보는 민생 토론이나 하자고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 법안을 발의한 분이나 국민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망언한 분 모두 정원호 캠프 본부장들이라며 이에 대해 정 후보도 책임져야 할 위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 측이 빌라 공급 축소를 놓고 자신에게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수요가 줄면서 민간에서 공급을 줄인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15% 상승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월 셋째 주 0.15%, 넷째 주 0.14%를 기록한 데 이어 3주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가 그치고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점차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0.2도, 습도는 77%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FM.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

0: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향 국제꽃 박람회
1: 고향 특례시.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5: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6: 답 나왔네.
7: 가자.
5: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5: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5: 세계 반도체 수도
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1: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장성철의 뉴스 명단.
1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기다려주시고 뭐 살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 저의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이 앞으로는 말이야 하늘을 나는 자동차, 달로 휴가 가는 시대가 될 거야. 어린 마음에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에이 무슨 하면서 코웃음을 쳤는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달로 휴가 가는 시대는 아직 못 봤지만 제 살아 생전에 코스피 지수 7000을 넘어 8000에까지 다가갈 것을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참 코스피 7000 올라가 봤자 상당히 좀 부럽고 배 아픈 그런 상황인데요. 이 꿈의 중시 호황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여당의 젊은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스피 호황에 잡주 장성철 어쩌나 걱정하셨죠? 저도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방송과 기술이라는 잡지에서 제 표지 모델로 저를 이렇게 주목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버 모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드 평판 탑10에도 제 이름이 올라갔던데요. 이 모든 것이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기분 좋게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

0: 현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언론 특보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저 이런 사람이에요.
1: 아, 대단하십니다.
0: 성의가 없는데 영혼이 없어요.
1: 아니 핑크 배경을 굉장히 잘 받으시는데요.
0: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갈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한덕수 8년 감형된 징역 15년입니다.
0: 아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내용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1: 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그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됐고요.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총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반면에 2심은 바로 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즉 이거를 부작위 혐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점도 있고요. 결국은 좀 2심 재판부가 보기에 1심 형량이 좀 과하다고 보고 2심이 형량을 좀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1심 당시에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이었는데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제 특검 구형량보다 좀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것이 조금 과하다고 보고 2심 재판부가 이 특검 구형량 수준으로 형을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0: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할 수 있냐 이렇게 지적했다고요?
1: 네. 그 이제 재판부가 이게 역대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이제 1972년부터 이제 80년까지 한 전 총리가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런 사실을 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1: 재판부가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 조치와 이 내란 상황을 경험해 봐서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이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이제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태도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꾸짖기도 했습니다.
0: 근데 1심보다 감형을 하면서 2심 재판부에서는 50여 년간 공직에 헌신했기 때문에 좀 감형을 한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했잖아요.
1: 네,
0: 유 기자님.
1: 맞습니다.
0: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삶을 영위했으면 이런 내란에 가담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 가중처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1: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훨씬 좀 동의를 합니다.
0: 이런 선고에 대해서 한 총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1: 네. 한 전 총리 측이 이제 선고 직후에 이제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상고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고
0: 네. 네,
1: 특검팀도 이제 1심 선고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제 판결문 분석해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39년 만에 국회 개헌 무산입니다.
0: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불성립됐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 투표 불성립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39년 만인데 이 현행 헌법이 이제 198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이제 이어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39년 만에 개헌 시도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0: 네. 이번에 개헌 사항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른다, 부마항쟁 정신을 실른다, 뭐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보다 더 엄격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이런 조항들이잖아요. 왜 국민의힘은 왜 반대했어요?

0: 설득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1시간 넘게 만나면서 불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어제 점심때 만난 사실을 밝히면서 정전 실장에게 당의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당에서는 이정전 실장 공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정전 실장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만약 정전 실장을 공천을 하면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공천 요 공세에 휘말려서 지방선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정전 실장을 공천하면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히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정전 실장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1: 네, 좀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입장이 좀 이어졌는데 이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의용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큰 어른다운 말씀 이렇게 말을 했고 이제 또 이제 앞서 정전 실장의 공천에 가장 크게 반발했었던 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도 SNS를 통해서 이 정전 실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 당을 하나로 결집을 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부산 북갑에서는 서병수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위해서 탈당하고 뭐 한동훈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 이런 거 맡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원래 이제 부산 북갑의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서병수 전 의원이 탈당계를 냈고요. 이
0: 네.
1: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놨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북갑에 출마한 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서전 의원이 이제 부산에서만 5선을 지냈고 2014년에는 부산 시장도 지냈었거든요. 정말 이제 부산 지역의 거물급 인사인데 서전 의원은 이제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30년간 정들었던 당이었지만 한 후보를 돕기로 한 이상 깨끗하게 탈당을 하고 돕는 게 순리라고 이제 이유를 좀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 캠프에 명예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0: 네. 근데 한동훈 후보 측이 정영근 전 의원을 캠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한 후보가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냈던 이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정전 의원의 이력을 놓고 설마 그 정영근이냐 이렇게 이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정영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김근태 당시 민청년 의장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고문 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전 의원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제 안기부에서 1차장까지 지냈고요. 또 각종 이제 시국 사건에서 고문을 하면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이 이제 정전 의원을 두고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 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이런 지적을 받고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은 게 있나요?
1: 저 아직까지는
0: 그렇죠.
1: 네, 못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 후보가 어제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김 예비 후보가 그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좀 날을 세웠는데요.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이렇게 되물었고요.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 이런 지지자 발언을 인용해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네 번째 뉴스는 다시 시작된 이란 대결입니다.
0: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 충돌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현지 시간 7일 밤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 개슘섬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제 잇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메르흐 통신은 이날 오후 10시쯤 현지에서 폭음이 관측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0: 네.
1: 미잔 통신은 이란군과 적대 세력 간 교전 과정에서 이 개슘섬에 바흐만 부두가 대상이 됐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게슘섬은 이 전 세계 이 원유가 오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한 아주 이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네. 또 이제 이란 국영 방송은 이제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에

0: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적군 세력이 후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고 이제 방금 나오면 한 줄 속보를 보면은
1: 네.
0: 미국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 차원에서 이란군 시설을 타격한 거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혼란스럽네요.
0: 맞습니다.
1: 다음 주에도 계속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희설이 기자님, 여러 가지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유튜브에서 김혜영님께서 패널 진행자에 이어 이제 모델로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거 아니고요. PD님이 작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 모델 된 것 같고 다 하는 거예요. 저만 특별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코스피 질주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진짜 바우님께서 멀리서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일본에서 이렇게 청취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요 코스피 종가가 7,500에 육박하면서 그야말로 세기록에 도달하고 있어요. 국장 복귀는 진흥순. 앞으로도 유효한 말일까요?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위원으로 증시 밸류업에 누구보다 진심인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1: 네.
0: 저 위로 좀 해주세요.
1: 왜요?
0: 코스피는 7,500에 육박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히려 더 떨어져요.
1: 아, 요즘 사실 그래서 네. 코스피가 뭐 6,000이다, 7,000이다 얘기하는데 한참 5,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는 온 국민이 만나면 주식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최근에는 조금 불편한 주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이제 관련된 주식이나 인덱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을 수 있지만 네. 또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 네. 주식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또 포모 현상 같은 것들도 뭐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0: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시장 주도주나 반도체주나 뭐 이런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시장 소외주, 잡주 네. 이런 거 갖고 있고 유튜브에 샤롬님이 코스피 얘기하지 말아요. 열받아요. 내 주식은 엉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최근에 주가 상승하는 뭐 숫자보다 주가 하락하는 네. 숫자가 3배가 좀 넘더라고요. 코스피나 코스닥 네. 보니까. 그래서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계시는 뭐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요. 7,490으로 마감했어요. 의원님 네. 네. 어떠세요? 증시에 저는... 진심이셨잖아요.
1: 저는 뭐 진심이고 지금도 예. 그리고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하신 국장 복귀는 진흥순이다라는 말을 사실 아마 제가 처음 만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1: 작년 초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저는 사실 지수와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딱 달성했을 때는 정말 뭐 신기하고 뭐 기쁘고 나름의 감흥을 가지고 있었는데
0: 네.
1: 그 이후에 뭐 6,000, 7,000, 뭐 앞으로 8,00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는 특별히 이렇게 감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수 상승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요.
0: 네.
1: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집중된 성장이 아니라 이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거냐 하는 게 이제 정책에 부여된 과제이고 이제 새로운 숙제가 돼서요.
0: 네.
1: 그 문제에 지금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0: 아, 근데 좀 깨알 관심인데
1: 네.
0: 의원님들 뭐 직무상 이해충돌이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에 네. 좀 제한이 많긴 하지만 의원님도 네. 좀 주식 투자 하셔가지고 많이 버셨어요?
1: 저는 그 계엄 전달인 재작년 12월부터 ETF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0: 네.
1: 그래서 뭐 ETF 자체는 이제 그 성장에 또 수혜를 입기는 했는데
0: 네.
1: 뭐 그렇게 엄청난 주식 부자는 아니어서요. 뭐 나름 그 이렇게 그 성장의 기쁨을 같이 뭐 누리기는 했지만
0: 네.
1: 네, 그 주식 투자자의 정체성보다는 이 주식 정책을 이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경제 효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는 코스피 지수가 네. 한 5천 초반대로 좀 떨어졌었잖아요.
1: 네.
0: 근데 다시 이제 상승을 했어요. 확실히 네. 국내 증시의 체력이 예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1: 뭐 사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이죠.
0: 네.
1: 예전에는 이제 약간 돛단배처럼 흔들리는 시장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제만 해도 외국인이 7조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국내 개인이 이걸 다 받아내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1: 예전 같으면은 뭐 좀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고 상황이죠. 이제 국내 개인들이 외국인에게 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자금 유입이 이제 계속 된다는 얘기고요.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이제 상황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나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흔들렸던 게 사실인데
0: 네.
1: 사실 이제 이 일시적인 중동 전쟁과 관련된 상황과는 또 별도의 분리된 AI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에 따른 반도체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강한 어떤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중동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좀 탄탄하게 그런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증시하고는 어느 때와도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0: 전 그동안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어젯밤에 이제 이소영 의원님하고 인터뷰할 거 생각을 하면서 이소영 의원님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내일이라도 삼성전자나

0: 하이닉스 주식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런 고민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상담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1: 아, 제가 특정 주식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0: 단도체주 그러면 들어갈까요?
1: 반도체주면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뭐 과열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빠르냐, 이게 지금 너무 과열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작년 초까지 2000대 중반, 뭐 이렇게 18년 동안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 1년 만에 3배가 된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우리가 이제 옆 나라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사실 이제 뭐 아베노믹스니 여러 이제 시장개혁이랑 뭐 엔저현상과 함께 5배가 됐는데, 그거는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년 만에 3배가 된 거니까, 사실 속도가 매우 빠른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고평가고 버블이냐?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 이제 반도체 실적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이 반도체 중심 기업들의 실적과 이익 전망이 있고 그거를 그 기업들의 주가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이게 실적과 이익 전망에 비해서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냐? 더 훨씬 더뭐 상승률이 높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뭐 매우 고평가돼 있다거나 고점이라거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속도가 이렇게 빠른 상황에서는 좀 우리 이제 냉정한 이성적인 판단을 확실히 좀 부여잡아야 되는 시점이긴 한 거죠. 지금까지 7,500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속도로 계속 뭐갈 거냐라고 예상한다면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평정심을 찾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이런 포모 현상 때문에 B2 막 이렇게 뭐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다거나 뭐아 나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두배세배 레버리지에 올라타겠다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5천 넘어서서부터는 계속 나름 이제 경고등을 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과열 경고 나오고 증시의 변동성도 좀 상당하다.
1: 네.
0: 신용대출이 폭증하고 비트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려요. 대응책이 좀 있나요?
1: 대응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작년에 개설된 주식계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주식 초보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0: 그러겠네요.
1: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런 레버리지, B2 이런 것들에 좀 냉정한 판단보다는 좀 이제 성급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쉽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나 또 전문가들이나 또 저같이 정책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런 그 평가나 분석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주도주 중심보다는 이제는 진짜 저평가돼 있는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다시 제대로 평가받게 할 거냐, 이걸 정상화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의 중심이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오, 준비하시는 정책 있어요?
1: 네, 제가 다음 과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과제죠. 예, 지금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요. 이미 이제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법안인데, 법안은 1년 전에 이미 발의를 한 상태인데, 작년에 이제 통과되지 못해서 올해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0: 그 법안이 통과되면
1: 네.
0: 어떠한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장점이?
1: 그게 이제 지금 뭐 7,500이 됐는데도 아직도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훨씬 못 미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저 PBR 주식, PBR이 낮은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식이 아직도 널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그 회사가 돈도 많고 뭐 이익도

0: 괜찮은데 주식이 낫냐? 이거는 대주주들이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돈은 뭐 엄청나게 쌓아뒀는데 이걸 주주환원도 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비영업 자산을 잔뜩 쌓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낮은 주가가 더 이상 대주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게 그 이제 주가를 누르는 그런 유인을 없애는 그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고요.
1: 네.
0: 지금은 주가가 낮을수록 대주주들이 상속증여세를 조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비상장 주식하고 동일하게 공정가치 평가를 하게 하면 더 이상 주가를 누르는 게 대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제거하게
1: 네.
0: 된다는 어떤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1: 지금 상임위에 있나요? 아니면 어디 본회의로 가 있나요?
0: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 회부돼 있는
1: 소위에,
0: 상태고요.
1: 네.
0: 대통령께서도 이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1: 네.
0: 직접 방송에서도 언급하시고 또 X에 글도 쓰신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도 제 법안을 참고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아마 올해 7월에 발표되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정부안,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의 버전이죠. 제 법안이 있고 정부안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1: 종합 심사하겠네요, 그럼.
0: 네, 정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의원님,
0: 네.
1: 그 법안 통과되면 코스피
0: 네.
1: 1만 갑니까?
0: 저는 이제 지수로는 공약을 하지 않기로
1: 아,
0: 마음을 먹었기
1: 왜요?
0: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의 정상화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되면 1만이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0: 뭐,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죠.
1: 네.
0: 반도체 자체도 그렇지만, 반도체 외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이제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업들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나 주주 환원의 뭐 증가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가 높아진다고 하면 코스피 전반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의원님, 주식시장 호황돼가지고 돈 벌었어요.
0: 네.
1: 그러면은 그게 그걸 좀 차익 실현해가지고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머니 무브. 결국에는
0: 네.
1: 부동산 가격, 집값 또 폭등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0: 저는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1: 네.
0: 나와가지고 언론 기사들이 이제 그런 제목을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왜곡이고 오해인 것 같아요.
1: 오해다.
0: 네, 왜냐면은 일단 이제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가 그 이게 주식 상승한 게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대로 이동을 많이 했더라라고 보고서가 나온 거잖아요.
1: 네.
0: 물론 그거는 그 보고서의 아주 일부 내용에 불과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보고서 직접 보니까 언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식 자산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예요.
1: 과거네요.
0: 근데 2025년부터 코스피가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1: 그렇죠.
0: 작년부터 코스피에 우리 가계 자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24년까지의 그 이제 분석한 기간의 평균 자본이득, 가계의 자본이득보다 작년 한 해의 자본이득이 22배가 증가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분석의 기초가 완전히
1: 아,
0: 달라진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럼
1: 네.
0: 24년까지는 뭐 코스피로 돈번 분이 뭐 얼마나 있나요? 다 쥐꼬리만큼 사실
1: 맞아요.
0: 이제 저평가이익이 있었던 건데
1: 네.
0: 그게 소비를 얼마나 늘렸냐라고 하는 분석이 의미가 없고 작년에 그 자본이득이 22배 늘었는데 그 22배 늘어난 게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분석하는 데에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상식, 저는 거의 뭐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올랐을 때그 돈은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주식이 올랐을 때의 그 이익은 소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런 분석이 아직 나오기가 이제 문을 연 코끼리 코 정도를
1: 네.
0: 본 이제 상황이지만
1: 네.
0: 선진국에서는 증명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자산들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 네.
0: 작년부터 코스피에 대한 기대와 어떤 이런 참여가 늘어났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동하기 쉬운 예금이나 보험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일단 머니무브가 주식으로 되는 거고요.
1: 네.
0: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이 주식으로 머니무브가 되는 데에는 일단 그 자산의 이동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제 인식 개선이 되는 데에도
1: 네.
0: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십 년간 불패였지만
1: 그렇죠.
0: 주식은 18년 동안 박스 피었는데 고작 1년 오른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게 장기적인 상승일지 일시적인 현상일지에 대한 아직까지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1: 네.
0: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그걸 평가하는 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0: 네.
1: 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은
0: 네.
1: 그 오빠 로고송과 관련해서 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각
0: 네.
1: 지금 후보자들이 오빠와 네. 관련된 로고송을
0: 네.
1: 지금 안 쓰려고 그런다. 정청래
0: 네.
1: 대표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0: 네.
1: 의원님 지역구도 그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나요?
0: 저희는 뭐 아직 로고송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1: 네. 쓰실 거예요?
0: 뭐
1: 의원님?
0: 안 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명백한 실수죠. 그래서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이제 사과를 했고
1: 네.
0: 이제 선거 때는 정말 이제 작은 실수나 작은 오해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남은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이제 그런 그 신뢰를 잃는 발언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0: 네.
1: 당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방선거 네. 이후에 시기, 내용,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부터 원인
0: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0: 저는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1: 사실이 아니에요?
0: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정책 의총이나 의총 토론 한번 거친 적이 없어요.
1: 네.
0: 그냥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정도의 어떤 중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뭐 의총이 뭐 여러 번 열린다거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또 아직 당내에서 토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치 이거를 지선 전에 처리하려고 했다. 저는 그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정말로 저는 이거는 토론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게 뭐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0: 네.
1: 그렇다라고 하면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0: 네.
1: 정무수석이
0: 네.
1: 이거는 대통령의 말씀이다. 시기와 절차를 다시 논의해라. 이러한 반응이 나왔을까요?
0: 발의가 됐고
1: 네.
0: 논란이 됐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고요.
1: 네.
0: 물론 뭐 지도부 일각에서나 또는 그 이제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의원님들 안에서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을 수 있고요. 실제로 특검 추진이 필요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수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저는 이거는 원점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뭐 여러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든 시기든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뭐 새롭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1: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0: 네.
1: 가지고 의원분들이 토론을 합니다. 이소영
0: 네.
1: 의원 손 들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0: 네.
1: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아주 깊게 들여다본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예를 들면 공소시효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겁니다.
1: 네.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될까요? 현재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좀 좁혀졌다. 막 이런 네.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0: 저는 애초에 지방선거 이전에 이거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제동을 걸었을 거고요.
1: 네.
0: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 네.
0: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0: 저도 이 부분은 이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시기만 단순히 뭐 선거 의식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라
1: 네.
0: 그 이후에 실제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0: 네.
1: 오늘 인터뷰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 의정활동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활동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성과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큐.

0: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네, 잠시 후에 뉴스 명당 인기 코너죠. 여의도 숙녀 캠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꾹 누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6: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7: 고양 특례시
8: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12: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5: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7: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돌봄
1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2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2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날씨는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9도, 광주 20도가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에는 가벼운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주요 고속도로의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용인 나들목 진입로 광장부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는 포천에서 안성 방향 고삼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터널에서 초이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립니다. 간선도로는 강서쪽으로 출근길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39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3: 오늘 미쳤다.
24: 미쳤다.
25: 미쳤다.
26: 아, 레벨이 다르다.
27: 미쳤다. 오, 오,
2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0: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0: 각종 이슈들 이 세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화난 거 있어요?
1: 왜요?
0: 댓글에 막 표정 풀고 아. 좀 즐겁게 하라고.
1: 아, 제가요?
0: 네.
1: 아, 어제 야구팀이 저.
0: 아이고 아. 그러셨구나. 아. 아. 지지율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1: 아, 지지율이야 뭐.
0: 예. 일희일비하지 않고.
1: 예, 그렇죠. 아이, 네. 아직 모르는 거니까.
0: 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아이고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에?
2: 사실은 저희가 정부 여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해피합니다.
0: 아 그러세요?
2: 네. 뭐 지금
0: 아쉬움 없어요?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2: 아니 그래도 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아, 언제 압수수색 당하지? 언제 계좌 털리지? 이런 걱정하고 살았는데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잖아요.
0: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0: 좋은 일. 뭐 아이 때문에 지방 다니신다고.
3: 아, 예, 뭐 애가 운동을 하고 있어갖고 네. 주말에 이제 시합하면 뭐 따라가고 뭐 이런 일 하고 있죠.
0: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저기 아까 이소영 의원하고 주가 뭐 7천 시대, 8천 시대, 만 포인트 시대 얘기했는데 김한 기자님 네. 주식합니까?
3: 안 합니다.
0: 예. 네. 김지호 대변인님.
2: 어, 저는 사실은 네. 그 22년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될 줄 알고 삼성전자 주식을 왕창 샀었어요.
0: 왕창이요?
2: 네, 왕창 샀었는데
0: 다르게 보여요 지금.
2: 어. 그리고 이제 까먹고 있다가
0: 어, 까먹었어. 그것도 심지어
2: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너무 해피하죠.
0: 아, 진짜 너무 해피해요?
2: 예, 네. 거의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 자산의 한 85%는 아. 그냥.
3: 그때면 막 5만 전자 이럴 때였을 것 같은데.
2: 5만 8천 원이었습니다.
0: 네. 지금도 안 팔았어요?
2: 예.
0: 한 주도?
2: 아. 예.
0: 지금 진정한 승리자네요.
3: 25만 전자인데.
0: 경선에 떨어져도 행복한 아. 김지호
2: 그리고
0: 대변인.
2: 또 요새는 배당도 잘 나오더라고요.
0: 아. 아이고 부러워라. 아. 배 아파요. 네. 윤희석 대변인은 주식하세요?
4: 배우자가 합니다.
0: 아, 그 재미 좀.
4: 전 몰라요.
0: 부럽습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3: 어, 손해는 안 났다.
0: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템으로 현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정진석 불출마, 윤호개인 공천 오명 벗나 불출마했어요.
3: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공천을 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들이 좀 있었는데
0: 네.
3: 당에서의 판단은 근데 이제 선택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모양새로 불출마를 시켜야 되는가.
0: 네.
3: 만약에 이제 공천을 주게 되면 뭐 중도를 넘어서 뭐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까지도 이거 아직도 내란 세력이고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공천을 기본적으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컷오프인데 컷오프를 해버리면 또 강성 지지층의 그 염려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정치력이 있는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문제를 잘 풀어냈다 뭐 이런 평가들이 그래.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사돈인데 그래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렇게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4: 사돈이니까 설득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0: 그랬을까요?
4: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신 분들은 네. 사돈이 공관위원장이니까 공천 받을 거다 이렇게
0: 사돈 공천
4: 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당이 지금 혼란스러워도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도 정진석 좀 비서실장이 개인적인 어떤 명예 회복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다시 하겠다는 거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봤었고 이 상황에서 당에서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충남에서 도지사라고 있는 분이 탈당까지 불사한다 하면서 출마 반대하면 명분을 잃는 거잖아요.
0: 네.
4: 그러면 출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포기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예. 김주 대변인 아까워요?
2: 우리 또 국민의힘이 또 정상적인 정무 판단을 하면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 여유 있어 보여요.
2: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공관위원장이었으면 어쩌면 공천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을 수도 있는데 이 윤 어게인 공천에 사돈 공천까지 들어가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하이브리드로 공천을 해버리면
0: 네.
2: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뭔가 좀 화답하는 모습은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0: 김지호 대변인님의 그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은 삼성전자의 힘입니까? 아니면은 지지율의 힘입니까?
3: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2: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엄혹한 검찰 정권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은

0: 굉장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1: 김한 기자님, 네. 그러면은 좀 국민의힘 전화위복 이런 계기가 좀 될까요?
2: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시작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은 나가면 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안 나간다고 다른 선거를 이기냐. 그러면 이거라도 나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이기적인 판단들에 근거한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가 이런 시사방송에서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러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어쨌든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뭐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좀 지리멸렬했는데 그 과정을 좀 딛었다 뭐 이런 평가들을 오늘 아침 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실질적으로 뭐 출마 공천을 받거나 경선에서 이겨서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금 박빙 지역 있잖아요. 부산, 대구 뭐 이런 지역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3: 정진석 실장이 네. 나갔을 경우에
1: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국민의힘에
3: 선거에 어느 정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한 것은 선거 이후죠. 그러니까 당이 명분을 계속 잃는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1: 나가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3: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데 그것과 네. 당에서 공천한 거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 저희 당의 입장과 비슷한 행동을 할 거예요. 네. 국회에서. 그렇게 네. 되면 어떤 소위 말하는 뭐 윤어게인 공천이라든지 이러한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불출마 결정은 정말로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런데 뭐 아직 국민의힘에는 이용, 이진숙, 추경호 후보가 네.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네. 물론 색깔은 바랬긴 하지만 윤 어게인 공천이라는 그런 오명은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1: 김조 대변인님 말씀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그런 듭니다. 그 경선으로 가게 될까요? 여기는 그러면? 국민의힘?
3: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있어요? 누구? 출마할 사람? 워낙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3: 꽤 많은 분들이 공천 신청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분이 네. 윤용근이라는 분인데 변호사를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성남에서 위원장 하시다가 네. 이정현 공관위원 계실 때 위원장 계실 때 공관위원을 하셨더라고요. 아. 이정현 위원장 이렇게 브리핑할 때 뭐 옆에 서 계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공주에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마도 그분이 좀 뭔가 뜻이 굉장히 커서
1: 이전에 뭐 그분을 뭐 단수 공천 준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비싹된 것 같아요 한 번.
3: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0: 이게 제가 이제 성남에서 활동해서 아는데 네. 윤용근 변호사가 중원 지역에서 지역 위원장을 2년 하다가
1: 아 그래요?
0: 그냥 그만두고 하루 아침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성남시 선거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지금 난리 났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윤용근 변호사가 뭔가 좀 지도부와 소통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버리고 갔을까 그런 좀 의심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아이템을 뭐 부산 북구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소식 대전 벌어집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개소식에 당연히 가시죠?
3: 예, 갑니다. 저는 뭐 매주 일요일 가니까요.
1: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 개소식에 오겠다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거 뭐 올바른 메시지라고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3: 네, 저는 대단히 지혜로운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속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짜 안 오냐? 섭섭하다. 내가 그렇게 좀 원론적으로 얘기했더라도 와야지 힘 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죄송해요. 제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갈까요?
3: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갈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지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이게 지역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맞아요.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이 와봤자 그분들 투표권이 없어요. 네. 예,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좀 그래도 알아볼 만한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 중에 지역민들께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분이 많이 오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서병수 전 의원의 명예선대위원장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선대위원장도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로

0: 임명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런 부분을 통한 개소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네.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많아요.
1: 네. 네. 김한 기자님, 네.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날이 개소식 데이잖아요.
2: 네.
1: 어떤 관점 포인트를 갖고 좀 보시겠습니까?
2: 뭐 한동훈 대표가 선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거고 그 비례에서 국민의힘도 총력을 기울이 다 하겠죠.
1: 그럴까요?
2: 네,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현장을 취재하고 온 기자들의 해석도 달라요.
1: 그러니까 달라요?
2: 그러면 분위기가 전혀 안 뜬다라는 뭐 입장도 있고
1: 한동훈
2: 중앙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예. 아니다 있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그게 반영되는 게 여론조사도 지금 결과가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들에서 이게 뭔가 실물로는 잘 만져지지 않는데 계속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요일이 어쨌든 근데 지금 MBC나 SBS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를 양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 그렇죠.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일요일이 좀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요일날 굉장히 취재 열기 뜨거울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어디에 더 많은 인파와 좀 거물급의 인사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새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분위기가 달라진다?
2: 기자들이 보는 1차적인 포인트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어디로 모이느냐가 일단 중요할 거고.
1: 그래야 뭐 박민식 후보한테 가겠죠.
2: 아니, 그러면 사실 올 사람 별로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도부나 이런 쪽은 당연히 다 국민의힘 쪽으로 갈 건데 보수 쪽에 이른바 이제 명망가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을. 왜 우호적인 이제 말하자면 스피커 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올 거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서울 언론이 갖는 관심 중에 하나 이제 위도훈이가 얼마나 움직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1: 네.
2: 그 사무실도 열었었고 뭐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엔 한동훈의 조직인데, 뭐 이런 것들을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신경을 쓰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야외에서 하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려버리면 사실 거기에 볼륨이 더 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그림이 어떻게 잡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1: 한겨레에서도 취재 기자 당연합니까?
2: 가죠. 네, 당연히 가죠. 여기를 안 가면
1: 저는요 되게 네. 궁금한 게 그 개소식에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꼭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왔을까? 박민식 캠프나 또 한동훈 캠프나 왜 안 왔을까? 그분들 명단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0: 이 상황에서는 안 오는 분이 발생할 때 그냥 양쪽 다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민식 후보한테 훨씬 더 상처가 되겠죠. 예를 들어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가 과연 어느 사무실로 올 거냐. 물론
1: 간다고 하던데요, 박민식 후보.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소속 후보하고 연대하는 게 안 돼요 선거법상.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없을 테지만 맞아. 박민식 후보 사무실을 올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분, 뭐 그쪽에 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관측 포인트가 되겠죠.
2: 저 뭐 기자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어쨌든 소속이 있으면 박민식 후보 쪽으로 갈 건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내세워야 되는 건 인파예요. 인파가
1: 많이
2: 예, 올 거냐 이 부분인데 그날 이제 하정 후보도 개소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 후보가 다 하는 건데 뭐 그런 게 이제 그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현장에서 아 이게 별로 강도가 센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이 날 경우에 이제 한동훈 후보는 타격을 받을 거고 박민식 후보 같은
1: 예상보다 경우 예상보다 인파 적어
2: 예, 뭐 이런 거. 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날 처음 내려가는 정치부 기자들이 많을 거예요 부산을 워낙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1: 네 김주호 대변인 대변인께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3: 이게 무슨 어떤 새몰이를 하는 대선이 아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아마도 뭐 외부 인력이나 외부 기자들이 많이 가서 뭐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해서 누가 더 세가 세더라 어떤 유력 인사가 왔더라 이게 지역 선거에서는 뭐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적으로 내가 개소식 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 소개도 못 받고 잘 착석도 못 하고 막 오히려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역효과가 나거든. 저희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네.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개항에 갔을 때 개소식을 했을 때 못 오겠어요.
1: 못 오겠어요?
3: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팬클럽이나 이런 데도 좀 될 수 있으면 그냥 다른 날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 그 지지자들이나 유력 인사들이 눈도장 찍으려고 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밀려나고 제가 사실은 그때 상황실장인데 네. 한번 개소식하고 한 일주일 동안 네. 점심 저녁 밥 먹고 술 먹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일주일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 선거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 요란하면 뭐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지역에 있는 명망가를 후보가 얼마나 잘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인사드리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막 너무 이렇게 겉으로만 요란한 게 아닌가 그런
2: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선거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 이 얘기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 나왔을 때 가능한 외부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뭐 김종인 최고위원이 올려서 논란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뭐 다 모여라.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윤석 대변인님, 정원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모셔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후보의 결정이에요.
1: 네.
0: 정원형근 의원이 이제 주로 반대되는 진보 진영에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고 안기부죠. 네. 국정원의 과거 이름 네. 안기부에서 차장까지 하고. 국회의원 삼선하는 동안에 공안통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에서 공격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안이라고 하면 지금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간첩 잡는 일에 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루돼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가 있겠죠.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후원회장이에요. 후원회장. 그럼 왜 이분은 후원회장을 했느냐.
1: 그러니까요.
0: 그 지역에서 삼선을 한 의원이에요. 한나라당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렇게 그 지역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삼선까지 하신 분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1: 네.
0: 그만큼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1: 먼저...

0: 지금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는 계속 중앙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산 북구 지역이랑 보수 재건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상대 진영에서 비판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메시지의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인물도 중앙을 상대로 한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단한 보수다, 뭐 이런 보수도 나를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제 득실로 따졌을 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 두 분은 이제 그렇게 공격하실 수 있고 아 역시 한동훈 대표 견제를 엄청나게 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은 점을 하나도 안 보잖아요.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지역선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선거구가 작습니다. 유권자 12만이고 서울로 치면 시의원 선거구 정도 돼요.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투표율과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3자 대결 형식이니까요. 유권자 3만 명, 그러니까 3만 표 정도 득표하면 당선 가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 그렇죠.
2: 한60% 투표한다고도 7만 정도 되고 거기에 40% 정도니까 3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런 선거란 말입니다. 3만 표로 얻기 위한 선거. 거기에 따른 얘기를 중앙을 향한 메시지와 지역 메시지 이런 것을 관점을 두고 생각하는 정치부 기자님의 시각은 인정하겠으나 거기 내려가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는 중앙을 향한 메시지를 당연히 내겠지만 지역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한다. 가서 취재를 하시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1: 김주 대변인님, 그 하종우 후보는 김영춘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에 위촉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3: 아니, 일단은 이제 부산 지역에서 유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출마 과정에서 전재수 후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고 이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 김용춘 전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우리 민주당의 어떤 원로들 그리고 부산 지역의 유력 인사한테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긍정적이다.
3: 긍정적으로 봐야죠.
1: 김영춘 의원이 지금 부산에 살아요?
3: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 김학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0: 뭐 민주당이 이제 갖고 있는 부산의 정치적인 어떤 뭐 자원에서 김영춘이라는 이름이 제일 어쨌든 현재
1: 맞아요.
0: 내세울 수 있는
1: 상징적이죠.
0: 상징적인 이름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통 명예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영입이라고 보고 애초부터 뭐 나가면 뭐 김영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1: 서병수 전 의원의 그 명예선대위원장 위촉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어제 탈당을 하는 거는 좀 약간 탈당까지
1: 놀랬죠.
0: 하네 뭐 이런 분위기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정영근 전 의원이랑 비교할 할 때는 훨씬 더 말하자면 파급이 있는 결정이라고 보고
1: 도움이 된다.
0: 도움이 되는 결정. 왜냐하면 바로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이었고
1: 그렇죠.
0: 오래전부터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거에서 이제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던 조직이나 이게 한동훈 뭐 후보에게 다 전부 넘어가 는 쉽지 않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지역의 정가에서의 그런 상징성으로 보면 전 당협위원장이 당을 탈당해서 한번 지원했다 이거는 뭐 힘이 되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힘이 되겠죠.
1: 윤 대변인님
4: 네.
1: 조직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넘어오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2: 뭐 한꺼번에 넘어왔다기보다는
1: 네. 아름아름.
2: 그렇죠. 뭐 한꺼번이라고 하는 게
1: 네.
2: 자, 박민식 전 의원도 떠난 지가 꽤 된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럼 이분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조직이라는 것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내려온 건 아니지
1: 그렇죠.
2: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도 박민식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1: 그렇죠.
2: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때 저는 개소시에서 그걸 봐요. 지역에서 예를 들어 시구위원을 하셨거나 현재 시구위원을 하고 있거나 선거를 나갔거나 그런 분들이 과연 양쪽에서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계실 거냐.
1: 그게 더 중요해 보이겠네요.
2: 예를 들어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두 명을 임명했어요. 그 두 분이 예를 들어 이번에 북구 구청장 경선에 2등 3등 하신 분이고 올해
1: 네.
2: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이고
1: 네.
2: 시의원도 하셨고 뭐 부산에서 시청에서 오래 계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1: 네.
2: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박민식 의원 쪽으로 전 의원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봅니다.
1: 그 하여튼 거기에 지역 조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냐.

0: 치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예.
1: 3만 표. 3만 표만 생각하는 거예요. 3만 표.
2: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탈당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냥 네. 당협위원장으로서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전 부산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행정가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네. 그 자원이 사실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라는 게 일개 당협위원장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0: 조금?
2: 아니, 이건 사실 정영근 전 의원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정영근 전 위원장은 도움은 받되 철저히 숨겼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값을 치른 것 같아요.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훨씬 파급력이 클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다시 4부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저희에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5: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 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 톡톡해. 지금 세비 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9: 네,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차기 대선 여론조사 이게 좀 나왔어요.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RED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4.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고요. 1등 한동훈 12.4, 2등 강훈식 비서실장 11.3, 3등 조국 11.0, 장동혁 4등 9.7, 김민석 국무총리 9.1. 뭐 이렇게 나왔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한데 윤석 대변인님 기분 좋아요? 1등 나왔는데?
10: 뭐 기분 나쁠 리는 없는데 네. 이 조사를 네. 유심히 봤어요. 왜 이렇게 쭉 별 차이도 없이 쫙 나오나. 네. 그리고 등장인물이 갑자기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질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인물 중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9: 네.
10: 강훈식이면 1번, 뭐 한동훈이면 7번. 이렇게 자기들이 8명을 정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9: 아.
10: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9: 강훈식. 객관식이구나.
10: 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거 이번에 처음 들어갔을 거야 아마.
9: 그러네요.
10: 그 전엔 이준석 대표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게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객관식.
9: 그래도 1등 나왔으면 좋지. 어디가 나
10: 좋죠. 좋은데 이 조사가 그런 형식의 조사더라. 네.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1등하고 그랬죠.
9: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뺏겨.
11: 엄청 돌리고 그랬었죠.
9: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김지호 대변인님 어때요?
12: 글쎄요. 지금 뭐 워낙 정권 초이기 때문에
9: 네.
12: 이 추세 가지고 뭐 유력한 주자를 뽑는다 이건 좀 예. 지금 이런 어떤 선호도는 언론에 많이 나오는 순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네.
12: 정권 초에는. 예.
9: 별 의미 없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평택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용남 조국, 그러니까 수치는 뭐 우리 얘기하지 말고 김용남 조국 이 두 분이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 주도권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로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김주 대변인님 그 그분들 심정 잘 아시잖아요.
12: 저는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네. 너무 네거티브로 김용남 후보를 공격을 해서 네. 사실은 뭐 먹히지도 않는 네거티브를 왜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9: 먹혔어요?
12: 아 일정 부분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에서 아주 오래 활동했던 정치인이라면 그 민주당원들 주류의 정서를 알아서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 어떤 감정 포인트를 안 건드릴 텐데 지금은 김용남 후보가 거의 전면전적으로 조국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보면 조국 대표의 어떤 그 형을 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민주당원들이 조국 대표가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당원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저희가 어목했을 때 민주 지도자의 후원회장을 해주고 전면에 나서 싸웠던 그런 어떤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받고 별건 수사를 받아서 형을 산 것에 대해서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9: 아, 그래요?
12: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딱 건드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울컥하는 사람이 많고
9: 지지층들이 그럼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 생기고 있다?
12: 그러니까 마치 조국 혁신당을 대할 때 당내 경선은 아니지만 뭐 합당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어떻든 같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 경선을 치른다는 마음으로 정도를 좀 선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국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거의 국민의힘 후보가 네. 조국 대표를 공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겸손하게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그래 그때는 내가 좀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가서 뭔가 좀 공격을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입고 있던 민주당의 갑옷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9: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12: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본진이 있어야 그 뭐 뉴 이재명이든 뭐 이렇게 덧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진이 허물어지면요. 그 금방 허물어집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9: 뭐예요?
12: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일정이 없어요.
9: 김영남 의원이?
12: 네. 지금 사진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9: 지도부도 안 간 것 같아요.
12: 지도부는 가고 있어요.
9: 가고 있어요?
12: 후원회장도
9: 정청래 대표 안 갔잖아요.
12: 정청래 대표 갔어요. 평택에.
9: 갔었어요?
12: 가서 해협도 하고 김현정 후보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조국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요. 민주 진영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보수 진영이 조국 대표를 공격한 그 태도를 견제한다면 본인이 입고 있는 민주당의 갑옷은 효과를 덜할 수가 있다.
9: 무시무시한 얘기네요. 김만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1: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김용남 의원 나왔을 때 라디오 인터뷰하고 첫날 공천 확정된 첫날 이거 단일 가능성이 50%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봤거든요.
12: 네.
11: 근데 지금은 한 뭐 20%. 뭐 15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근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이 워낙 네거티브를 김영남 후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구체적으로 막
9: 그러니까.
11: 얘기를 하니까.
12: 과거의 말이야 너 이랬지. 네. 그러니까
11: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후보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도. 그런 과정에서 약간 어저께 저도 이제 라디오 저녁 때 나오는 거 들으면서 퇴근했는데 약간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원펀드 얘기를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 이게 좀 이제 이게 격화됐다. 그래서 저 그냥 혼자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강한 이제 말하자면 의지의 표명인가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가는 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강하게 붙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데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특정 세대나 상당수에게 조국 내가 민주당 지지하지만 조국에 관한 공격을 약간 본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386들의 어떤 정서 중에 한 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얘기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친구 맺은 분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이제 조국에 대한 어떤 검찰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각각의 판단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김영남 후보가 이른바 뉴 유재명. 그래서 중도나 보수로의 확장성이 제일 있는 후보고 평택이 그거에 맞춤한 지역이다라는 판단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영남 후보가 잘 이제 말하자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은 이제 조국 후보와의 대결로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다자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1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영남 후보가 가만히 있어도
13: 가만히 있으라고
12: 당원들은 네. 다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을 해줘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 당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13: 아 근데 후보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인 의원들이나 조국 후보가 너 말이야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우리 민주당 욕했고 이재명 욕했고 문재인 욕했고 그런 거 다 있는데 네가 정체성 맞는 사람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요?
12: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고 네. 우리 당의 지도부는 김용남 후보에게 도박을 한 거예요. 네.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본인 당선이 정말 우리 모든 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잘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죠.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전략이 실패다.
10: 네. 어느 당이세요?
12: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까지 했는데 선거에 지면 저희 정청래 대표 뭐가 됩니까? 우리 지도부 뭐가 됩니까? 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네.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 윤희석 대변인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이 장면을 유희동 후보는 굉장히 좋아한다. 처음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거기서 3선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지율이
13: 그러니까요.
10: 이렇게 도드라지지 네. 않아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여권의 힘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조국이라는 분의 또 영향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후보끼리 만들었다면 갈등 관계를 그럼 이제 유희동 후보나 또 이제 황교안 후보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하자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산술적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 두 분은 단일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정청래 대표 아니었어요. 땡땡땡 하지 말아라. 그게 단일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두 분 각자로 가는 거고 만약에 보수 후보 두 분이 정말로 의견이 합치돼서 땡땡땡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보수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3: 윤희석 대변인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선거 전략가 참모로서도 훌륭하시고 지역 당협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김용남 의원의 참모야. 그럼 조국이 날 막 공격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10: 절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13: 근데 아, 진짜?
10: 반응을 안 하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근데 선거 이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당시에 발언이 과했다라든지 당시에 진영이 달랐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발언 수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설명을 굉장히 길게 할 것 같아요.
13: 네.
10: 그래야 지금 말씀하시는 조국 사태 관련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가 된 김용남을 계속 지지를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이 거의 정석이에요.
13: 그래요?
12: 그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정서가 엄청 강한데 제가
13: 민주당 지지층 당원들의 정서를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사람도 네. 조국 혁신당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네. 공격할 수 있어요.
13: 이중적 감정이네.
12: 그런데 네. 그 선을 잘 지키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식구끼리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하면 화나는 거잖아요.
13: 그러네요.
12: 그런 정서가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11: 근데 제가 보면 조국 공격수 저격수였다. 조국 대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용남 의원이 어느 정도 정립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반응한다. 근데 뭐에서 지금 눌린 거냐면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련된 발언에서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말하자면 이건 해명을 해야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해명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김 전 대변인 표현을 빌자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우리 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문제는 그건 어차피 등장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조국과 조국 이슈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한 대로 이 정돈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세월호랑 이태원 참사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국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수위가 이게 세지는
12: 맞는 말이 저도 이제 그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13: 하세요.
12: 세월호 특조위 뭐 예산 낭비다.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 뭐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엄청 거침없이 하는데 이 정체성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물론 이제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김용남 후보가 정면으로 그냥 나 그때 얘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울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남 후보가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조국 대표를 대하고 이런 태도를 견제한다면 저는 선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봅니다.
13: 김재호 대변인께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어제 김용남 의원이 지역 일정은 좀 안 하고 미디어 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10개 방송 출연했더라고요. 네. 참모로서 나 지금 미디어 데이 할래. 뭐라고 하시겠어요?
12: 아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13: 아 진짜?
12: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저는 김용남 후보 출마했을 때 그 조국혁신당 당 전략기획위원장이랑 이 자리에서 막 굉장히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13: 아, 그래요?
12: 우리 당의 후보다. 우리 당의 후보는 민주당이 정하는 거지 조국혁신당이 정하는 게 아니다. 정면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민주당의 후보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저 사람 너무 쉽게 공천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경선도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당에 대해서 알아? 그 결정도로 뭐 당원이나 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도 우리 당에 입당한 지 1년이 넘었나요?
13: 그렇죠. 네.
12: 이 1년 좀 우리 민주당원들은 당에 얼마나 헌신하고 기여했는지를 보는데
13: 너무 폐쇄적 아니에요?
12: 아니죠.
13: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을 뽑고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했는데 이보다도 어떻게 민주당일 수가 있느냐라고
12: 그래서
13: 얘기하잖아요.
12: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략공천 받은 그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실력으로 해서 공천을 받았다.

0: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1: 본인은 공천을 못 받고 김영남은 공천 받아가지고 질투심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쓴소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네. 아 저는 두렵습니다.
1: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죠.
2: 어제 김영남 의원은 미디어대를 가진 이유가 이제 본인에게 제기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1: 털고 가겠다. 네,
2: 털고 가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1: 네? 손 털는 건 아니에요.
2: 여기서 손을 떠십니까?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진행한 것 같아요.
1: 근데 좋은 전략이었다고 보세요?
2: 근데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쨌든 정치인의 맞아. 말이라는 게 맥락으로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워딩과 표현, 태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화가 나신 거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 뭐 민주당이 운동장을 여기까지 쓸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선택을 뭐 김영남 의원이 평택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영남 의원에 대한 논란은 당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거 아니냐 일단 뭐 이 얘기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던데 그러니까 좀 뭐 고선에서 김영남 의원도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1: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하신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선거에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소취소 한번 살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박성중 의원이 시민들한테 공소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봐라. 10명 중 8명, 9명 모른다. 국민들이 공소취소 9명 모를까요?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박성중 의원이 그 국초특위 할 때도 보면 막 뭐 소주를 뭐 몇 초 만에 병에 옮기고 네, 시연도 네. 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1: 연어술 파티.
3: 예. 네. 그러면서 글쎄요. 국민들 보기에 좀 부드럽지 않은 장면을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이분의 태도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선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방송에서 시민들이 공소취소가 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공소취소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국민을 뭘로 보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준연동형 비례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 몰라도 돼 그 산식 그 말씀하셨던 분 엄청난 비난을 받았잖아요. 국민들도 모르고 본인들도 모르는 산식을 가지고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에 더해서 국민들 몰라도 된다는 말. 그런 오만한 태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고 김용남 의원 비난했던 것만큼 그보다 훨씬 더 김조 대변인이 비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김조 대변인 입장이 궁금합니다.
0: 뭐 틀린 소비자도 없고 틀린 유권자도 없는 거잖아요. 박성준 의원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관찰시키고 거기서 어떤 정치 검사들의 어떤 그 악랄한 그런 수사 행태에 대해서 밝혀낸 것은 굉장히 공이 크고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뭔가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면 이 부분은 저희 민주당의 잘못이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한 기자님 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말은? 국민의힘이 막 이게 국민 무시하는 거야?
2: 저는 잘못된 말언이라고 봐요. 어떤 네. 이유에서든 정치인이 국민은 잘 몰라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네. 아, 그 맥락을 좀 이해해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익스큐즈가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워딩 자체가 이제 잘못된 워딩인데 그 이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조특위 소속 이제 의원들을 만나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몰입이 너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문제만 있는 것처럼 이제 막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게 뭐 그걸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간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몰입도가 세니까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벌어진 뭐 특검법 이런 것들도 거기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 이제 박성준 의원이나 뭐 몇몇 이제 국조특위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몰입도가 너무 센 것 같아요.
1: 김지호 대변인께 이걸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이 공소취소 특검에 관해서는 좀 감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옳다? 아닌가?
0: 아, 당연히 만들어줘야죠.
1: 만들어줘야 돼?
0: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 검찰이 네. 정말 그 무도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1: 어떻게 알아요? 나 몰라요. 알고 아니, 있는지 모르는.
0: 저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저희는 저는 진짜 100번도 더 얘기해요. 저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정말 돈 받은 적도 없고.

0: 김성태 만난 적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처음에 알지도 못했어요. 대장동 관련된 건도 화천대유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저희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무도한, 그리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국가 공무원인 검사들이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들을 어디 가다 놓고 허위 자백을 받아가지고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이 깡패인지 조직폭력배인지 사기꾼인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다 조작이 밝혀져. 저는 이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 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된다. 안 밝히면 저라도 밝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2: 김조 대변인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뭐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뭐 사람을 가둬서 허위 자백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허위에 의한 기소, 거기에 의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재판 절차 진행되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당연히 밝혀질 거예요. 만약에 정말 허위에 의한 기소라면 그걸 따르는 게 절차고 그걸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일 텐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 누구가 그러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은 그분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할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런 원리에 따라서 기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체제를 넘어서는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또한 박성준 의원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자, 김한 기자님 한 40초 정도.
3: 이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또 진보 집장에서 있다 보니까.
4: 뭘 어려워요.
3: 뭐가 어렵냐면 양쪽의 해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발하는 전제 자체가 다른 해석이 있기 때문에
5: 개인적으로
3: 어려운데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위법적인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선행이고 그 후에 거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를 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이 처리되는 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정치적인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치열하게 토론해 주셔서 괜찮고요. 이 방송과 기술 이게 김재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표지 모델.
2: 아 이거는 네? 밝혀야 돼요. 이거는
1: 밝혀야 돼.
4: 국정감사
3: 이걸 어떻게니까?
1: 국정감사로 밝히도록 할게요. 아유 오늘 세 분과 대화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오늘 김조 대변님 다시 봤다. 이제 진정한 승자는 삼성전자 김조 대변인의 승자가 아닌가. 이제 뭐 존경스러워요.
0: 경선도 떨어져서 입이 풀렸습니다.
1: 아주 좋았습니다. 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한 기자님, 윤희석 전 대변인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허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3: 네,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뉴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평년보다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강릉 19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강원권에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서는 오늘 밤까지 초속 20m 이상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출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방면,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1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서강대교 지나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에 따른 폭발음과 함께 교전 상황이 관측됐다고 이란 국영 TV 등 이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간 7일 밤 이란 국영 프레스 TV 등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공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이 휴전 합의를 위반하고 민간 지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중앙사령부는 현지 시간 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침략적이고 테러적이며 해적 행위를 일삼는 미군이 휴전을 위반하고 이란 연안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중이던 이란 유조선 한 척과 진입 중이던 다른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이 동시에 일부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반다르 하미르, 시리크, 게슘섬 해안의 이란 민간 지역을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미 A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교전에도 휴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이란 표적